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날 하늘은 온통 어두운 회색이었다. 아버는 정류장 표지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다. 허생과 조아가 아부를 보자 방금까지 감돌았던 긴장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화되었다. 허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조아 역시 긴장이 풀렸다. 아버 곁에는 조양 신촌 이웃인 소진과 소강이 함께 있었다. 소진이 창풍공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다. 소강이 길을 인도하고 일행은 공원 근처의 넓은 채소밭 사이를 지나갔다. 창풍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관광객은 드물었다. 경치는 온통 회색과 누렇게 시든 책으로 물들어 있었고 은수어에는 작은 배 몇 척이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관광객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일행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호수 옆 철벽산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예전에 소서 제일봉이라 불리며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맑은 날에는 시중심의 국제호텔과 소조아변의 굴뚝들이 보이지만 이날은 가까운 곳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조아는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상해는 정말 푸석푸석하고 황량하기만 하구나. 호생도 힘껏 여산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그저 안개뿐이었다. 소강은 한 봉지의 식용 식물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아는 억지로 하나를 먹었고 아보와 호생은 껍질을 땅에 쌓아두었다. 잠시 후 서진이 다시 제안했다. 자신의 외삼촌이 호주에서 배를 타고 와 부두에 정박해 있으니 함께 배에 올라가 보자고 했다. 일행은 산에서 내려왔다.

공무원 정면에는 화동사범대학교 뒷문이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방황하며 둘러보았고 안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연히 한적한 곳에 다다르니 작은 포도밭이 보이고 마른 가지 뒤로 철조망이 늘어져 있었다.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 천문대가 있었다. 건물 앞에는 찢어진 종이가 바람에 날리고 로비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일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안은 적막했다. 복도 양쪽 방에는 크고 작은 유리병 표본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깨졌다. 빛이 비추는 곳은 노랗게 색이 변했고 병 안에

액체는 혼탁했다. 마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형체들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에는 유리조각과 끈적한 액체가 흩어져 있었고 소진은 얼굴을 가리며 빨리 내려가자고 소리쳤다. 주아가 복도를 향해 누구도 없는지 소리치자 메아리가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졌고 소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호생도 등이 오싹하여 주아의 손을 꽉 잡고 급히 내려왔고 아보와 소강도 뒤따라 뛰어나왔다. 일행은 학교 정문을 나와 길을 건너 모래석 부두로 향했다. 부두에 들어서자 넓은 소수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강가에는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소진의 안내로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배에 올랐다. 선장은 소진의 외삼촌이었고 모두를 갑판으로 따뜻하게 초대했다. 배는 꽤 컸고 갑판실은 깨끗했으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불이 놓여 있었다. 외삼촌은 식용식물과 사탕수수를 내놓고 뜨거운 고기소 종자를 대접했다. 허생은 드디어 살아있는 기운을 느꼈다. 갑판 밖으로는 소주와의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생동감 넘쳤다. 모두 기분 좋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삼촌은 두 주일에 한 번씩 석회를 운반하는 일을 7년째 하고 있고 부두는 눈 감고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말했다. 다시 갑판에 나와 바라보니 양쪽이 호성 선로이자 개활로 철교였다. 영화 상해 전투의 촬영지라고 외삼촌이 설명해 주었다. 아버는 소주화가 구불구불해서 밤말리라 불리게 된 것과 맞은편 송여한 대학교 이야기를 덧붙였다. 배에 해박한 호생이 재질을 물으니 외삼촌은 내하천 끌배는 철판지이며 내항만 운항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검은 바닥은 야간 항해선, 빨간 바닥은 주간 항해선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동쪽에서 순찰 기봉 보트가 힘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맞은편 송요한 대학교는 매우 고요했고 뒤로는 중산공원이 노랑과 초록으로 물들어 보였다. 주화와 호생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화동에서 가장 큰 오동나무를 보려 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주화는 난간에 손을 대며 소주와 변의 노래 가사를 읊었다. 강가에는 오직 우리 둘뿐 별들은 웃고 바람은 신경 쓰고 부드럽게 내 옷깃을 날려준다. 우리는 걷다가 방향을 잃고 어두운 제방 강가에서 방황할 뿐이다. 세상이 우리를 떠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잊은 것인지 모르겠다.

70년대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어서 이야기는 90년대 지진론의 모임으로 돌아간다.

아버는 소환이 모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환의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왕아 씨가 서총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건넸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실로 컸다. 왕아 씨는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총재는 벌떡 일어나 소환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환은 오늘 목숨 걸고 온 듯 따라가지 않고 버텼다. 두 사람이 나가자 리리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버는 문을 닫았다. 방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한참 후 리리가 간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고부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왕아 씨만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떡을 시키자고 했지만 림부인과 육부인은 시간이 늦었다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고부인은 북방인답게 격식 있게 인사하고 계산을 요청했지만 리리는 웃으며 만류했다. 아버는 왕아 씨의 엄숙해진 얼굴을 보고 말을 참았다. 고부인 일행은 급히 일어나 나갔고 리리는 뒤따라 차까지 태워 보냈다. 왕아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들을 보냈다. 방에는 아버와 왕아 씨만 남았다. 아버는 종업원을 내보내고 문을 잠궜다. 왕아 씨는 마치 친정을 만난 것처럼 아버를 바라보았고 아버는 임신한 것이 진짜인지 물었다. 왕아 씨는 분노하며 서청재에게 따지겠다고 했고 소환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하냐고 항의했다. 이때 리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아버의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온 일요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날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고 조양 신촌 길목에는 직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소진은 시포실에 거주하며 북쪽 창문을 통해 멀리서 걸어오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아버에게 알렸다. 아버가 밖으로 나와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아버지가 도착했다. 당시 집에서는 11시 반이 지나 식탁에 반찬이 차례로 놓여 있었고 아버의 어머니는 부채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릇과 젓가락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작은 이모는 부엌에서 부족한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물건을 뒤지고 있었고 큰 병에는 미리 준비한 김이 담겨 있었다. 작은 이모는 달려온 소진에게 부탁하며 큰아버지가 오셨으니 반찬이 모자라 달걀 두 알을 빌려오라고 얘기했고 이달 하순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소진이 달걀을 가져오는 사이 아버와 작은 이모는 집 밖으로 나와 큰아버지를 맞이했고 마침 큰아버지가 집 문에 들어섰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에는 젖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반팔 셔츠는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이모는 큰아버지가 들고 있는 인조가죽 가방을 받아주고는 부엌에서 얼굴을 닦고 문가 그늘진 곳에 앉아 쉬라고 권했으며 자신은 다시 반찬 준비로 바빴다. 큰아버지는 아버를 보며 웃으며 무더위를 토로했고 날씨가 더우니 사람도 자연스럽게 궁색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훨씬 괴로운 생활을 했으며 체면만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회상했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양복 반바지에 영국식 양모 긴 양말을 신어야 했고, 중식 짧은 옷을 입을 때는 장옷을 규칙에 따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는 더워 입을 수 없음에도 단정하게 접어 팔꿈치에 메고 다녔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가 왜 그렇게 불편한 옷차림을 유지했는지 물으니 큰아버지는 체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집안이 격식을 중시하는 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며, 상해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향양에 갔을 때 더운 날에도 윙크 코트나 회색 가죽 코트를 팔꿈치에 메고 다니며 부유함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작은 이모가 서진에게서 달가를 받아들고 큰아버지에게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왔는지 물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가난하다며 몇 정거장 걸어서 왔다고 답했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다음에 식사하러 오실 때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큰아버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식사했다. 작은 이모는 달걀찜을 식탁에 갖다 놓으며 오늘은 반찬이 적더라도 예전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고 위로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

종료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총파, 요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병일땡에다면 기수열 시간이게다면 월수금에 바로 도강 중요을 설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하시면 제가 원만하게 여러분들의 병치료에 준학한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강 중요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일백화에 와서 북쪽을 바라보게다 하며 큰 간판 도강 중요은이라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신화서점 금방 서쪽이라 해서 도강 중요은 이런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찾기도 편리하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차 여기에서 병 보시고 계시는 이사선생님들은 모두 우리 성에서 나라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이사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준확한 진단을 하시고 확실한 치료효과를 볼 수 있게끔 처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역에는 또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지금 들어앉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길 흠과구강이라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또 3층에 올라가게 되면 척추의료기기에 전 지구적으로서 미국, 한국, 중국에서 함께 연구해 발명해낸 척추치료이기 이게가 3층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척추의료기기가 3층에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고 와 이렇게 펑션도 기본 펑션 어떻게 말하면 제로입니다. 0입니다. 펑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3층의 척추의료기기가 있어서 우리 뭐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은 기본은 거기서 지금 우리 지구적으로서 거기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거기서 하시다가 와 이런 게 여기에 있길 다행이다. 거기다 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이러면 취하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또 3층에는 그 운동의료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이미 골격통으로서 힘들어지면서 골격 치환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거기서 재활훈련하는 이런 운동의료센터가 있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2층에 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원장 선생님, 주임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들 학년 난치성 피부병은 최기명 주임한테 맡기게 되면 최기명 원장 선생님한테 맡기게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완전히 100% 당약으로만 치료하고 바르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당약으로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오랜 여러 가지 피부 모병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층에 가게 되면 리명길 선생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리명길 선생님 장춘중의대학 졸업하고 근 20몇 년간 줄곧 중기 사업에 몰두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점 노인성 질병, 난치성 질병 그리고 완고성 질병 같은 걸 여기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리명길 선생 기본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선생님 찾아가면 그 해답이 나온다고 이 정도 끝이 이 방면에서는 돌출한 이력 효과를 보시게끔 치료해 준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물론 중리는 단순 어느 한 개의 과실 내과 외과 부상과 뭐 이렇게 나는 것 아니고 준확한 진단을 거쳐갖고 보고 듣고 묻고 봐마야 하는 방법으로서 확실하게 진단을 내려갖고 어디에 부서가면 거기에 요관치료를 하면서 중기치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전제하에서 한 가지 치료하고 다른 한 가지에 영향이 가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름 놓고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 중면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치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많이 거두셨다고 입을 못 얻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취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조일만 중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4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4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 질병 같은 것은 딱 밤하에는 그 짚어보게 되면 당신은 어느 때부터 심장과 뇌혈관에 어느 때부터 골격통에 어느 때부터 당신은 그 비뇨계통의 문제가 골격통 이런 문제도 생기겠다 이거 준확하게 판단해냅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따른 처방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분은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는 그 외에도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수까지 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 치료에 있어서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중풍 후유증, 관심병, 고혈압, 현은증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중풍 후유증이라 하게 되면 말은 쉽게 지나가지만 해도 아주 어려운 질병에 속하죠. 이런 분들도 조일만 선생님 찾아와서 치료하신다면은 화장실 갈 때 계단이 된 게 지금 서서 갈 수 있고 밖은 못 나가고 집안에만 딱 계시던 분들이 로트를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가 하면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모병은 직접 심장 모병을 부를 수도 있게 되는데요. 다각도로서 일단 와서 병을 맡기게 되면 치료가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조일만 선생은 전 성에서도 이름난 이런 로중이 선생님에 속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집에 아저씨도 뭔가 간경화 좀 있습니다.
1: 그럼 수해.
2: 3년 거의 됨다잖아.
1: 예, 예, 예.
2: 그런데 그냥 매약이 없어요. 그냥 누워 말고 밥 맛있고 그게 없답니다.
1: 예.
2: 그래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다 조금씩 먹는 것은 변비 너무 심해서 좀 힘들어합니다.
1: 예예. 그렇죠.
2: 막 예. 어떤 때 심할 때 형 며칠 이렇게 대변 두 못 본다 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지금 맨날 병원에 가서 이 뭐 변비약이나 그 꼬드펜을 그냥 먹어야 조금씩 혹시 받댔다 말입니다.
1: 예.
2: 여기도 습관 이렇게 쓸데없을 때가.
1: 그렇죠. 예예. 안 됩니다.
2: 그래서 지금 예. 예. 방송 듣고서 지금 도강병원의 리맹기 선생님은 보행기지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어선 그러니까나 전번 주에 이번 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주를 보니까 열리나 천약 갖다 먹었습니다. 그게
1: 예.
2: 효과 좀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어서 변비 많이 해결되고
1: 예.
2: 밥 맛이 조금 있답니다. 걔도
1: 그렇죠.
2: 밥 맛이 있을까네. 걔도 맥이 나는 것도 있고 좀 나고 누워 있던 게 지금 술 누워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2: 그래서 지금. 효과했을 때 아마 어느 정도 가보이려고 예약하자고 그런다.
1: 아 그렇게 하셔. 리명길 선생 오늘 찾아오신 예. 리명길 선생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2: 예예.
1: 예, 예.
2: 그리고 너무 또 뭔가 이빨 싹 화물떼기 돼서 먹지 못해서 뭐 전번에 가서 그 흥과 치과에 가서
1: 흥과 치과.
2: 이빨 예. 예. 이게 뭔가 틀리는 기용 좋단다.
1: 아 그래요. 그렇죠. 예, 흥과 치과가 대단히 지금 호평 받고 예. 있습니다.
2: 맨날 몽글몽글한 것만 먹던 교수는 계속.
1: 아, 그렇죠.
2: 고기만 먹었다서 먹지 못할까. 예. 이번에는 어서 고기다 먹으니까 좋다며 이랬다.
1: 그럼요.
2: 예, 좋다. 내 지금 반영하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예.
2: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선생님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저기 조일만 선생님 치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아, 조일만 선생님 환자분들이 네. 이사를 쫓아다니는 이런 이사 선생님에 속합니다. 예, 그렇죠.
3: 예, 네, 지금 예, 지금 약을 두 번째 갖다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예, 나는 예, 어쩌거든 가게 되거든 어떻게 혈압이 여러 가지 바꿔 먹어도 혈압 온정해야 되고 있잖습니까. 예,
1: 예.
3: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그냥 머리 어지러워서 꼼짝 못했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되면 숨이 허리 차고 그리고 저녁에 너보다 할수게 심장이 자꾸만 뭐 눌러놓은 것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자니 그랬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조일만 선생님 지금 치료를 약 갖다 이제 두 번째 제 먹었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3: 예. 잠 잘 자고 그다음에 심장이 어떤 데는 이렇게 숨이 잘 아예 올라가던 증세도 없고 혈압도 완전히 잘 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예.
3: 예. 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예 저희만 선생님들 치료 많이 받는 사람들 나 물어봤는데 확실히 예, 다 효과를 잘 본답니다.
1: 지금. 어 그렇죠. 저희만 선생님한테 예.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자기 치료할 뿐만 아니라 곁에 친인들 뭐 친구들 뭐 혹은 이웃들 이렇게 뭐 한 번에 오실 때 한 분 두 분 같이 오는 분들 꽤나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 아이 얼마나 지금 치료 이제 두 번 치료 받았는데 이렇게 효과 참 좋고 지금 마음 편안합니다 이 시간에.
1: 그래요.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 오늘 좀 또 가서 예 약 기다려 가고 또 보이려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예예. 예. 건강합니다.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 중의를 봅시다.
1: 예.
4: 신경으로, 교환신경인지 배부곡이 바늘로 고고고 찍어버린 것처럼.
1: 예.
4: 계속 이렇게 툴뻗치면 심장까지 신경 눌러가지고.
1: 심물신경물난 같습니다.
4: 예, 예, 그런 것 같으래요. 여기 예. 계속 맥히고 아랫발 차고 그렇더래요.
1: 예. 예. 예
4: 그래서, 얼마 전에 하고 다만 하긴 했던데 예. 겨울에 내가 누워서 일어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두 분은 한 분은 저 동민대 저 부유가 온 다음에 신암동에 그런 잘 안 되고 있어요.
1: 예.
4: 예.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해가지고.
1: 예.
4: 어쩌니 그래서 좀 배우자고 그래요.
1: 조일마 선생 찾아서 두 분입니다.
4: 예. 예.
1: 내일이나 모레.
4: 내일이나 모레 그쯤에 가겠어요.
1: 예, 그렇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면.
4: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치료 일기 있잖아요.
1: 야, 삼층의 치료, 척추 치료 일기.
4: 예, 예 그것도 두 분.
1: 두 분 다 예, 오신 바에 예, 여기도 하고 척추 치료 일기에도 가고
4: 예,
1: 조일만 선생 두. 예. 예약됐습니다.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해집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까, 두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저는 도광중님은 삼성에서 그 척추 치료실에 가서 예, 이 조명감 경추가 너무 아파서.
1: 예, 경추 아파서 치료 받으셨습니까? 예.
5: 예, 그래. 그런 게 좀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5: 계속 아파서 정말 머리 눌러, 혈관 눌러다 그래도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그랬습니다.
1: 예.
5: 그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는데, 조명감 뭐 많이 나아졌습니다, 몇 번 한 게.
1: 예.
5: 그래, 그 요관판
1: 탈출. 요추간만 탈출. 예, 요추간만 예, 탈출. 예, 예.
5: 예, 그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5: 예. 아, 이거 기계 정말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대단히 시원하고, 극복한다 한번 하겠죠.
1: 이 기계는 해본 분들은 아주 체험해 보신 분들은 뭐 때문에 두 번 체험하게 하는가 하면 처음 해보겠다며 예, 하기 전 하고 하기 후에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서 편해지고 이러니까 철저하게 하자면 10번 자원은 기본으로서 숨 10번 내지 숨 21여간에 날마다 하는 것과 하루 건네 하는 게 부당할 수 있는데 이래 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00분지 92세 100명의 90명의 좋은 효과를 보게 돼 보수적인 통계에도 이렇습니다.

0: 그러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래서 조만간 친구가 말하니까 친구도 나도 그렇게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예약하면 되지 뭐. 네, 그랬으니까. 예. 됩니까?
0: 됩니다. 어느 날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일. 내일?
1: 내일.
2: 네.
0: 내일이요?
1: 예.
0: 예, 예. 내일 아, 그렇게. 예,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됩니다. 예, 예, 예.
1: 예.
0: 찾아오세요.
1: 내일로 예. 예약합시다.
0: 예. 아, 내일로 예약됐습니다. 두 분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1: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젊은 선생님 예약하자고.
0: 아, 예. 예.
3: 이 만화에 대해서 이 오징가 여가 예약 아야하고는
0: 아, 그렇습니다. 예약해야 그 전화번호 대기담 예. 앞순서에 들어가시기라면.
3: 어머님이 또 그 옆집에 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0: 간다. 아, 두 분은?
3: 예. 예, 두 분은 그래. 같이 간다, 갔다던 게 못 가서 예, 그래.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약한다. 오늘 오전 거의 왔겠는다.
0: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됩니다.
3: 예, 전화번호를. 예.
0: 전화번호를 갖다 하라 하죠. 여사분 전화번호를 대면 예.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남편이 있는 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4: 인가리서에 자매 높은 게 지금 정살 됐습니다.
0: 예.
4: 그리고 변비신에서에 변비하고 계속 잡사야 변을 봤는데 몇 년 그랬습니다. 근데 약 이제 다른 변비 해결됐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요정이가 예. 바로 거기에 우점이 있습니다. 오랜 예. 질병, 만성 질병, 잘 낫지 않은 완고성 질병, 선생님한테 맡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 예, 영영합니다. 그리고 예, 그, 이빨을 했습니다. 분리로.
0: 아, 치과. 예, 예.
4: 분리라는 딴 데 사가 자꾸 입건이 아파서 불어넣어서 밥을 먹다 쓰고 빼놓고 그런데 아, 용서 없습니다. 입건이 그렇죠. 아직 아픕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4: 검찰도 또 했습니다. 딴 데가 한 게, 이, 그, 뭡니까. 우리가 씌웠습니다.
0: 예.
4: 지금, 예. 막, 그저 몇백 원씩 봤습니다. 무슨 800 원씩 냈다든지 하나씩 쉬운 게.
0: 예.
4: 그래, 이빨 계속 이빨이 아파서, 예, 그거 빼드리고 간 게, 아예 아픈다.
0: 아, 다른 데서 한 게, 그렇게 돈도 많이 내고 했는데, 아프고 내리 누르기 힘들던 게 여기 와 하니까, 아프지 않고 누르기도 편리하다.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예, 또 이렇게, 한 해 또 여기까지 또 연결 답니다. 그래서 오늘 가고, 우리 남편도 가자. 둘이 예약하자. 그랬나?
0: 아, 연결 흉과 구강에 두 분이 오십니다. 예? 치과병원에. 예, 예. 예.
4: 치과 내 동시에 안 내고, 그 다음에 리맹길 선생님 또 우리 남편이 보자. 그랬나?
0: 아, 한 분은 리맹길 선생님, 한 분은 치과. 예, 예. 알았습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동서가 어제는 그, 뭡니까, 돌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은 지 어제는 한 달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많이 성화됐답니다.
0: 아, 예. 예 한 달 치료했으면, 지금, 예, 좋은 예, 효과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5: 예, 그런데 또 이, 그런 골가병이 또 있어가지고, 예, 같이 또 겸사겸사 단남도 이렇게 나쁘고 해가지고 지금 같이 치료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가 좋으니까 지금 본가집에 오빠가 어제 요즘에 들어서서 병원 치료를 받는데 효과 없답니다. 이렇게 혈압이 갑자기 막 떨어지면 식사를 못하고 맥이 딱 떨어지면 오지럼증 나면 머리 아프답니다. 그래서 본가집 예. 오빠를 제일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그 절만 선생님을 두 분이 예약해달라.
0: 아, 절만 선생님 내일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까 전화번호를 대세요. 그, 그러면 됩니다.
5: 예, 예 그 흔과 치료
0: 흔과 구강 예,
5: 예, 예. 그, 뭡니까, 우리 오래비, 그, 뭡니까, 그, 치아를 하고 좋으니까, 나 친구도 하고, 지금, 그래서 동거 보고, 지금, 우리 동서, 그, 뭡니까, 이, 언니가 지금 또, 이, 이빨이 한 대 빠진 거, 그, 임플란트인지, 그거 하고, 심는 거 하겠다, 한단 말입니다.
0: 예.
5: 두 달을, 뽑은 지 두 달 되는 것도 될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0: 야, 이제 자, 와서 검사 받아보라 하세요. 두 달이면 비슷할 겁니다. 예, 예, 예.
5: 예, 예, 그 우리 어레비 친구는 뭘까나 신경 이빨에 거기 어느 게 한 대 벌거지 먹었다고 신경 치료도 해주더랍니다.
0: 아, 그렇죠. 예예.
5: 예예. 예.
0: 여기 찾아오게 되면 예.
5: 두 달 되는 뽑은지 두 달 되는 이빨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물어봐.
0: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 아, 그러면 가서 예. 내일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
0: 예, 내일 찾아오라 하세요. 그럼 되고.
5: 예예. 그러면 두 분은 설만 선생님 한 분은 그 뭔가
0: 흉과 구강
5: 치료 예. 거기를 예약해 주세요.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0: 랭글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저도 이명계 이사 선생님한테 지난주에 저희 할머니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가서 보였습니다. 그 변비에서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을 썼는데 아 지금 뭐 이제 한 4나흘 되는데. 일단 변비도 많이 좋아지고, 예, 문제는 화장실 보고 나서 대기 소기용 시원해 하고 좋아한다 합니다.
2: 예.
1: 그래서, 예, 그래서 계속 더 가서, 이제 또 이사 한 번 더 가서, 예, 보이려고 합니다.
2: 그렇게 하셔. 리명결 선생 예. 예약된 겁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아, 예.
3: 예, 유축동위원이 오란 유축동위원인데 그냥 마양법만을 안정되어 갑니다. 예.
0: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2: 조금 움직여 말씀하세요. 잡소리입니다.
3: 예, 여보세요?
0: 네.
2: 아, 이제 됩니다. 예, 됩니다.
3: 됩니까?
2: 예.
3: 예. 예, 유축동위원이 있어서 예,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 예, 먹으면 또 소화되려 한두 가지 먹어야 되고 예. 비계나 과일이나 이런 거 못 먹었습니다.
2: 예.
3: 그리고 예, 아, 예, 예, 집 끝에 있는데 딱 대기면서 언제 왔는지 아무서 약 먹어도 내려가고 딱 대기.
0: 네, 네 신호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네, 신호를 예. 잘 잡아주시고
2: 말씀하세요. 예.
0: 다시 문의해 주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리명길 선생님 이제 그런 문제는 비위가 허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리명교 선생 물론 전면적으로서 뭐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어서 진맥에 딱 나오는 대로 처방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이야기하다면 소화계통의 문제는 리명길 선생 찾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고 밥을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원래는 내리 깨야 되겠는데 올리밀면서 저기 올라오는 그런 각도를 해서 올리밀면서 소화를 잘 시키기 힘들었는데 리명길 선생 찾아보니까 많은 치료 깔고 드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방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간도 간경화, 간경화 복수, 마지막에는 어려운 질병까지 갈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알코올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그로 인해 가지고 간경화, 관경화 복수, 마지막에 어려운 질병까지 갈 수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님 찾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방면에서는 특수한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잘 찾아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 흠과 구강이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 주셨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임플란트 한다든지 치아를 고정한다든지 틀니를 한다든지 그의 일체의 구강의 문제 뭐 치주염이 있거나 치아에 결석이 생겼거나 혹은 저하면 입금 출혈이 생기거나 거처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일체 구강 내의 문제는 치과를 포함해서 모두 흠과 구강 찾아오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몇십 년간 그 구강 치료 이런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이사 선생님 여러분들 향해 준악하게 모든 구강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 오시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명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해도 대상 포진 한 번 범하면 2차, 3차로 힘들죠. 소보짐이라든지 백점프이라든지 장미 태선이라든지 혹은 또 후지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림병이라든지 어려운 질병은 모두 포함해서 이 최기명 주임 선생은 전 나라적으로 이름난 이런 분에 속합니다. 일단 찾아오시게 되면 좋은 해결책이 있으니까 주약의 당약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묘정을 따라 견지하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운동 이력과가 있습니다. 운동 이력과 가운데서는 척추 망곡증이 있거나 혹은 X다리 교정이 있거나 O형 다리거나 이런 거 교정

0: 하고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특히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찾아와서 운동 이력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서 재활 훈련 받지 않게 되면 당신은 바깥에 골격을 치환한 분들 가운데서는 안 하기보다 못할 정도로 부등다리가 되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요. 여기 3층의 운동 이력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주 환영을 깊이 받고 있는 3층의 척추 이력이기, 여기 찾아오시면, 지금 여기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한 분이 찾아오신다면 내일간 가운데서 부인님 찾아와서 해결 받으시고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분까지 같이 와서 두 분이 치료를 받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발을 끄수고 다니고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안아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던 분이 자기절로 침대에서 내리고 자기절로 발을 디딜 수 있고 이렇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아주 안전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칼대거나 이런 펑션 있는 이런 치료가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놓고 찾게 되면 3층 척추 이료기계는 E형 이료기계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강한 이런 이료기계에 속하면서 지금 치료율이 높고 두 번은 그 체험 치료를 해줍니다. 두 번 체험 치료를 해줍니다. 여기 이미 그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76세의 한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서 기본으로 팔을 들지 못하고 팔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팔을 이거 디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가? 척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척추 치료를 받았는데 내려와서 다른 때는 이제 팔을 줄줄 구수고 댕기는 팔을 높이 들고 발걸음을 디딜 수 있게끔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일 누구한테 맡기지라는 고민이 생겼을 때 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늘 걱정이 없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든든한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의 한마디 말, 그의 행동 하나하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네, 맡기만 놓으면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확신을 주는 존재라면 상사도 동료도 후배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1: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업무 능력이거든요. 부단히 배우고 연습하고 성장하는 사람, 그렇게 능력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을 주는 사람, 떠올리면 든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업무에 매진해 봐야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이란 존재 엔트라다 켈리의 안녕 오주입니다. 네, 1922년에 제정된 유베리상은 매년 어린이 문학에 공헌한 작품과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어린이 책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유베리상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문학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년 유베리상에서는 대상한 작품과 보통 우수상에 해당하는 안우상 3편에서 4편의 작품이 선정되는데요. 100년 역사의 유베리상에서 대상과 안우상을 가리지 않고 2회 이상 수상한 작가는 37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중 2000년대 이후에는 5만 명이 2회 이상의 유베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중 3명의 작가는 대상을 수상하지 못하고 안우상만 중복해서 수상했고, 케이트 디카멜로와 안녕 우주의 작가 에린 엔트라다 켈리만이 대상과 안우상을 합쳐서 2회 이상 수상했습니다. 네, 에린 엔트라다 켈리는 2018년에 대상을 수상하고 3년 만에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로 다시 뉴베리 안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에린 엔트라다 켈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서 독자들의 인물에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즐길 수 있게 구성해서 독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독서하게 하는 점도 매력입니다.
1: 네, 이 책에는 살롱가 선생님의 과학 수업이 이야기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살롱가 선생님은 이 책의 주인공 버드와 캐시, 피치를 각각 다른 반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1986년 1월 살롱가 선생님의 수업은 챌린 조호 발사에 맞춰 우주 탐사에 대한 특별 수업입니다. 그 수업에서는 우주에 대한 지식과 함께 우주 탐사는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 등이 담겨 있습니다. 피부여와 닿지 않을 수 있는 커다란 주제인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세 남매 실생활과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첫째, 캐시는 중학교 2학년을 유급한 자신이 롱그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고 또 자신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며 비관합니다. 피치는 일상의 탈출구이자 위안거리로 오락실을 매일 찾습니다. 피치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터질 준비를 하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죠. 피치의 쌍둥이 동생 버드는 언제나 침착하고 안정적이며 모범생입니다. 최초의 여성 우주선 사령관이 되길 꿈꾸고 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되길 꿈꿉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느끼고 사람들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남매 일상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와 얽히면서 펼쳐지죠.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그 좋아하는 것에는 재능이 없기에 첫째 캐시는 고민이 많고 의욕이 많습니다. 남들한테 계속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에 자신 있게 하지도 못합니다. 피치는 많은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위 모든 것에 짜증이 나고 현실에 불만이 가득하죠.

0: 근데 또 왜 짜증이 나는지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길 바라고 있죠. 내 자신이 좋아하는 오락이 나면서 지낼 수 있게 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진 못합니다. 조위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지만 자신의 속몸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네, 이 세 남매 모습은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현재를 사는 우리 10대들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게 독자들은 이 세 남매가 어떻게 자신들의 고민을 풀어가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합니다. 에린 엔트라다 켈레의 전작인 안녕 우주에서는 네 명의 아이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버드 캐시, 빛이 세 남매가 각 캡처의 주인공인 이야기가 교차됩니다. 각 챕터 시작에 중심되는 인물의 이미지가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986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간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날짜와 함께 각각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립처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꿈꾼다는 표면적으로 넬슨 토머스 집안의 1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뒤에는 세 남매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세 남매 부모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간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아이들 눈에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은 모순투성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이들한테는 험한 말을 쓰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하지만 그들 부부는 자주 싸우고 서로 말다툼 할 때는 욕도 거침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듣는 곳에서도 큰 소리와 욕을 남발하곤 하죠. 또 엄마는 남녀 평등을 말하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자인 버더에게는 살찌기 쉽다며 다이어트 음료만 강요하고 남자애들은 살찌는 음식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남녀 차별을 은연중에 계속 드러내는 표현을 하면서 지내죠. 함께 식사하는 풍경도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모두가 자신들의 궤도만 돌 뿐 집은 그냥 공간의 개념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캐시와 피치, 버드, 세 남매는 모두 자존감이 높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지지 않죠. 쉽게 상처받고 자신감이 없으며 주위에 불만이 있거나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버드는 챌린저 발사 실패와 함께 커다란 좌절을 겪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쌓여있던 자신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챌린저 폭발과 함께 터지게 된 것입니다. 심리적인 재난 같은 좌절을 버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캐시나 피치도 큰 심리적 좌절을 겪습니다. 이들 3남매가 자신들의 고민과 좌절을 딛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란 존재가 이러한 10대들의 고민과 좌절, 회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책은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0: 화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림성 시장감독관리청에서 일전에 발표한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평가 보고에 따르면 우리조 소비환경총지수는 89.2점을 기록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소비혁신지수와 소비만족지수는 각각 94.2점, 93.5점으로 전성 1위에 올랐습니다.
1: 네, 2025년 전주시장감독관리부문은 소비권익보장, 소비신심 진작 그리고 소비환경 최적화 등에 힘쓰고 소비권익 수호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해서 소비자의 권익에 따라서 수호했습니다. 네, 온라인 분쟁 해결 봉사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은 244개로 증가되고 306건의 소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했으며 소비자를 위해서 22.7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네, 권익수호 봉사소는 370개로 증가되고 603건의 신고 사무를 처리했으며 소비자를 위해서 2.8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14개 관광 관련 안심소비 시범단위는 58건의 신고 사무를 처리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3만 3천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9개 국제소비권익보호봉사소는 508건의 소비 신고 사무를 접수했으며 소비자를 위해서 1만 4천여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1, 2, 3일로 제보 열선 전화는 2.57만 건의 신고와 6,931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6,236건의 자문봉사를 제공했으며 초기 조사 대응 및 처리 완료율이 모두 100%에 달했습니다. 이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전성 최초의 안심소비 시범 집결구에 입선했습니다.
0: 소비 환경을 최적화하고 경영자를 보호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부문은 10개 부문과 연합해 악의적 신고 제보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하고 양관 소비 환경을 수호할 때 관한 지도 의견을 출범하고 186명의 제보자를 네 차례 나누어 이상 신고 제보 행위 명단에 등록했으며 누적으로 4,121건의 악의적 신고 제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조는 시장감독관리 플러스 사법행정 플러스 재판기관 장기 효과적 연동기제를 구축하고 악의적 신고로 인한 행정재심 및 소송사건에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전주의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재심사건 288건을 유지하고 또 기각하고 재판기관은 상소

0: 네, 다음은 안도현 성문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백산 기슭에 푸르른 생기가 넘치는 초여름 안도현 성문진 룡홍촌의 특색산업기진에는 열동의 온실이 가지런히 졸져 있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하고 촉촉한 기운과 함께 꽃향기 흙냄이 곳곳을 스치는데요. 온실 안에는 연두빛 체리 모목들이 가지와 잎을 뻗고 있으며 일부 4년생 묘목 가지에는 연백색의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 파란 열매 몇 알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때 체리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던 동북의 이현역은 이제 가지마다 맺힌 결실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네, 안도현은 북위 42도 위치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황금 재배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준 겨울 탓에 체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현 실적평가 봉사중심 독찰 이과 과장은 진홍량은요, 룡홍천 룡흠 과일야채 채집원에 앉아서 어린 잎을 어루만지며 지난해부터 시험 재배를 시작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도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 4년상 묘목들의 성장세가 매우 좋았고 이미 열매가 맺힌 나무가 많아서 올해 250여 kg의 수확이 예상되며 내년이면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품종을 잘 선택하고 기술이 뒷받침만 된다면 우리 동북의 흙토지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체리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1: 안도현 실적평가 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산업기지는 총 200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10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기지는 단순히 품질 좋은 열매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 4년생 묘목 외에도 온실란에는 2,000여 그루의 1년생 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농량은 또 이 어린 묘목들을 3년 동안 포트 재배로 키워 직접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체리나무를 집으로 가져가 꽃도 감상하고 열매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는 단순한 과일 판매에서 벗어나 나무 판매까지 확장하여 제품 형태가 더욱 풍부해지게 됩니다. 룡웅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하여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명절 5일절 기간에 기지의 체리 채집원이 정식으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장백산 기슭에서 맺힌 체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진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채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촌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 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산일에 익숙한 촌민들은 집 앞에서 숭련된 일솜씨로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루계에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0: 네,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2026년도 도시 세밀화 관리 특별정비 행동을 전개, 순찰 빈도를 높이고 관리 통제 시간대를 연장하는 등 조치로 도시 환경을 다듬어 도시 문명의 명암장을 빛내게 됩니다.
1: 네, 특별정비 행동을 전개한 이래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부는 아침 순찰 더하기 야간점검 더하기 일간 난관공략 전시간대 관리통제 모식을 구축해서 도시환경정비 행동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각 가도조제 중대와 업무 부분의 집법 10군들은 보행순찰을 전개해서 지저분한 광고와 락서, 잡동산이 적지, 주차자리 점유, 시설 훼손 등 도시 면모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처리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400여 곳의 지저분한 광고와 락서 그리고 800여 곳에 적지된 잡동산이 불법 점유된 900여 곳의 주차자리, 이런 곳에 파손된 광고 진열대를 제거하고 무명하지 못한 애완동물 사육 행위를 시정할 것을 200여 회 권유했으며 공중전선 2,700갈래를 조사 등록하고 훼손된 시정시설 400여 곳을 복구해서 뚜렷한 도시 세부상 치리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집법 10군들은 또 저녁 시간대 야외 광고 간판 조명 순찰을 전개했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215곳의 간판 조명 훼손 문제를 발견하고 107개 상가에서 스스로 정비하도록 독촉했으며 후속 정비를 지속적으로 조속했습니다. 그리고 연길 왕홍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관광객 밀집 구역에는 야간 전담 일꾼을 배치하고 야간 조명의 완성성과 질서 잡힌 도시 면모를 전력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과 관객을 위해서 안전하고 깔끔하며 질서 있는 야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0: 아침과 야간 순찰 과정에서 발견한 시정시설 훼손, 주차자리 점유, 잡동산의 적치, 지저분한 광고와 락서, 진흙 오염 운송 차량, 간판 조명 결손 등 문제에 대해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집법 역량을 통합하여 집중 정비 행동을 전개하고 발견, 처리, 정비, 폐쇄고리 관리 기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정비하며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도록 보장하면서 도시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 네, 작품 소개에 이어서 또 우리 주위의 뉴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또 충실한 하루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어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왕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 명사왕 이번에 특수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무엇 때문에 특수하다 하게 되었는가 하면 세 가지 방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싸지 원액 한 가게 124원인데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우대 정책 가운데서 퍼센트를 높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에 70각, 10각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 가운데서 현금 1,500원을 원값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치료기를 손목에다 딱 끼게 되면 우리 모든 혈액을 아주 잘 수통하게끔 한 대 엉켜다니는 혈액의 죽상경화를 형성한 걸 그거 한 분자 한 분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좋은 레이저 손목시계 같은 이 레이저 치료기를 또 물어다 드리게 되었으니까 세 가지 방면에서 큰 우대 활동의 특점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명사방은 598원인데요.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5각에 15각 100% 물어줍니다. 이 비싼 건데 그러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1,500원 현금권을 두 번째 감해줍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또 이걸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물건을 제외하고 무료로 주는 상품을 제외하고 200에 한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한 곽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한 그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대 활동은 어디에다 연계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한가 하며 5017766에 전화 넣으면 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싸지 원액 얻은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예.
2: 예, 이것은 많은 지금 효과가 같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이게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왜 정신이 안 나고, 그리고 왜 항상 이 머리, 그러면서도 저, 또 이 머리 원래 아프다 하게 되고 힘없이 아프고 그다 머리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1: 예.
2: 예.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고 뱅에다이 원래 있습니다.
1: 예. 예.
2: 그런데 그것에 머리 맑아진 데부터 예 머리 빠지지 않고 그리고 눈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2: 예. 예. 지금 얘 예, 물질 잘 옛날에 막 많이 도달되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이 제품이 간에 콤파체 소화계통에 심장과 뇌혈관이 전면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싸지 원액이 아니겠습니까? 도리가 있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위라는 게 내 위축소 위험을 해서 어제는 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위한테 매일 밥 먹으면 좋아야 되고 내려야 가고. 이래된 게 지금, 예, 이거 쓰면 위가 소화 잘 된다, 지금.
1: 야, 모두 그렇게 말씀 주시네요.
2: 예. 예. 아무 때 뭐 좀 딱딱한 거 먹어도 소화 잘 되고, 그리고 변 잘 통합니다, 이거 뭐.
1: 아, 예, 예.
2: 예, 이때는 변이 한 한 번씩 봤습니다.
1: 아,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통변 작용이 예. 좋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거 쓴 다음에 전력선 비대가 예, 또 해결됐습니다. 전력선 비대라서 이것도 오랜 젊어서부터 한 게 지금까지 했는데, 밤 미네 못 잤습니다. 이 소변이 밤에 그래서 7번, 6번씩 보라나면 하나도 못 잤는데 어제는 한 번 딱 봅니다.
1: 노경이 5배 효과니까 노경이 콤파츠를 관리하는 데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혈압이 무서워서 못 쓰는데 오히려 이 제품은 혈압이 무섭지 않고 노경이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콤파츠 든든해지니까 전열선이 너무 우쭐하는 거 그거 누를 수밖에요. 예.
2: 예, 그래 네. 이렇게 좋은 약, 이번에, 예, 이 선택해서 있음 바람에 모든 병이가 지금 다 나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약 활동, 오늘 볼까, 영, 수한 활동이구만,
1: 예. 특수한 세계 방면에서는 다른 때 없던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예.
2: 예, 그래서 오늘 내 활동의 장을 60강 세대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게 되면 아주 싼 값으로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60강에 70강 따라가는 1,500원에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이러니까 실은 넣고 501-7766에 전화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예, 도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싸지원 약수는 한답니다.
1: 예.
3: 언제나 한 10달에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1: 어, 그래요? 잘 드셨네요. 예, 예.
3: 예, 이거 제 먹기 전에 내 혈압도 용 잘 알렸단 말입니다. 혈압이 파동이 용 심했습니다. 약 먹어도 예, 올랐다 내렸다 하면 조절이 잘 알되더란 말입니다.
1: 예, 혈관 혈액의 문제, 동맥경화와 더불어 혈액의 죽상경화 때문에 그런데 그거 풀어주는 과정이 바로 사지원액일 겁니다. 말씀하세요.
3: 예, 그러면서 예, 머리 용 아프고 소화도 잘 아이 되지 이 가슴이 계속 후두후두거리지 이 혈질하면 좀 제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1: 아, 그렇죠.
3: 내 많이 나이 높아도 예 약간 좀
1: 팽거했다 그렇죠.
3: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지 계속 가슴이 후두후두거리지 진짜 잠 자기도 힘들고 예, 이게 소변도 보는 게 예, 거품도 많이 나가고 소변도 자주 보고 예,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고 예, 그 효과 볼 것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고요.
1: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3: 두 달 거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도 또 그렇고 그렇고 해서 예. 그래서 내 싸지 원액을 방송 듣고 접해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해결을 보고 예, 반복이란 게 없습니다.
1: 근본에서 해결받아야 돼.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예. 인삼녹잉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5장6부의 아주 균형적인 대사를 유지해주는 제품이 바로 싸지원액입니다. 국제싸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열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가운데서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여사분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효과는 바로 이 제품이 전반적인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면서 감기도 자주 하지.

0: 이 발이라면 영차 따맞았는데 발이
1: 그렇죠.
0: 발이 쎄시리했습니다. 예, 그랬던 게 이거 먹고 소리니 감기 증상도 그냥 감기 증상처럼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그 증상도 없어지고 이 발이라면 영 어난해진다.
1: 예, 그렇죠. 예. 신성 부족해 그렇습니다. 예.
0: 예, 방송 들어보니까 이 활동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약도 많이 주지, 현금도 빼주지, 무슨 그 서비스도 좋지 할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좀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배달받자고 그래잖아요.
1: 여사분이 말씀하는 게 아주 도리 있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거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는 제품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포기하시면 당신은 긴 시간 장수의 길에 들어선 걸로, 영원한 장수의 길에 들어선 걸로 될 수 있으니까 제 말을 전세해야 하는 게 너무 크게 말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이 사지원액이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장수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5017766 계좌나 넣으세요.
0: 이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는 사지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우리 언니도 이거 복용하고, 예. 어선 한 6달이 넘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3: 복용, 예. 어째 복용했는가 하면 저는 예, 자주 감기 걸립니다.
1: 예.
3: 예, 본가스레 감기 걸려 병원에 와서 스파니아고 쓰고 전속 주사도 맞고 이랬습니다. 감기 자주 걸리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맹감에 혈압도 높고, 예, 혈탕도 예. 있습니다. 뭐가 있다면.
1: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삼고에 좋습니다.
3: 네, 예. 그리고 이 심장도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그런데 이 스탄 약 쓰고 스탄, 정말 이사를 배우고 스탄 약 쓰고 이랬는데, 이, 우리 친구들이 또 말하고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이거 썼는데, 확실히 효과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3: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감기에 아이가 걸립니다.
1: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그 다음에 밤잠 잘 자고, 소화도 아이 되던 게 소화도 잘 되고, 예, 저녁에 밥도 잘 먹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장도 후들후들 하는 게 많이 낫습니다.
1: 그렇죠. 소변도 예. 좋아질 겁니다.
3: 예. 예. 그래, 이게 사지원액은 확실히 이 여러 가지 이 병을 치료하는데 나는 최고라고 봅니다.
1: 그렇게 느껴도 됩니다.
3: 예, 1365경이
1: 다섯 여섯 배 효과.
3: 예, 다섯 여섯 배 된다. 예. 이게 확실히 좋습니다.
1: 은행 잎이 20배 효과. 그러니까 예, 좋죠.
3: 은행 잎이,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사지원액에 우련이도 이거 쓴 게 영 좋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이번에 또 우대할도에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예. 우대할도에 특수한 단대 없었던 우대할도입니다.
3: 네.
1: 많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우리 언니도 더 사겠답니다. 나도 사고, 예. 이래서 예. 어찌든 정말 우리 할도 좋은지 이번에 이 할도에 참가하사 그래.
1: 예,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1: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은신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사지원약을 전 1년 거의 먹고 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좀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우선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1: 그렇죠.
4: 예, 혈압이 많이 나파도 심하고 예, 이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머리가 흥증이 통하던 게 이중 잘 지금 많이 나서질까 나요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결국 경력도 많이 돌아서고 예. 겨우 심장이 나빠서 만나 흥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것도 지금 이증살이 없으니까 지금 막 영 가슴이 편안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4: 겨우 소화 안 돼서 예, 밥은 못 먹고 만나 맥이 없어 그래야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소변이 자꾸 예 그러고 때론 저리고 아프하던 게 이증살이 지금 많이 나서서 좀 어떻게
1: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그거 등한히 하다 마지막에 노독증 위험에까지 빠진 걸 모르고 그렇거니 하고 거저 지나갔는데 이 제품 자체가 콤파체 아주 좋습니다. 로갱은 콤파체 권리합니다. 콤파체 5배 효과를 그 로갱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체 좋아질 수밖에요. 예.
4: 예, 그러니까 지금 속에 자수 줄어들었지 않을까. 남편 아이가 휴지 같이 내려 남막증 심합니다.
1: 그렇죠.
4: 결국 손발이 차갑고, 추위를 세게 타던 것도 이게 났을까 나오고,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기간지요, 물로, 예, 만나기 친가래가 나서, 심해서 용고쇼마 했는데, 이거 또 많이 나서, 지금 이미네, 이렇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1: 면역도 많이 올라가고, 예.
0: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1: 이 감기를 이미네, 안 난다, 그러니까.
0: 예, 인삼이요스배 효과인데, 예.
1: 예, 괜히 이해하고 먹어보니까, 예. 그거 예배에서 흡수가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 좋아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쓰려고 맹접하고 정사 한번 합시다.
0: 예, 말씀하세요.
1: 우리 친구가 예, 백내장도 있고 저기 눈이 자꾸 가렵고 예, 물체가 뒤척이 온답니다. 자꾸 이렇게 무슨 보면 예, 한내 두 개 더 온답니다.
0: 이렇게 난시라는 게입니다. 쌍광, 노인성 쌍광입니다. 예, 예.
1: 그리고 예. 이 눈앞에 자꾸 예, 이 정말 만한 게 별로 유리처럼 막 이쁘간 게 예, 그 빨간 게 자꾸 동동 또 댕긴답니다.
0: 그것도 역시 그 수성체 혼탁입니다. 그것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그게 더 많아지고 커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그러니까, 명서방 드시면 그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1: 그래도 영 불편해 죽겠다면서 무슨 약속 드겠는가 그냥 이 좀 이해하고 써보라고 내 지금 저기
0: 건강하는 죄지 그렇죠.
1: 예.
0: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료정을 때 하나 견지하세요. 몇 개, 세 개, 100날만 쓰면은 내생한테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신심 있게 해야 됩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해주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저는 이번에 들어보니 활동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특수한 활동입니다. 예, 예.
1: 예, 그래서 저기 두 집에서 이번 활동 좀 참가해서 야구 배달 받으시오.
0: 예,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눈뱅치를 아픈 명서방. 만약 한 집에서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신다면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하기다면 어지간한 눈뱅치로 그리고 어지간한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은 여러 가지 제품을 써서 간에나 콩팥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지 대회가 국제 양천공 8년 4월에 열려서 이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수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물론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해서 새로운 감정과 추억을 쌓게 합니다. 유난히 고되고 힘든 날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것은 우리가 쌓아올린 어떠한 추억들, 바람만장한 흔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통해 여러분에게 남겨진 흔적은 어떤 형태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나요?

여행 가이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핫플레이스 여기 어때 코너입니다. 우리 주의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료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풍경에 한 번 더 눈길을 돌리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곳은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제5회 연변 최고의 발견 인기 명소 선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변경의 풍경 부문 3대 명소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문 국문 동상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인데요. 도로 국문과 철도 국문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중조 국경 가운데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를 함께 갖춘 이중 국문 동상구로 손꼽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문 국문 동상 풍경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국문은 1980년대 변경 무역의 기억을 품은 채 장엄하고도 복고적인 분위기로 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 국문은 웅장하고 현대적인 모습 속에 높이 걸린 국장이 빛을 발하며 새로운 시대의 국문의 위엄과 기상을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문 국문 동상 풍경구는 길림성의 백년 동상구로 불리는 도문 세관의 개방 역사를 함께 해온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경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지켜봐온 이곳에서는 단 한눈에 중조 두 나라의 풍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합니다. 국경 도시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도문 국문만이 지닌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역사와 시대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활력이 공존하는 이곳은 오늘날 연변을 대표하는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 국문과 새 국문이 서로를 마주한 채 서 있는 도문 국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은 묵직한 역사성과 깊은 애국 교양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드는데요. 국경선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힘차게 휘날리는 오성 붉은 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가슴 깊은 곳에 벅찬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곁으로는 푸른 두만강 물결이 요요히 흐르고 강 건너 이국적인 마을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며 색다른 정취를 더해줍니다.

부문시에는 3개의 대형 공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공문은 마치 한 편의 역사 화폭처럼 서로 다른 시간과 시선으로 변경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옛 도로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1988년에 세워졌으며 2000년에 한 차례 보수 공사를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공문의 길이는

22.54m, 높이는 13.77m, 너비는 5.56m에 달하는데요. 건물 상단은 전통적인 처마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웅장한 문자 형태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 기둥 내부에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양측에는 한백옥 부조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공문의 장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처마 아래 주황에는 중화민공화국 국장이 걸려있어 국경 관문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도로 국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2004년에 새롭게 세워진 철도 국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문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 기능적인 모습이 특징인데요. 도로 국문처럼 내부 관람이 가능한 형태와는 달리 철도 국문은 일반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방식으로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선 철로가 국문 아래를 조용히 지나가며 라진항과 청진항으로 이어지고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철길은 오늘날에도 동북아 물류와 교류의 의미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철도 국문 동쪽 약 30m 지점에는 86호 계비가 자리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꼭 들러 기념사진을 남기는 인기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이어 소개해드릴 곳은 신공로대교 공문입니다. 기존의 옛 두만강 대교는 1941년에 건설된 다리로 기존 다리 상류 쪽에는 현대적인 신교량 도문 남양 중조기하 국경도로교가 새롭게 건설됐고 그에 맞춰 새로운 국문 역시 함께 세워지게 됐습니다. 새 국문은 대규모 련합검사청사와 넓은 광장으로 이어지며 웅장한 규모와 현대적인 설계만으로도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새 국문 너머로 옛 국문이 함께 보인다는 점인데요. 서로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두 국문이 한 화면 안에서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도문이라는 도시가 걸어온 시간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화와 효율성을 상징하는 새 국문,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품은 옛 국문. 이처럼 도문의 세 개 국문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강변의 풍경과 짙은 이국적 분위기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문 국문은 역사적 의미와 변경 도시의 매력, 그리고 특별한 추억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연변의 대표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도시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장소는 시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도문의 세 개 국문 역시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 도시가 지나온 시간과 변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국문에는 지난 시대의 기억과 정취가 스며있고 새롭게 세워진 국문에는 오늘날 도시의 활력과 발전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풍경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며 도문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만강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행의 의미도 그런 순간에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과 지금의 순간을 함께 느껴보는 것 말입니다. 역사의 흔적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곳, 도문의 국문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문으로 이동하는 길 또한 즐겁습니다. 바로 G331 국도 덕분인데요. G331 국도 관광대통로 도문 구간을 차로 달리다가 월청진 구간에 진입하면은 음악 도로가 펼쳐집니다. 시속 50km로 주행하면은 도로면과 타이어의 마찰음으로 차 안에서 선율이 울려 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둔에서 월청 방향으로 가는 차선에서는 아리랑이, 그리고 월청에서 계산둔으로 가는 방향 차선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연주됩니다. 도로에서부터 넘치는 흥을 즐기며 여행 기분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백령촌 구간에 진입하면은 길 옆에 백년부락 입구가 보입니다. 백년부락은 민속체험, 전통농경 생활체험, 민속공연, 민속전시를 아우르는 사의급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백년부락 입구 옆에 위치한 도문 백년부락 관광역참은 2층 건물로 건축 면적은 3,4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주위에 331 연선에 자리 잡은 이 역참은 두만강과 200m 거리에 있고 백령촌의 백년부락과 린접해서 독특한 구역 위치 우세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변경 풍정과 민속 문화를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백년부락이 바로 옆에서 들어가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도로에서부터 음악과 풍경의 조화로움을 통해 어깨를 들썩이다 보면은 도문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도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여운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도 100%의 여행이라는 책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순도 100%의 여행. 보통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서 삶의 만족을 찾는다. 나는 낯선 사람이 어렵다. 낯선 장소에 가는 것도 그다지 달갑지 않다. 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지나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재들도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인간이다. 심지어 여행에 가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는커녕 내 오랜 친구들을 그리워한다. 지척에 살면서도 만나지 않던 친구들에게 시차를 계산해 전화를 걸고 저녁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그리고 어김없이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일상의 시름에 젖어있는 친구들을 그들의 염장을 질러놓는다. 이쯤 되면 여행이 싫다고 말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김없이 여행을 떠나고 고통받고 또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살아갈 일말의 힘을 얻고는 한다. 이는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패턴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내가 여행을 통해 순도 100%의 휴식을 즐기기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마음먹었다. 완벽을 완벽히 폐기하리라고. 여행할 때 나는 가장 열렬히 일상에 대해 생각한다. 이 책은 번아웃과 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일과 쉼, 여행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매번 그는 어딘가로 향하고 완벽한 여행에 끝내 실패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늘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힘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여행 이야기인 듯 세상의 풍경을 그려놓고 있지만 그 속에 저자의 내면과 사람의 이야기를 얹어놓고 있습니다. 책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누구보다 열렬히 생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한 고민이 바로 우리가 여행을 순도 100%의 휴식을 꿈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주는 귀로 떠나는 여행은 프랑스 도시와 마을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프랑스 도시와 마을.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에 감탄하

하면서 달렸다. 광활한 밀밭이 짙은 노란색으로 여유와 평안을 주며 펼쳐져 있다. 군데군데 보이는 초록색의 해바라기 밭도 끝없다. 가까이 지나가 보면 초록색 줄기와 잎속에서 해바라기 꽃이 옅고 밝은 노란색 향연을 보여주고 있다. 밀밭과 해바라기 밭의 조화가 프랑스 북부의 농업과 자연의 관계를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있다. 여행의 마지막 순간을 한껏 마음에 담았다. 그간의 바쁜 이동을 뒤로하고 아내와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 듯이 바다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리라. 내 남은 삶의 시간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다시는 오지 못할 이 바다가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에 짧은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내 삶의 이 순간에 여기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내 삶의 려성이 어디에 닿을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모두의 숙명이 아니던가? 언제부터인가 여행이라고 하면 볼거리와 먹거리에만 집중한 감각적인 인상이 짙어진 것 같다. 물론 먹는 즐거움과 눈길을 사로잡는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빼놓고 여행을 말할 순 없는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안데르센은 여행은 정신을 다시 짊어지게 하는 셈이라 했고 또 어떤 시에는 여행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그저 감각적인 여행에 머물기 쉬운 요즘 시대에 반가운 책인데요. 파리와 스위스, 프랑스 소도시와 마을, 아이슬란드로 이어지는 책은 모두 저널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저널이라고 해서 딱딱한 학술 저널의 느낌이 아닌데요. 어디서든 가볍게 생각을 일깨우는 향기 좋은 커피 한 잔부터 부담 없이 빠져들 수 있는 여행기입니다. 저자는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마치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생동감도 느낄 수 있고 특히 유럽 여행의 특징인 기차와 도보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지도와 그날의 걸음수까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자가 경영학자로서 쌓은 전문성과 인생의 깊이가 쉽지만 또 수려한 언어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여행기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파리와 프랑스의 작은 도시들, 스위스와 아이슬란드까지 구석구석 떠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자는 여행을 통해 인생과 세상을 읽고자 했습니다. 여행의 자극은 잊혔던 과거의 순간을 불러내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주어서 미래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행지의 역사와 문물을 보면서 그곳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다름과 같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행의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역사와 문화의 시선에서 프랑스를 깊이 들여다보는 여행 산문입니다. 파리 위주의 일드 프랑스에서부터 남부 미디피레네까지 프랑스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역사와 문물을 마주하며 겪은 놀람과 경탄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 중에 여러분과 평소에 여러분은 차이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여행 때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행 중에서 드러나는 장점이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은 삶을 더 유난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더 오랫동안 돌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로서의 매력이 일상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여행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인연 아닐까요? 허도 작사 김남호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천생연분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천생연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백신 생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죠.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장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또 남성 가수의 조화로운 화음으로 전하는 기쁨 가득한 인생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박장길 작사, 백희남 작곡의 최성룡, 한철호 가수가 부른 기쁨의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정든 땅과 정든 얼굴이 아닐까요? 임춘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홍인철 가수가 부른 정든 땅, 정든 얼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든 그 땅, 정든 그 얼굴을 떠올리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성일 작사, 황양목 작곡의 오늘이 소중한 거야를 송경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0: 어떤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건신고, 예,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섯 곽에는 세 곽 더 드립니다. 이러면 아홉 곽이 있거나, 예, 한 반년 쓸 수 있습니다. 예,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리고, 열 곽부터는 이 자문소나 자문하시고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여덟 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또 응담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급 응담분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데 응담분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금색 응담분이가 특급 응담분에 속하는 겁니다. 웅남에서 나온 겁니다. 예, 량이가 영 적습니다.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드리고 15곽에는 직접 15곽 더 드립니다. 거기다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놔주는 침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경락을 전면적으로 열어주는데 효과 빠릅니다. 예, 그리고 경락이 열기는 동시에 약이 들어가게 되면 예, 맨 약만 먹기보다 효과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특히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아서 몸이 점점 더 잘못됐다.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그겁니다. 병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예, 진단이 틀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이러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중요하긴 건 잘못 쓰게 되면 예, 오히려 병리가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저한테 찾아온 분들을 예를 들게 되면 예, 뭐 잘못 치료해서 재풍이 나온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뇌실금도 없었는데 뇌실금이 또 생기는 분들 또 요추간판 탈출로 치료를 받았는데 원래는 걸어댕기는데 지금 안전자리에서 위생실 출입하는 것도 계속 댕기는 분들 또 무릎관절을 치료하다나거나 예, 잘못 치료해가지고서 원래는 제대로 걸어댕기는데 지금 지팽이를 짚고 다닌다. 지금 찾아온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서 지금 침 놔주는 것도 애납니다. 예, 저도 맥이 많이 들고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 놓는 본신이가 원래 원기가 많이 빠지죠. 예, 예, 그런데 환자분들을 정말 우리는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치료를 하다 날까나 예, 저도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뭐 난 침은 위지에 대놓거나 침 못 맞겠다 이런 분들 침 대신 또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새 반응하는 분들 보게 되면 이 2880018번 이래 전화해서 잘 통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 쇼링투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앞에다 취하우로 타세요. 0433 이런 무조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면을 잘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쓰우탕 역임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건신고는 안에 네 가지 고전 경전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이가 간단방입니다. 간 콤파치, 아니 간하고 담낭을 전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 그 간경화 전문 이런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반샤시신탕이란 겁니다. 예, 예, 이게 들어가고 두 번째 처방이가 취장탕이란 겁니다. 취장탕이란 거는 내가 집행위를 집던 게 집행위를 좀 버렸다. 네, 이런 정도 예, 근골 처방에 속한 게죠. 세 번째 처방이 정우탕이란 겁니다. 정우탕이란 건 피의 콤파치를 전문 도와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천연적인 리뇨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혈압약을 쓸 때 칠리사이친 이걸 씀으로써 우리 그 리뉴얼 하

0: 하는 동시에 혈압을 낮춰준다. 예, 이런 분들은 이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 어쨌거나 하면 뒤늦게 본신이가 곰팥이 많이 상합니다. 그걸 대가해서 혈압을 낮추는 게 오히려 나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천연적인 중약자로된 예, 정우탕 이 처방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쓰우탕이란 겁니다. 이 쓰우탕이란 거는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란 거는 다시 고칠 필요 없다 이런 게죠. 고대로부터 5000년 이런 역사를 지내오면서 계속 보혈 처방, 양혈 처방에 속하는 제혈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은 뭔가 调理 치혈을 했습니다. 기혈을 조절해주고 改善 빈血, 빈혈을 해결해준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빈혈이란 거는 서의에서 말하는 빈혈과 틀립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빈혈은 혈액 속에 뭐 혈세포 어느 게 적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최티신 빈혈 무슨 뭐 이런 거 말하는 게죠. 그래서 중의에서 말하는 빈혈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피가 모자라서 어떻게 나고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피가 100건 있다. 그런데 이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피가 50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 딱 무슨 100건 있다, 50건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피가 적다 날까나 사람이 평상시에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를 공급해줄 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심장에 뛸 때 피가 원래 손끝에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항상 발끝까지 갔다 오거나 손목까지 갔다 오거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손발에 실이 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손발에 실이다 하게 되면 예, 제가 항상 예를 든 그겁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비교해 보세요. 산 사람은 혈액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온도가 없습니다. 예, 혈액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발이 차다 이런 분들 무조건 쓰우탕 써줘야 됩니다. 예. 쓰우탕의 처방은 네 가지 약밖에 없습니다. 숙지, 그 다음에 당귀, 바이살하고 촌슝 이 네 가지 약재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혈액 공급이 모자라다니까나 예, 얼굴이 창백해납니다. 머리까지 피를 잘 공급 못해서 다녔거나 그리고 또 항상 피로합니다. 매기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쉐쉬런춘이랍니다. 약간 피가 모자라는 이런 사람들에 속하는 게죠. 그러면 숙지, 당귀, 바이살하고 촌슝 네 가지 약재가 어째서 이렇게 결합했는가? 각기 자기 공능이 틀립니다. 숙지란 약재는 예, 간 콤파치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면서 자양해주면서 예, 이 혈액을 보충해주는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귀 이건 다 아시죠? 보혈 공능이 좋다. 그리고 당귀는 또 이런 그 혈액 유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 좋죠. 바이살이라는 것은 인체의 윤활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충해 줄 때 특히 근육이 싹 굳어져 있거나 아파나거나 이런 데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천궁이란 약재는 예, 혈액 주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를 잘 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전신의 혈액 순환은 꼭 천궁이란 약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네, 네, 말씀 주세요. 네,
2: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내 어쩌나게 물어보던 할머니다.
0: 아, 예,
2: 선생님,
0: 예.
2: 내 그런 어쩌나게 뇌도성이 있다 말아야 그런 말인다.
0: 예예. 예.
2: 그 뇌도성이 있으면 이 근신고 이렇습니까?
0: 근신고 뇌도성이 엄청 좋죠. 예.
2: 좋습니까?
0: 예예. 뇌독증이란 거는 우리 피가 지금 그 곰팥에서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게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건신고가 일단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예 이런 약 처방이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아, 올 봄에 진단받았다 말입니다.
0: 예예. 이걸 쓰세요.
2: 저는 그리고 그 무릎 관절 약이 혹시 그런 위에 자극이 어떻게 했는지
0: 무릎관절 약이란 게 이기면 무릎관절 약이란 게 없습니다.
2: 그 풍 어쨌든 무색이라 하던가.
1: 아, 네, 풍습빵을 얘기하죠.
0: 풍습빵 말하죠. 예? 그게 식전에도 잡술 수 있는 약입니다.
2: 어.
0: 네, 그거는 뭐 이런 위로 자극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2: 어, 무릎 관절 약이 식전에도 먹을 수 있는
0: 약. 예, 식전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2: 예. 그러면 위에 자극이 없겠지.
0: 없습니다. 예. 예.
2: 예.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0: 예.
2: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예. 주세요.
3: 예. 예. 저는 지금도 권신거를 쓰고 있는 일의 환자입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여전히 머리 앞다 하면은 갑자기 눈이 막 캄캄해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0: 아, 머리에 피곤급해야 돼, 그렇죠.
3: 예, 예, 피곤하면서리. 막 어떤 데는 하늘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감상도 있고.
0: 네.
3: 예, 앉았다 일어나기도 예, 아주 저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어지럼증이 더 해가지고서리 이렇게 어떤 때는 예, 자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있고.
0: 예.
3: 예, 또 때로는 말하자면은 말문이 막히고 이렇게 그 긁히면서 말이 잘 나가지 않고 귀에서 다수게 돼 뭐이라 할까요? 귀뚜라미 우는 이런 별난 소리가 막 나고 내게 없다 하면은 등마에 이 손가락 하나 다치기도 까딱하기도 싫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그 한테는 뭐 또 어떤 예능가 뭐 가랍다 하면은 예, 온몸이 그저 예, 지네 손을 떼지 못하고
0: 네.
3: 그냥 이제 손 달고 있습니다.
0: 계속 가라고 불단할까나.
3: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온몸에 손을 그냥 자꾸 굽고 이렇게 나면은 막 물통기가 막 치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예, 어떤 사람 말하는 거는 이게 뭐 메네린이 뭐 약하다는가
0: 예.
3: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데 그래도 임시약으로 그냥 그저에
0: 네.
3: 가라밤 그런 약 먹고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 권신고를 또 이래 선생님이 또 친구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0: 네.
3: 예, 이래 먹고 친구하고 같이 맞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예, 머리가 정신이 나고 또 그래서 예, 소리가 나던 것도 예, 그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예. 아주 이렇게 좋아지고, 다니기도 예, 아주 영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0: 네.
3: 그런, 그런 것도 예, 아주 자연스럽고, 예, 그런, 그렇게 좋아졌단 말입니다.
0: 네.
3: 이 약을 볼 때는 정말 안개라 예,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네.
3: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활동도 또 있다 하고 그러니까 내 몸도 그냥 이렇게 아직도 편안하지 못하니까 그냥 네. 약을 쓸 이런 예승입니다.
0: 예, 계속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예, 예.
0: 예.
3: 그래 그냥 이 권신고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0: 예.
3: 않아?
0: 그렇지. 예, 예.
3: 예.
1: 네.
0: 네.
1: 네.
3: 예.
0: 예. 이번 예, 활동 이번에. 참가하세요. 예.
3: 예.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4: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혈백, 그런, 저, 아니.
1: 네.
4: 중2고부터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예.
4: 당뇨 종합을 인해 혈압 조절이, 혈당 조절이, 이게 그리고 온몸이 가름지 난 다음에 피투성이 되도록, 그래도 손을 떼보지 못하고, 그러고, 건망증이 심하고, 예. 아이, 이발 쓰겠다 하면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권신고를 그래 쓰고 소리, 지금 하나하나 나사집니다. 생각 밖으로 이 무릎이라미 그렇게 각터나던 게, 발목이라미 아프던 게, 그것도 우선 먼저 나사지고, 예.
0: 네.
4: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잡니다.
0: 권신고를 제대로 써주게 되면, 예. 우리 이 제 말대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예. 이도 수람 서른 몇개 다니시 맞거나
4: 그래, 이런 분들
0: 예, 이로써 네. 당날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예. 야.

0: 하도 그래 지금 아이 먹고 이 건신거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0: 건신거하고 혈백한 같이 먹고 있으니까 얘 심장이 두근거리던 게 많이 좋아지고 얘 헐떡헐떡거리던 게 그거 이렇게 반대살이 눕지 못하던 게 그것도 그래 반대살이 눕어자고 얘 그리고 머리가 흐리터번하고 맑아지지 못하던 게 어전 정신하고 그리고 그런 저 언니가 건망증 심해서 빙자 가지러 가도 얘 그래 반찬 가지나 갔다도 그저 서고 있다가 돌아지고 하던데 그것도 지금 예 생각이 잘 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네. 좋아질 때 예 배달 받자고 저리 그랬나.
1: 아 이번에 우대할 때 좋습니다. 예? 15곽에 직접 15곽 더 드리면서 침 12번 더 놔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응답분 1680원짜리 드립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정약 알 수 내줘서.
1: 예, 건강하세요.
0: 예, 축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3: 나는 예, 건신거로 예, 경호거를 쓰다가 그 다음에 건신거는 예, 오랫동안 썼는데 경호거로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건신거는 또 이 경호거에서 성급한 약이라니까
1: 맞습니다.
3: 더 믿음성 있고 또 더 많은 약재가 들어갔는데 고농축에서 이래 만든 약이 돼서 예, 신심이 더 갑니다.
1: 예.
3: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데 전에보다 많은 빠른 효과가 확실합니다.
1: 예.
3: 그 나는 예, 제가 가면 예, 이렇게 식은땀 많이 나고 조금 움직이거나 밤에 자다가도 예, 식은땀 나서 예, 선택선택해서 다시 깨나서 예, 옷을 갈아입을 때도 많고 손발도 항상 차갑고 이랬는데 이게 언제 간데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쓰면서 예, 악몽이란 게 없어지고
1: 네.
3: 속이 어째 그런가 하면 심장이 편안해져서 아무렇게나 누워도 예 불편이 없어가지고 악몽이란 게 또 심장이 편안할까 악몽이란 게 없어서 밤잠 잘 자고 예. 또 비도 좋지 않아가지고 예. 설사와 그다음에 그 뭡니까 변이 굳어서
1: 예.
3: 예, 주기적으로 연고생했는데 이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래요 선생님께서 예 좀아 네 가지 비밀 처박이 들어갔다 되는 게 경추 경주염 자골 행동증도 다 없어지고 선생님 또 친구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랬거나 예, 예 그런 잘 통하면서 온몸이 잘 통하고 이 경락이 통하니까 예
1: 네.
3: 이게 빠른 것 같더랍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 우선 더 중요한 거는 예, 난 어제 그런지 두문두문 어떤 때는 예, 귀 갈아봐서 귀차 세기다 파는데 예, 파내는데 예, 어떤 때는 귀 윙윙하면서 또 아파서 예, 안이 불어난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던 게 이것도 언제 간데 없습니다.
1: 예,
3: 윙윙거리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밥맛이 잘 오고 비유가 좋으니까 밥맛이 있어서 술 넣기 싫고 악몽이 없으니 밤 잘 자고 잘 걸을 수 있고 정말 그다음 땀 많이 흘려서 피를 많이 또 이 건신거는 정말 온몸에다 많이 공급해 준다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1: 네.
3: 선생님은 정말 영합니다. 좋은 약을 그저 딱딱 짚어서 우리 런인들께 이렇게 선전해 주니까 모두 큰 효과가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1: 네.
3: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이때 가에 당뇨 때문에
1: 네.
4: 그러니까 계속 약 먹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 어떻게 돼서 예, 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높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예, 너무 또 팍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 조절이 없음들란 말입니다.
1: 네.
4: 그리고 그냥 또 예, 이 위가 계속 저 사냥해서 그래서 좋아. 아이고 계속 초림도 그러니까 초림도 올라오면 그냥 이 부위에 제가 계속 그 쌀쌀하게 아프기도 하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예. 그러고 나면 이 뭡니까 여러 가지 형성을 가지고 왔다 말인다. 그렇지만 이 그거 좀 한번 그럴 때문에 한 며칠 약 먹으면 또 계속 괜찮 같더라고. 또 얼마 안 가면 또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재발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니까 고생 많았다 말인다. 근데 이 신고로 뭐 선생님들 가서 병원에서나 친구 꼬지 받고 그보다 또 이 설배강 동이 섞어서 먹고 이래 그런지 제가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금 조금 났던 게 지금 이런 증상들이 다 이렇게 모두 없어져. 특히 위가 그렇게 나빠서 밥도 못 먹고 이래 사람의 살도 빠지고 이래던 게 지금은 그래서

0: 이곳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좋았을 때, 이 약도 꾸준히 쓰고, 나 계속 이렇게 두 가지 약 같이 먹어도 좋죠, 예.
1: 네, 다 좋죠. 네.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0: 예. 그래 또 예, 전문가 약 떨어지고 하면 또 선생님이 어떻게 전문가 좀 친구도 좀 받으면 그게 또 효과 전문가 좀 또 이렇게 많이 또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예 정말 약하고 이럴 때 한번 또 선생님들 또 찾아가서 좀 예, 진료도 받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1: 예 좋죠. 예.
0: 네.
1: 예, 2880018번 전화 칠 때 0433 앞에다 누르세요. 예.
0: 알겠습니다.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예, 대선합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내 몸이 하자 그런다.
1: 예, 예.
3: 내 정근에 주임이니까. 뭐 혹시 가려워서 그래 어떤 약 쓰면 되겠냐고 경호 꼴을 쓰면 좋다 해서 그래서 왔는데 그거 이전에 한 달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렇게 효율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바빠서 내 전화 건 건 어째 바빠 혈압이 쬐니까 혈압이 이전에 그 동초하던데 지금 먹는 약이 동초하죠 복수 그다음에 녹항 경호 꼴 이렇게 지금 먹는데 이전에 혈압이 혈탄은 많이 저 해결됐는데 지금은 혈당도 잘 해결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많이 바쁜 게 이 혈압 때문에 지금 전화를 겁니다. 혈압이 지금 뭐 무슨 약을 먹어도 공지해야 됩니다. 근데 전부 선생님 말씀한 게 근심코를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방송 듣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근심코만 쓰면 좋을 것 같겠는데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게 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다른 약을 다 좀 주시사는데 이번에 건 그렇게 많이 싸지 말고 예, 먼저 민감하니까 적게 싸서 좀 하면 어떻겠는가
1: 그래서 예, 적당해서 하세요. 예. 그리고 예. 어머님이 지금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쨍하면 자기 민감하다 이런 말 하는데 예. 체질이 민감한 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민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간이 간 경락이 통하지 않고 간에 문제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을 돌아가셔줘서 왜 다른 사람 민감하지 않은데 어머니만 민감하겠는가 이거 먼저 해결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어서 뚝 찍어놓고 나는 원래 민감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근신고를 적당히 싸서 먼저 잡숴보세요. 그래 우리 근신고는 예. 원래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안전한 예. 약입니다. 예.
3: 그런
1: 적이
3: 뭡니까? 먼저 6각을 싸는 걸 하면 어떻습니까?
1: 그렇게 하세요. 예. 일단 어머님이 그 2880018번 거기다 전화 치세요. 예.
3: 아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하면 오늘이 올 수 있습니까?
1: 예, 올 수 있습니다. 예.
3: 예, 가면서 어느 말을 전화를 하겠습니까?
1: 예, 예. 288.
3: 예, 예? 288.
1: 0018.
3: 0018. 거기다 예. 전화를 물어보랍니까?
1: 예, 거기다 전화 치시.
3: 예, 예 그럼,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예. 신고 쓰는 것도 옳지.
1: 예, 좋지요.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환자분이 전화 올까 제가 막 나오는 건데. 혈압이 높다 하게 되면 자꾸 혈압 높은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째서 혈압 높은가 기실은 전체적으로 몸에 피 모자랄 때는 예, 사람은 그런 작은 피를 가지고도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이 또 높아집니다. 머리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 뭐니까 압력이 세야 그것이 피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7층 꼭대까지 난치물이 올라가자 하면 이 압력이 세야 올라가지 절대 무슨 뭐 그 물이 깨끗해야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봐도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혈관 가지고서리 그것이 피를 공급 못하겠지. 피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혈압을 통해서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죠. 그러면 먼저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피가 모자라구나. 첫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건강한 사람들은 피가 100개 있는데 나는

0: 50금밖에 없다. 예, 이래까나 먼저 피를 공급해주는 자걸로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쓰우탕이라는 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뜻입니다. 이 숙지, 당귀, 발설, 천숭 이 네 가지 약재는 몽땅 강경락으로 들어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숙지라는 약재는 텐징 이수이 그러니까 정액을 보충해주고 우리 골수를 든든하게 해준다 이 뜻이죠. 보혈작용 좋죠. 당귀란 약재는 호쇠하고 피를 보충해주고 이게 천여에 속하는 겁니다. 준천조실 네 가지 약이가 몽땅 각기 준천조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발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간병은 무조건 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약이 柔간止痛 그러니까 뭐 배가 아파나거나 어디 아파나거나 머리 아파나거나 이럴 때 발설 들어갑니다. 천숭은 이거는 호쇄한 작용, 신치, 기를 잘 통하게 한 작용 엄청 좋은 게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은 이 경전방입니다. 찡된방 더 바꿀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거기입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양, 그 불용하고 백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불용 백출은 몸이 습을 몽땅 소변을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습기가 없어지게 되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처방이 결합된 약은 이 약입니다. 예. 그래서 몸속에 모든 물, 나쁜 물을 없애주겠다. 이래 때문 반샤시신탕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우탕은 주약에 우리 그 소배 잘 통하지 않거나 특히 남성분들이 첼레세람이 있거나 이런 데 또 특별하게 좋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0433-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라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단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은 영원한 빛입니다.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희망의 빛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우리 마음속의 빛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한 잔의 커피, 여유로운 시간에 달달한 커피 한 잔이 힐링이 될 때가 있죠. 이어서 커피의 온기 보내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연길, 맛의 행복, 멋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길입니다. 이어서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너와 나의 사랑 연길 보내드립니다. 구만국 김상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겠죠.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선홍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방승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여정. 우리는 매일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이어서 마창걸 작사 장명남 작곡의 나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경주 가수가 부른 고향 그 이름 보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뜨겁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장, 童년의 추억이 숨쉬고 있는 고향이죠.

이어서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나란히 보내드립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됩니다. 서로 나란히 서서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은 가요,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아름다운 노래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채워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가장 마음이 와닿았나요? 더욱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연변 노래가 좋아 프로가 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북아 려계군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보호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얼음이 녹는 시기에 수질 파동 민감 기간에 국가평가 단면, 중점 하천과 호수 및 처음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체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제 향도, 원천 예방 통제와 폐쇄 순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도나시 액목진 주월도하 연안에 들어서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의 집중 질의를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 주 하천 정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연중 물 환경 질의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착하고

0: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은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슭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앵먹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1: 四州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0: 주 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정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행목진에서는 구역 내에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슭을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집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슭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응을 엄밀히 방지하고 앵목진의 맑은 물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하천 정화 행동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향촌의 하천과 호수의 면모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들의 생태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됐으며 하천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전민의 자각으로 됐습니다. 도나시 앵목진 앵목촌 초민 증리엄입니다.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 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에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 처리 공장 주황 통제과 과장 루우입니다. 우리는 COD, 암모니아성 질소, 총린, 배수 류량 등 관건 수치를 실시간 성환경 감측 플랫폼에 전송합니다.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근원을 찾아 처리해 방류 수가 안정적으로 1급 A 배출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합니다. 주 수류국 하장제 사업처처장 챙룡수입니다. 올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슭 동시 치리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적으로 하천 및 량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사슬 폐쇄 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생태 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 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보호 기제로 록수청산을 지켜 전주 생태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2: 5월 24일 우리조는 조항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11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9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혼촌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안도현 5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를 차지합니다. 연길 문화관광 특색을 깊이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길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 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결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 커피숍에 들러 연결 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결 기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월정향산장에서 자연풍경과 특색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결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결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결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0: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삼일꾼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변 동북아 여객운수집단위원회사 연길중심버스역 판공실 3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현재 2개월 활동 기간 버스 통근 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 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백화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결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백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장애인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변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523 13번째 중국문예자원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문예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에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연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에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량환 기풍을 선양했습니다. 거시안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 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합작, 경기협력 등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2026 시즌 거시안 집단은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에 600만 원의 자금을 후원하고 한 차례 경기 승리 상금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시안 집단은 구락부 건설, 선수 훈련 및 경기 보장을 지원합니다. 의식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는 거시안 집단의 타이틀 유니폼을 증정했고 양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안 집단 리사장 박근입니다.
1: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나 이를 기대하면서 날이라 꼭 믿습니다. 연변 축구 화이팅!
2: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

0: 서울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커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 북방 축구훈련 기지에서 후커트 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침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월이 파울을 범해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우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커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커트 대표팀 감독 류월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커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커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후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소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2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분에게는 네,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국화선물세트 두보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금방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대 활동할 때마다 각기 이런 특색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그 약도 많이 드리지만은 우리 눈에 좋은 엽황소, 심장에 좋은 부명 Q10이라든가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쿠카라든가 그리고 심혈관 질병하고 비늘에 좋은 단백분을 더 들어가는 이런 것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세일 때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우리 그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그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또 본처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처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우리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가 높다 낮다 예 그리고 차다 덥다 이런 그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우리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해결받고 있는데 이런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제일 먼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중한병이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우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또 우리 그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시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분들 우리 시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인삼도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온이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이런 이름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지금 발효한 이후로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라는 것이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고 할 수 없는데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심혈관병, 우리 심장병이거나 고혈압,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고혈압이거나 저혈압으로 고생하신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걸려 왔는데요. 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2: 예, 저도 동충하초 발효균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2: 언제나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이제 이거 먹기 전에 네. 자관이 혈압 조절이 아이 되면서 이 머리란 대단히 아팠단 말입니다.
1: 예.
2: 결국 이 심장이 계속 후두후두거리며 밤잠도 못 자고 이 자관이 가슴이 더부룩하지. 수크림에 밥도 잘 못 먹었지. 진짜 이래서 이 제일 힘든 게 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을 못 잔 게 이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여러 해를 이렇게 고생하니까 근육도 팍팍 쫄지. 자지 못하지 먹지 못하지 하니까 이 근육도 팍팍 쫄아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 자꾸 어지어지고 못 쓰게 됐어. 뭐 그 소리용.

0: 또 기실 드라마 아닙니다, 진짜.
1: 그랬겠죠.
0: 약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광고약을 너무 중이도를 배워가지고 천약도 먹어보고 한 게 낯설 것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너무 정말 진짜 이래 고상하다가서 이 우연하게 방송 들었는데 방송이 동치나 저 발효견 분이 이거 들어본 게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약이 선생님 강의하는 게 진짜 특이합니다.
1: 맞습니다.
0: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여름에는 불로, 겨울에는 벌레하고 또 이것도 발효했다지.
1: 맞습니다.
0: 예, 자화가 영 특이하대다. 이제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는 약들이 예, 듣긴 들었는데, 이 약은 또 이 발효까지 했다지 하니까, 예. 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접해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서 예, 많은 그 해결 받다 말입니다.
1: 맞죠.
0: 지금 잠도 잘 자고, 이 예, 혈압도 대단히 잘 되고, 예.
1: 맞습니다.
0: 밥도 맛있고, 예. 특히 내 이게 혈압이 저는 이 혈압은 약은 이 얼마 안 먹으니까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지금 이 하루 건네시 혈압약을 먹기는 먹습니다. 또 겁나가지고 예. 근데 이래 혈압약 안 먹어도 됩니까 선생님?
1: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방송사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고 이런데 혈압약 끊었다는 거나 예, 이런 분들 이다 우리 임상이 좀 차한 분들 이런 약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 혈압이라는 게 원인 추적이라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간혈이 우로 올라가게 되면 혈압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고 예, 심장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고혈압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예, 그리고 우리 체질이 좀 다른 분들 예,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이런 그 이외에도 우리 혈압이라는 것이 원인 추적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이론상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에서 혈압이 조절된 이후로 하더라도 예, 유지라는 걸 그냥 해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약을 뭐 어떤 조절됐다 내 어떤 약을 안 먹는다 완전히 끊었다가 되면 불수로 혈압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위해서 혈압이 불수로 올라간다. 혈압이 불수로 올라가면 우리 뇌출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혈압이 내려갔다. 예? 불수로 또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뇌혈전이란 거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수로 그런 그 개변이 혈압이 개변이 오게 되면 예? 치료의 난제를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이 예? 혈압이 조절되었다 하더라도 유지량을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이자 손님 이야기란 것처럼 예? 뭐 이틀에 한 번씩 하거나 혹은 하루에 한 번 뭐 이전에 한 날 잡수었다 그러면 절반 잡수거나 이래서 완전히 끊지 말고 꼭 유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예, 이건 기억하시고 예, 그냥 잡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십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도 예, 동충하초를 먹은 지는 좀 오란다. 예. 우선 먼저 예, 혈압이 잘 자살되고 심장이 톡톡톡톡하고 이런 게 예, 그게 이롭었습니다. 그래서 10년도로 되면 예, 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예, 다시 뛰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예, 다른 약은 어째 그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게 이 동충하초는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처음에는 쌌을 때는 예,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습니다. 어제는 예, 유지를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됩니다. 예.
3: 예. 예, 오래 먹어놓거나 이 약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어떤 게 있었다 하면 예, 그거 야금야금 여기 없애되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예, 빼고를 든 게 빼도 어전 이렇지. 심장도 어전 이렇지. 밥이라는 원래부터 잘 먹었대. 예, 이 심, 동충하초를 먹은 다음에는 밥을 영 잘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맥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 고리가 예, 혈압이 낮아놓고 정신이 상쾌한다. 골 안이 이렇게 상쾌한 감이 납니다.
1: 맞죠, 예.
3: 예. 예. 그래, 선생님, 나는, 항상 것도 예, 여수통 써야 돼. 이렇게 자주 자꾸 싸운다. 예. 그래서 유지랄로 계속 하루에 하나 써야 돼. 계속 먹다 됩니다.
1: 맞습니다. 어쨌든 예. 예. 경제가 좀 따라가지 못한 분들은 또 그

0: 활동에 그냥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1: 예.
0: 이번 활동은 우리도 여러 가지로 우리 동충하초 발음과 함께 쓰면 이야기 효과를 가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수풍이 와서 무려 항상 행하던 게 지금 행하지 않고 걸음걸이 반천치 않던 게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아, 예.
3: 그리고 19년도에 노산이 와서 심장이 노산도 그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이 두 달 두 개 넣었습니다.
0: 아, 예.
3: 몇 년 되니까 또 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이 차는데 이제는 가슴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맞죠.
3: 제가 이 약을 몇 년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효과 좋고 한 가지 한 가지에 병이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0: 맞지요.
3: 사실 이 약을 쓰기 때문에 저는 중풍이 다시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0: 맞습니다. 예.
3: 네, 심장이 두 달 다시 안 넣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예.
3: 이 쓰기 전에 심장 계속 흐들거리는데 이 쓴다면 지금 심장 하나 더 흐들거리자고 숨도 그 사정이 숨 차지 않습니다. 지금은
0: 치료가 됐죠. 예.
3: 예, 사실 효과 좋으니까 오늘 연락하고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한다.
0: 그러십시오. 오랫동안 계속 쓰시려 하는 분들은 이런 많이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전합니까?
2: 네.
4: 예, 나도 동초, 하초 바람을 먹고 있는데, 많은 혈을 보았습니다.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먹을수록 정말 나사지는 게 정말 재미납니다.
0: 맞죠, 예.
4: 예. 나는 이렇게 심장이 후두두 하면서, 세게 아프지도 않는데, 어째서나 불편하고, 이렇게 한숨이 자꾸 나오고, 이랬댔습니다.
0: 아, 예.
4: 그런 게 그것도 어느새 거저 이거 먹었는데 몰랐습니다. 나도 정말 깜짝같이 한숨이 많이 나오고 이럽다니까.
0: 한숨이 자꾸만 한숨 나는 분들은 산소 부족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피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4: 예.
0: 피공급 공급이 되는 그걸 따라서 산소란 게 가는데 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산소 공급이라는 게 되지 않게 되면 한숨이 자꾸 나옵니다. 그것도 꼭 해결됩니다. 예.
4: 그런데 지금 이렇지 않을까 계세요.
0: 맞죠. 예.
4: 아주 하초 먹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저 깜빡깜빡 해가지고 소리에 나 치매할까봐 정말 무시해봤습니다. 뭐 어디로 뭐 어찌고 나가도 뭐 가시려 갔던지 안수야 서고 있어. 그럼 또 가지고 가져간 그것도 깜짝같이 이렇습니다.
0: 맞습니다.
4: 야, 정말 좋습니다.
0: 예.
4: 이야기. 그래요. 예,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예, 그저 번져놓고 해도 자지 못하고 또 텔레비전 켜놓고 이렇게 애썩대고 너무 잠이 아요까 말하면 잠자고 다 하나씩 먹고 이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하나 더 없습니다. 그저 정말 내 자겠다 누구면 잡니다.
0: 야,
4: 정말 예.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요. 예.
4: 섭외 찾아가지고서 더구나 잠 자지 못하깐 섭외 두 번 말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4: 오늘 섭외 말아라 가면 많이 알면 소리 자꾸 나가고 이랬는데 이 섭외는 밤에 하룻밤에 있는데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봅니다.
0: 그 정상입니다.
4: 이야 예. 정말 이야기 내 글자 야 이게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란다대 정말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라고 걔 선생이 강의하는 게 어장육복 다 표현한다대 그 말씀 딱 맞습니다.
0: 맞지요.
4: 네, 예, 그저 정말 약 먹을수록 매일마다 나사지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그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한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4: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좀 먹은 지 5달, 6달 아직 채워야 됐습니다. 근데 내 혈압이 그렇게 세긴 높았다, 낮았다, 이런 세긴 아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어쩐 6달 아예 됐는데, 제가 보면 한 번도 이렇지 않을까? 내가 그래 아예 먹을까 합니다. 지금 아예 먹습니다, 네. 지금.
0: 아니, 접수십시오. 제가 이제 먼저 전화 오신 분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혈압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4: 예.
0: 그 원인 추적이라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

0: 들이 뭐 이렇게 어떤 혈압, 암, 혈압약 안 먹어 되게 때려서 약을 끊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요 불쇠로 우리 아이 먹다가 이제 불쇠로 어떤 원인을 해서 우리 뭐 간이 좋지 않거나 심장병을 있거나 신경성이거나 이런 분들 혈압이 불쇠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많이 올라가게 되면 뇌출혈 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리고 또 너무 불쇠로 내려갔다면 뇌혈전이라는 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우리 약을 써서 해결됐다. 또 우리 그 동청하초 바르기면 체질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체질이 해결됨으로 해서 우리 혈압이란 게 조절되는데 근데 완전히 끊게 되면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불시로 우리 혈압이 올라간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주기 때문에 절대로 끊지 마시고 유지량을 해야 됩니다. 뭐 이틀에 한 번 복용하든지 간에 혹은 하루에 한 번 하는데 내가 원래 하나를 했다면 이번에 반달 두 알 했다면 하나를 이렇게 유지량을 계속 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예전 그래도 어제는 5달 됐는데 혈압이 한 번도 회차해보면 종사해야 되니까 어제는 알 먹자고 내가 그냥 물어봅니다.
0: 아니 잡숴야 됩니다. 예.
1: 예 그렇습니까.
0: 예. 예.
1: 뭐 그거 먹으면 선생님 좋은 약 악선해서 정말 모든 가지 배에 다 떨어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선택 잘했습니다.
1: 예
0: 건강하십시오.
1: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3: 저도 동청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혈압이 높던 게 동청을 재고 감기 자주 하던 게 감기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후두두 떨리는 게 떨리지 않고 반드시 누우면 가슴에다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반드시 눕지 못하니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눕을 수 있습니다. 위 아파서 밥을 잘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서변을 자주 보던 게 서변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0: 맞죠.
3: 한발이 차갑던 게 이건 오래 쓰지 않은 것도 임차열됩니다.
0: 맞습니다.
3: 선생님, 1500m 고산지에서 자란 서장약이고 발효된 약이거나 30% 약이거나
0: 예, 맞습니다. 예.
3: 예,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이렇게 약이니까요. 믿음에 가서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0: 맞죠.
3: 동청하초에 단약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먹는데 이 약은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식전에 일어나 한 번만 먹거나에 적갈림이 없고, 아니, 딴 약에 사오갔던 오랜 거슬병이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3: 효과 좋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얼마나 강의를 잘 하십니까?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선생님, 저는 이 약이 이렇게 효과 좋을까에, 약이 있는 것도 이래, 지금 우대할 때 특별히 조합과 18가지 대가자 계속 쓰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그냥 오래 쓰시는 분들은 이 많이 주는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만하고 함께 쓰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는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4: 두 분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예. 나도 동청하초를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었더니, 내 건강이, 엄청 잘 좋게 해서, 걷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아픈 게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죠.
4: 그리고 심장이 항상 하나하고 바쁘다고, 숨 올라가서 연구하고 했는데 이 심장 뛰어 좋아질까 밤 자주 못하는 게 잠잠잠까 그리고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영 잘 돼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
0: 맞죠.
4: 그리고 위에 다 부족하면 소화도 돼서 다 못 먹었습니다. 약을 또 위약을 그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쓸데없이 제가 안만 먹어도
0: 그래서
4: 위약을 먹고 소리 위에 소화가 돼서 또 밥도 안 먹고 매일 납니다.
0: 맞습니다.
4: 그리고 허리자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4,500m에서 높은 고원에서 자란 약이지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어서 이런 약이 그런 데 효과 좋습니다. 그런 것도 발효꽃에 해놨으니까 또 효과도
0: 맞죠. 예.
4: 이 먹는 병이 하나도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 선생님 좋은 약도 악순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우가 오늘 싸졌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픈데도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 우리 동충하초 발현 규모는 제가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혈관병, 그리고 우리 심장병에 의한 고혈압, 예, 오늘 우리 전화에 참여하신 분들 고혈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어떤 약에서 우리 고혈압이 조절된 다음에 끊어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끊거나 또 어떤 분들이 현재가 이 여전히 해결돼서 혈압이 끊어졌습니다. 이래서 안 복용하신 분들 많은데, 근데 이런 환자분들한테 우리 그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은 림상 경험이 적은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론상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 지금 중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그 혈압약은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끊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혈압이라는 것이 하나는 그 간혈이 우로 올라갈 때, 근데 우리 간혈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폐공능인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폐도 치료해주기 때문에 폐공능을 해서 내리 누르는 작용을 해서 우리 간혈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혈압이 간이 원인에서는 혈압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심장병이 오래가게 되면 다 혈압이라는 것이 우리 같이 합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혈압이라는 것이 우리 신경성 고혈압,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체질이 원인에서 혈압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원인이 우리 지금 그 추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혈압약이 혈압에서 어떤 약을 써서 우리 정상이 됐다 해서 약을 끊었다 하게 되면 이런 같은 제가 이제 말한 이런 원인에도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불시로 혈압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면 뇌출혈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많은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도 혈압이 조절됩니다. 특히 체질을 많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오장육부 어느 장기 원인에서 혈압이 올라갔다게 되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도 제가 그냥 이야기 드는데 우리 혈압이 조절된 후로 이후로는 꼭 우리 많은 분들의 유지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불시로 혈압이란 것이 올라가게 되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기 때문에 또 엄중한 이런 그 효과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혈압이 조절됐다 하더라도 우리 혈압약은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혈압이 있는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저혈압으로 인해서 풍요하는 분들은 새벽이 옵니다. 뇌혈전, 혈압이 제일 낮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새벽의 혈압이란 것이 제일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 우리 많은 분들은 어떨 때는 머리가 아프거나 우리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이 모두가 어떨 때는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만약에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재고 우리 혈압은 저녁에 8시 이때부터는 혈압이란 게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재게 되면 혈압이란 게 높게 되고 오후 4시부터 우리 6시 사이 혈압이란 것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혈압약을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모든 행복은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시적 현실은 비가시적 생각이 자란 열매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선택된다고 합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선택들이 되는데 행복은 선택이고 행복은 습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를 행복충전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9도, 최저 기온은 섭씨 13도입니다.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입니다. 계속해서 2026 중국 축구 갑급리그 연변팀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시 월수산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이 광주 표범팀을 4대3으로 꺾고 원정에서 소중한 3점을 획득했습니다. 연변팀은 8라운드 만에 부상에서 복귀까지 포부스까지 출전하면서 완전체로 나왔습니다. 전반전 5분경 황진비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23분 황진비의 멀티골 그리고 후반전 51분과 74분경 조반니가 두 골을 득점하며 4대1로 앞섰습니다. 광주팀은 71분경, 79분경, 82분경 세 골을 만회하며 4대3까지 쫓아왔으나 연변팀이 추가 시간 8분을 무사히 지켜내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은 오는 5월 30일 홈에서 장춘 아태와 제10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어 동북 슈퍼리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동북 슈퍼리그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연변팀이 후코트팀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기대했던 승점 3점을 얻지 못한 가운데 7번 리진이 선수의 슈퍼골이 BTO 판도 끝에 무효 처리됐고 8번 왕호월 선수는 퇴장당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연변팀은 6월 13일 저녁 7시 40분에 원정에서 심양팀과 동북 슈퍼리그 제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제1회 동북 슈퍼리그 개막전이 후코트에서 열렸습니다. 홈팀 후코트팀과 원정팀 연변팀은 90분 접전 끝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점수판은 무승부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과 천리거리를 넘는 형제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2015년 연변팀은 후코트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때 연변은 혼자가 아니다는 함성이 10년 만에 다시 후코트 하늘을 울렸습니다. 경기 전 양측 팬들은 진심 어린 편지와 답장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연변의 3대 축구팬 단체는 100명 원정대를 꾸려 명태, 냉면, 김치 등 특산물을 안고 초원으로 향했고 후코트는 통 양고기와 열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상모춤과 안대춤, 가야금과 마두금이 어우러졌고 선수들은 상대가 쓰러지면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

0: 이는 축구를 넘어서 두 변강 도시의 꿈과 책임감을 연결했습니다. 후코트는 세계 유제품 수도와 클라우드 밸리로 연배는 축구의 고향 문화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개막전은 시작에 불과하며 연변 홈구장에서 더 뜨거운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 리발사로 기록된 남성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던 안토니 만치넬리는 무려 84년 동안 같은 일을 이어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한 직장에서 10년만 근무해도 오래 일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84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의 세월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운 뒤 은퇴를 맞이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안토니는 겨우 11살의 어린 나이에 처음 이발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민자 가정들이 많았고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위해서 일을 배우는 경우가 흔했다고 하죠. 처음 그가 맡았던 일은 단순한 허드레일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손님이 사용한 수건을 정리하며 면도용 거품을 준비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단순히 기술만 익힌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어떤 기분으로 의자에 앉는지, 어떤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는지, 말없이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침묵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익혀갔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토니는 점점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당시의 이발소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동네 소식을 나누고 스포츠 이야기를 하며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람은 무려 7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했던 마지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단에 선 교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사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한 세대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일과도 비슷합니다. 그녀가 처음 교사가 됐을 당시에는 교실 환경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난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잉크펜으로 글씨를 쓰며 공부를 했고 칠판에는 분필가루가 날렸다고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디오가 텔레비전으로 바뀌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했으며 아이들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교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가르친 학생의 수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를 텐데 그 아이들 대부분은 이미 어른이 됐고 또 누군가는 부모가 되어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세대가 됐을 것입니다.

그녀는 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묻자 시대는 변해도 아이들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아이들이 친구와 웃고 떠들며 실수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비슷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 가는 매일이 여전히 새롭고 재미있었다고 말했죠.

아마 오래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손님이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의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게 해주고 지친 마음을 환기시키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환경에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를 찾고 오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잘 하는 것보다 자꾸 생각나는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길에 우연히 본 공방이 계속 기억난다든지, 계정에서 본 뜨개질 영상이 괜히 눈에 밟힌다든지, 서점에 갈 때마다 사진집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든지, 사람들은 흔히 취미를 찾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실 취미는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직장인은 평소 그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미술 시간도 썩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수채화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잔잔한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자꾸 생각나서 결국 작은 수채화 키트를 샀고 지금은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끌림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향하는 것, 괜히 눈길이 가는 것,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보게 되는 것, 그 안에 여러분의 취미 씨앗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왔죠.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자꾸 실력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취미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취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 일상 속 피로를 관찰하면 취미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취미는 내가 부족한 감정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 등산 같은 활동적인 취미에 끌리죠. 반대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조용한 취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독서, 뜨개질, 피아노 같은 것들이죠. 즉 취미는 내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싶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지치는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내 삶에 지금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인가? 반면 무기력함이 큰 사람은 몸을 움직이며 에너지를 얻는 활동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많이 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지금 내 상태를 먼저 바라보세요. 내 삶의 빈틈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취미를 찾는다면 훨씬 오래 깊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꿀팁, 처음부터 오래 하겠다는 부담은 버리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최소 1년은 해야 할 것 같고 악기를 배우면 공연까지 해야 할 것 같고 그림을 그리면 결과물이 좋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취미는 원래 가볍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만둬도 괜찮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취미만큼은 그래도 됩니다. 가볍게 시작하고 가볍게 즐기고 필요하면 바꿔도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꿀팁 시

네, 행복이 습관인 것처럼 불행도 습관입니다. 평소에 행복의 선택을 훈련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복이 결정되는데요. 불행을 원치 않으면 불행한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서 행복해지는 법이 없기에 우리 모두 행복한 생각을 함으로써 매일매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이날 하늘은 온통 어두운 회색이었다. 아버는 정류장 표지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다. 호생과 조아가 아부를 보자 방금까지 감돌았던 긴장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화되었다. 호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조아 역시 긴장이 풀렸다. 아버 곁에는 조양 신촌 이웃인 소진과 소강이 함께 있었다. 소진이 창풍공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다. 소강이 길을 인도하고 일행은 공원 근처의 넓은 채소밭 사이를 지나갔다. 창풍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관광객은 드물었다. 경치는 온통 회색과 누렇게 시든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운수어에는 작은 배 몇 척이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관광객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일행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호수 옆 철벽산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예전에 소서 제일봉이라 불리며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맑은 날에는 시중심의 국제호텔과 소조아변의 굴뚝들이 보이지만 이날은 가까운 곳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주아는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상해는 정말 푸석푸석하고 황량하기만 하구나. 호생도 힘껏 여산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그저 안개뿐이었다. 소강은 한 봉지의 식용 식물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아는 억지로 하나를 먹었고 아버와 호생은 껍질을 땅에 쌓아두었다. 잠시 후 소진이 다시 제안했다. 자신의 외삼촌이 호주에서 배를 타고 와 부두에 정박해 있으니 함께 배에 올라가 보자고 했다. 일행은 산에서 내려왔다. 공원 정면에는 화동 사범대학교 뒷문이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방황하며 둘러보았고 안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연히 한적한 곳에

다다르니 작은 포도밭이 보이고 마른 가지 뒤로 철조망이 늘어져 있었다. 안에서는 개짖는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 천문대가 있었다. 건물 앞에는 찢어진 종이가 바람에 날리고 로비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일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안은 적막했다. 복도 양쪽 방에는 크고 작은 유리병 표본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깨졌다. 빛이 비추는 곳은 노랗게 색이 변했고 병 안의 액체는 혼탁했다. 마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형체들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에는 유리조각과 끈적한 액체가 흩어져 있었고 소진은 얼굴을 가리며 빨리 내려가자고 소리쳤다. 주아가 복도를 향해 누구도 없는지 소리치자 메아리가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졌고 소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호생도 등이 오싹하여 주아의 손을 꽉 잡고 급히 내려왔고 아보와 소강도 뒤따라 뛰어나왔다. 일행은 학교 정문을 나와 길을 건너 모래석 부두로 향했다. 부두에 들어서자 넓은 소수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강가에는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소진의 안내로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배에 올랐다. 선장은 소진의 외삼촌이었고 모두를 갑판으로 따뜻하게 초대했다. 배는 꽤 컸고 갑판실은 깨끗했으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불이 놓여 있었다. 외삼촌은 식용식물과 사탕수수를 내놓고 뜨거운 고기소 종자를 대접했다. 허생은 드디어 살아있는 기운을 느꼈다. 갑판 밖으로는 소주와의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생동감 넘쳤다. 모두 기분 좋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삼촌은 두 주일에 한 번씩 석회를 운반하는 일을 7년째 하고 있고 부두는 눈 감고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말했다. 다시 갑판에 나와 바라보니 양쪽이 호성 선로이자 개활로 철교였다. 영화 상해 전투의 촬영지라고 외삼촌이 설명해 주었다. 아버는 소주화가 구불구불해서 밤말리라 불리게 된 것과 맞은편 송요한 대학교 이야기를 덧붙였다. 배에 해박한 호생이 재질을 물으니 외삼촌은 내하천 끌배는 철판지이며 내항만 운항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검은 바닥은 야간 항해선, 빨간 바닥은 주간 항해선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동쪽에서 순찰 기봉 보트가 힘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맞은편 송요한 대학교는 매우 고요했고 뒤로는 중산공원이 노랑과 초록으로 물들어 보였다. 주화와 호생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화동에서 가장 큰 오동나무를 보려 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주화는 난간에 손을 대며 소주와 변의 노래 가사를 읊었다. 강가에는 오직 우리 둘뿐.

들들은 웃고 바람은 신경 쓰고 부드럽게 내 옷깃을 날려준다. 우리는 걷다가 방향을 잃고 어두운 제방 강가에서 방황할 뿐이다. 세상이 우리를 떠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잊은 것인지 모르겠다.

70년대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어서 이야기는 90년대 지진원의 모임으로 돌아간다. 아버는 소환이 모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환의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왕아 씨가 서총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건넸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실로 컸다. 왕아 씨는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총재는 벌떡 일어나 소환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환은 오늘 목숨 걸고 온 듯 따라가지 않고 버텼다. 두 사람이 나가자 리리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버는 문을 닫았다. 방 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한참 후 리리가 간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고부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왕아 씨만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떡을 시키자고 했지만 림부인과 육부인은 시간이 늦었다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고부인은 북방인답게 격식 있게 인사하고 계산을 요청했지만 리리는 웃으며 만류했다. 아버는 왕아 씨의 엄숙해진 얼굴을 보고 말을 참았다. 고부인 일행은 급히 일어나 나갔고 리리는 뒤따라 차까지 태워 보냈다. 왕아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들을 보냈다. 방에는 아버와 왕아 씨만 남았다. 아버는 종업원을 내보내고 문을 잠궜다. 왕아 씨는 마치 친정을 만난 것처럼 아버를 바라보았고 아버는 임신한 것이 진짜인지 물었다. 왕아 씨는 분노하며 서총재에게 따지겠다고 했고 소환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하냐고 항의했다. 이때 리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아버의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온 일요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날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고 조양 신촌 길목에는 직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소진은 시포실에 고소하며 북쪽 창문을 통해 멀리서 걸어오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아버에게 알렸다. 아버가 밖으로 나와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아버지가 도착했다. 당시 집에서는 11시 반이 지나 식탁에 반찬이 차례로 놓여 있었고 아버의 어머니는 부채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릇과 젓가락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작은 이모는 부엌에서 부족한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물건을 뒤지고 있었고 큰 병에는 미리 준비한 김이 담겨 있었다. 작은 이모는 달려

온 소진에게 부탁하며 큰 아버지가 오셨으니 반찬이 모자라 달걀 두 알을 빌려오라고 얘기했고 이달 하순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소진이 달걀을 가져오는 사이 아보와 작은 이모는 집 밖으로 나와 큰아버지를 맞이했고 마침 큰아버지가 집 문에 들어섰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에는 젖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반팔 셔츠는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이모는 큰아버지가 들고 있는 인조가죽 가방을 받아주고는 부엌에서 얼굴을 닦고 문가 그늘진 곳에 앉아 쉬라고 권했으며 자신은 다시 반찬 준비로 바빴다. 큰아버지는 아보를 보며 웃으며 무더위를 토로했고 날씨가 더우니 사람도 자연스럽게 궁색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소진이 손에 달걀 두 알을 들고 돌아왔다. 큰아버지는 예전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괴로운 생활을 했으며 체면만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회상했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양복 반바지에 영국식 양모 긴 양말을 신어야 했고 중식 짧은 옷을 입을 때는 장옷을 규칙에 따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는 더워 입을 수 없음에도 단정하게 접어 팔꿈치에 메고 다녔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가 왜 그렇게 불편한 옷차림을 유지했는지 물으니 큰아버지는 체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집안이 격식을 중시하는 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며 상해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향양에 갔을 때 더운 날에도 윙크 코트나 회색 가죽 코트를 팔꿈치에 메고 다니며 부유함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작은 이모가 서진에게서 달걀을 받아들고 큰아버지에게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왔는지 물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가난하다며 몇 정거장 걸어서 왔다고 답했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다음에 식사하러 오실 때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큰아버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식사했다. 작은 이모는 달걀찜을 식탁에 갖다 놓으며 오늘은 반찬이 적더라도 예전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고 위로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10시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류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반주를 맡고 계시죠. 자, 그리고 아리 또 우리 함께 하실 학생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꽃 물결 사람 물결 다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 해도 되겠죠?
2: 네.
1: 네.
2: 태업. 네.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잘 따라서 가지고 네. 원래 한 달에 한 곡 되는데 이번 课堂에 끄지는 네. 될 것 같은.
1: 그렇죠. 굉장히 빨리 배우시죠. 태옥 선생님 작사, 안홍천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꽃물결 사람물결 역시 염수원 선생님의 노래로 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자, 그럼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분 한 분씩 뭐 또 표현할 수 있는 무대도 가져보면 좋겠죠.
2: 좋죠. 뭐 네. 오늘 또 학생분들 네. 인수도 좀 마땅하게 왔어요.
1: 네. 아마 안성맞춤하게.
2: 안성맞춤하게. 8명이면 네. 한 번씩 부르면 시간이 너무 많아.
1: 그럼요.
2: 아니면 예. 네. 네. 한번 선율을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와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보는데 첫째 기본 서른이 할 때 기본을 가지고 해. 걸상에 너무 뒤에 이렇게 앉으면 노래가 안 돼. 앞으로 이렇게 예. 그래야 허리가 펴지고. 자, 가봅시다.

없어서. 항상 이제 노래 익숙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 보세요. 건물결에 뭐 이게 소리를 너무 이게 몸 안에 된다. 그 소리 풍도는 있지만 소리 가사를 이제 항상 내 여기서 위치 흥미다리 위치에서 가사를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건물결인 게 아니라 건물결.

이래야만이 호흡이 제가 제대로 호흡이 따라 가사를 이기다 놓은 날에 호흡이 굳어지는 이건 처음 어린다. 가사를 항상 이만큼 네 20cm 이기다 나온다 이렇게

0: 바라보니 눈에다 가사 바라보니 어디가나 살기 좋고 사람 많은 내 고향에 바람을 경백산을 위로하고 신나골 가로질 아파 아파 꺼져 앞에다 그러니까 이 학생분들 난 답답한 게
1: 네.
0: 노래를 좀 석줄에 했으면 가사를 아직도 들다보면 노래를 어떻게 배운 거 나는 이렇게 하면 영 힘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 가사 아직도 눈에다 이거 봐보면 내 지금 손짓을 하니까 허망짓을 한다고 합니다. 내 가사를 안 써내고 이 가사가 눈앞에 머릿속에 가사가 있어야 노래 잘 부르지 이거 보고 어 사람 물결인지 고향산처인지 모르면 내 혼자 감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렇게
1: 흐름끈은 다 똑같잖아요.
0: 이렇게 일단 그래. 공부를 하지 맙시다. 나 네, 이거 나 오늘 처음 말하는데 가사로 석줄이면 안 써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내일 보세요. 꽃물결에 가사를 보니까 내 지금 말하자 꽃물결에 꽃물결에 입에다 꽃물결에 묻지요 앞에다 가사를 이마에 앞에다 나라고 합니다. 네? 아마 다시 연출 오늘 잘하지 않게 지금 내 지금 그냥 눈으로 이게 다 봐오니까 이리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이래서 너 오늘까지 보시오. 그다음 다 배운다 집에 가면서 했어. 자 앞부분에 그 앞부분 바로 눈을 가사 보시오 앞에다 해.

0: 이래야만 뭐가 내 돌아요. 그럴 가야 한다는데 얘가 바로 시 도시 앞에 얘가 바로 저 앞에 얘가 바로 시작.
1: 얘가 바로 지상당화
0: 이렇지. 얼마나 할까? 이게 요만한 문제라도 있으면 소리가 안에 들어오면 끄르륵 하다만 예? 다 앞이다. 어쨌든 연출 해도 되겠어? 넣어서 재는
2: 거. 네. 될 것 같아요.
0: 한 분 한 분?
3: 앞줄 뒷줄 이렇게.
2: 반장부터 뒷줄. 반장님부터 시작해서 하시면
0: 돼요. 아, 오늘 시간이 되니까 나.
2: 네. 다른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0: 두 분이 하고 그다음 이 두 분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자, 제가 아이 부르겠습니다. 앞에 어떤 데 쳐줄게. 선생님 장골 또 쳐주겠습니까?
2: 네.
0: 합시다. 그렇게 한번 드세요. 한 분 한 분 할 수 있으면 손 드셔.
3: 같이 하시죠.
0: 같이 하시죠. 두 분이 한번 손 떠줬다.
2: 왜요? 자신감 없으세요?
0: 자, 진실 경서를.

0: 이겨서 잘 불렀어.
1: 잘하셨어요.
0: 이겨서 잘 불렀는데 예, 이제 그 뭐니까 한 마리 또 하고 지나갔어. 예, 예. 네. 그게 이제 무슨 차이인가 뭐 제가 그 원래 때 선생님 저 학생분들 하는 것들 하면 자꾸 습관 좀 익히 내렸다고 어떤가 하면 건물결에 묻지요 고향 하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논날에는 형상서에 생겨나거나 건물

0: 나는 내 고향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틀려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눈을 자꾸 악보에서 떼라 그래 마음속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후회 합시다. 예. 잘하셔. 예.
1: 고맙습니다.
2: 우리 세 분
3: 우리 둘이
0: 할까? 예, 한번 딱 끼워줄게. 응. 아. 두 분 또 어디 그 뭐 저 두 분 하겠어요?
4: 아, 우리 둘이 하고 저리 둘이.
0: 아, 그렇게 하시고요.

0: 우리 대장님 오늘 이제 네. 많은 기회를 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0: 많이 웃으세요. 아프 보세요. 앞으로 볼라면 이렇게 보세요.

0: 어째서
1: 잘못했어.
0: 자꾸 그
2: 잘못했지.
0: 어째서 보세요.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미 후드를 눌렀다. 성대를 약 이거 성대 영화 약분하고 성대를 이렇게 약간 눌렀다면 그러니까 비허가 비허되는 거 이래야만이 그 가락가락 소리 하나 나는 예 예가 이런 비어되는데 예예예예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앞부분
3: 그래서 가사를 좀 앞에다 이렇게
0: 예 그러니까 내 이제 말을 가사 네. 보려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이래면 누르지 않지 무슨 말인지
3: 또 이러면 또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이실까 봐
0: 그래 그래 안전해 제가 다음부터 자 두에 두 분 마이크 멀지 않지 이렇게
3: 괜찮아요 그 옆에 마이크 있어요
0: 두 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리를
4: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이 마이크 네. 있어
3: 예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있어요
0: 소리 크게 네. 하지 말고 네. 앞에는 소화 사람하는 얘기
3: 네
0: 자 시작 방송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라고 자 건물

0: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면 돼.
1: 잘하셨어요.
2: 잘하셨어요.
0: 예, 네, 박자를 명확하게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잘했습니다.
2: 그럼요. 아, 독창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3: 되지, 되지.
2: 근데 그러니까요. 다들 예. 네.
0: 잘하. 너무 또 재밌다더라고요.
2: 네.
1: 아, 재밌습니다.
2: 네.
0: 재밌습니다.
2: 그럼요.
0: 또 뭐 어미라 선생님도 한 곡 불러야지. 그 우리 어미라 선생님 부를 때 제가 그 강약 얼마 잘 지키는가 들어보고. 그 우리 그 부르는 그 맛을 몰라도 강약. 장고를 때리면 하는데 강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장단이라는 게 있었던 재편 북편 둥 왼손을 치는 게 있잖아. 그게 강이라고 합니다. 강약약 우리 서양 음악에서 강약약 차강약약 근데 우리 팔분 여기 뭐 퉁다퉁다 퉁할 때는 건물결에 무흡지 퉁다퉁다 그게 강이라고 합니다.
3: 맞습니다.
0: 옳지요.
3: 맞습니다.
0: 우리 어 선생님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재편은 이게 뭔가 그냥 둥따둑따 꽃결에 무치요.
2: 맞죠. 당 예 조선 우리 장단에도
0: 장단이 우리 서양화가 틀리니까.
2: 네.
0: 어머니 선생님 박수로 다 청해 듣겠습니다. 덕상입니다. 2인창에
2: 왔다. 네.
0: 있죠, 그렇지. 네.

0: 가사. 아니, 진짜 내려다 보니까 이게 막 네. 헷갈리죠.
1: 내려다 보니까 내려다 보면 잔저리기 누르게 됐나.
0: 네.
1: 그래서 그 제가 머리 들고 해가는 게 그래서 우리 노래 어디 무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이래 뭐 이 눌러서 난 노래 못하게. 좋습니다.
0: 네.
1: 아주 시간 남았죠.
0: 남았죠.
1: 누기 저하고 2인칭할 분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0: 선생님 혼자 독창하셔야죠.
1: 네, 쏘야지 뭐.
0: 그럼 높이 키
1: 높여주세요.
0: 키 원쪽 원키로 하면 되잖아요.
1: 키 높여주세요. 원래 이게
2: 남자 키 했다 근데 또 예, 키를 바꿀게.
1: 예. 예.
0: 예.
1: 아니.
0: 아니.
1: 이제 그
0: 염선 선생님 노래로 키로 하면 돼요.
1: 또 너무 억지 짓을 했다.

0: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보는 노래가 현장에서. 또 다르죠.
1: 네. 이거 원래 서성우.
0: 그렇죠.
1: 이게 좀 더 풀겠는데 이 말이야 괜찮아요.
2: 혹시 가수입니다. 야.
0: 독창으로 불러보실 분 계시면은

0: 한번 대담하게 있어요. 시간 되죠.
1: 한 번만 부를 수 있습니다.
2: 1절에 하겠죠.
0: 예. 1절 할 때 그다음 후렴은 같이 불러주세요. 네. 그다음 2절을 또 신심 있는 분 어느 분?
1: 두 분만
0: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 저 위에 그 민요 풍예 2절 하셔요.
1: 예.
0: 자 이렇게 결정합시다.
1: 자.
0: 갑시다.
1: 자.
0: 웃으면서 소화.
3: 공결이 무지요.
0: 그렇지.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이제 한 분 한 분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 두 분을 이거 녹음해서 했으니까 해도 된다. 이 다음에 공연해도 된다.
0: 너무 잘하셨어요.
1: 예. 네. 후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또 다 들어보고.
0: 그럼요. 오늘 유감 없이 다 부르셨죠?
1: 네. 우리 저 뭐야.
0: 괜히 독창을 못해서.
1: 활용이. 네. 활용이 학생들 이제 한번 기회를 줬어요.
0: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들 때 여러분 부르셔야 되거든요. 네. 오늘 다리암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0: 장례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예, 꽃물결 사람물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한이었습니다.

저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저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전문 치료해주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제품 자체는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치명, 광저, 담양, 자다병, 홍화, 육두구, 전추관, 북사삼 이런 성분 자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중요한 공동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 심장병 환자들이 만약 집에 있다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림상 표현으로 놓고 말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갑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이 마르게 되며 내가 혹시 당뇨가 아닌가, 입이 쓰게 되면 단순 내가 이게 담낭의 문제로만 이런 것 아니겠는가, 엉뚱한 치료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0: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면 남들이 집은 하나 쓸 때게 되면 두 개, 세 개 써서 공항 청소하느라고 애쓰지만 해도 혹시 위에 또 문제 있는가 이럴 수도 있지만 해도 물론 이런 데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을 제거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바로 심혈이 심한 이런 증상에서 파현되는 구체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심장병 치료를 반드시 여러 가지 증상을 더불어서 치료하는 차원에서 잘 파악하고 제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나도 조만간 심장에 나쁘다고 좀 진단받은 지 어선 여러 해 됩니다.
0: 예.
2: 그래서 건강에서 파는 약도 많이 먹기는 먹었습니다. 뭐 예. 그러냐고. 내절로 약 싸다도 먹고 이랬댔습니다. 그것도 그냥 숨이 잘 올라 안 오고, 예. 정말 덥기 때문에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정신이 난다, 막 정신이 막 향할 때가 막 그렇다 말, 그렇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다가 지금 아이 되겠다서 지금 방송 듣고서 이 좋은 정신만을 지금 여러 달째 싸서 먹고 있는데 엄청 좋습니다, 지금.
0: 예.
2: 요즘에 숨도 잘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해마다 그냥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치료 받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은 병원 안 가더럽습니다.
0: 예.
2: 그래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가래 그냥 올라와서 어디 뭐든지 가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가래 올라와서 그 뱉기도 그렇고,
0: 예.
2: 굴룩굴룩거리지서 굴룩굴룩거리지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 요즘은 가래 딱딱 묻었습니다.
0: 심폐리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머리 생하면 혈압이 좀 높대다.
0: 그렇죠.
2: 이거 예, 그것도 엉덩이 잘 되고 뭔가 뭐 허혈 있으면 입이 마르고 예 심장열이 센지 그냥 가슴이 뜨거운 감이 납대다. 혓바닥 혓끝이 째빠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저는.
0: 그렇죠. 혓끝이 째빠가 되면 예. 심장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2: 예 근데 선생님 가끔 한 가지 물어볼 건 이면 혈압 올라갈 때 불쇠 혈압이 끊으면 안 되지 않을까?
0: 우리 혈압은 여러 가지 인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장과 혈압과의 관계를 위주로 많이 말하게 되었는데요. 혈압약은 원래 규정은 한 번 드시면 종생 드신다.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심장병 치료를 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은 만약 당신이 심장병 치료를 해서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확실히 혈압이 높은데 내 오늘의 혈압이 정상이라면 내일부터 끊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돼야만이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데 심장과 혈압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제일 관건은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제일 펌프 역할, 똥리뽕이라 합니다.
2: 네네네.
0: 심장에서 혈압을 주하게 좌우하는 이 힘이 위주로 많이 똥리뽕이라, 그래, 뻥이라는 것을, 뻥이라는 거 아시죠? 밑에 거 위에 올라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이래서 심장이 제일 혈압을 생성하는 똥리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소가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선수, 뭐, 쇄구통 이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경세통이 문란으로 인해서 혈압도 부정상으로 되고 되어 있는데 많게는 어디에서 우리가 설명드리는 이 측면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독립뻥이다. 동력 그 펌프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과 혈압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장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좋아졌대서 날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 달 동안 정상이라면 끊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2: 아무튼 유지량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까?
0: 그렇죠. 절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끊는 이거는 재창할 바가 못 됩니다.
2: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면 우리 친구가 좀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는데 어제 듣고 왔어요. 심근경색이만 발작할 때 중약으로 될 수 있을까 안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중약으로 될 수 있을까?
0: 아마 이제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아주 그것도 경중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쓰러질지 열리게 불려갈 정도로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심혈과도 관계 있고 심장의 동통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모로서 관련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래서 정황에 따라서 우리 급하다면 열링에 가 열링 불려야 되는데 열링은 나는 싫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좋기는 평소에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서는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이제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뭐 심장이 열량이 불량하게 되면 투자도 하게 되겠고 이런 건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평소부터 보조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는 길게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청심환에다가 제가 제기하는 평소에 몇 가지 보조 제품 있지요. 네. 아스피린 장용편의 Q10의 위호. 이건 계속 보통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부터는 이거 20년, 30년 평생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 말할 수 있습니다.
2: 예, 그럼 우리 친구도 이 처음에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되고 좋은 청심환 조금 더 가량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0: 제일 처음에 드실 때는 표준은 20알 내지 25알인데
2: 예.
0: 증상이 심각하다면 기본으로 예. 25알씩 한동안 한 4개 치료 과정 견제하시거나 한 두 달거나 예. 이렇게 견제하시다가 정말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정상 20알로 내려와도 됩니다. 하루에 꼭 두 번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20알 예. 밑으로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2: 예.
0: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친구들 배달 받은데 알려주겠습니다. 그렇죠.
0: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좋은 청심환이 알아주는 좋은 제품이니까
2: 예, 예.
0: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아마 좋은 청심환이 아주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전에가 심장이 자꾸 두근두근 그리고 예 전에가 심율이 되나요? 빠른다.
0: 예.
3: 1분에 그 110 내지 20 그렇게 그럴 적에는 구두둑 막 떨긴다. 그렇지?
0: 예. 예.
3: 그럼도 구두둑 그리면 되겠죠.
0: 그렇죠. 1분에 100차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써 90이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 가르고 침침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는데 정상 심율은 60이 벗어져서 70, 80 그 자하면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는 심장이 위험하다 그렇게 빨리 뛰면 안 된다. 그래 검사도 하고 그래서 드는가 그러냐고 심장이 단기야 그러나 계속
0: 예, 90만 원. 예, 예.
3: 예, 70만.
0: 예.
3: 70만. 그래. 그 다음에 내 그래. 다른 약 써도 쓸 게 없지. 그래. 선생님 광고를 듣고서는 이 전통심만 전통심만 먹기 시작했는데, 차차차차 이게 심장에 후두두 떨기고, 맥박이 대다. 그 심장 빨리 뛰던 그게 정상에 점점 이 뭔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3: 예. 예. 그래서 뭔가 어느 그리고 내 또 혈압이 고혈압 한답니다.
0: 아 그렇죠. 예예. 예.
3: 혈압도 높습니다 계속. 예. 혈압이 계속 알고 있습니다.
0: 예.
3: 근데 내 요즘은 한 서너 달을 거의 먹는데 혈압이 계속 잠겨보면 정상입니다.
0: 서너 달 계속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예, 넉 달 동안 연속 예. 혈압이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잠시 끊어봐도 됩니다. 예.
3: 예, 그런데 앞으로는 처음인가 한 달이나 더 먹어보고서는 끊을 예정입니다.
0: 예,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예, 심장병 치료했는데 예. 혈압이 정상 돌아왔던 분들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심장은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혈압을 산생하는 뚝니뻥이라 아주 펌프 역할을 예,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니까 심장에서 수축 이완 확장압 그 수축압 이걸 심장이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예, 예 이렇습니다.
3: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오늘 활동이 솔직히 또 9각 주문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두 분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점심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저는 좋은 점심을 어째 쓰는가 하면, 2층 간 길 내서 예, 그런 거 안 해서 그랬지, 이 심장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숨 차고, 목에서 그런 하고, 예, 그래서 안전하고서 헐떡헐떡거리고, 그래서 땀을 질질 흘리고, 그러고 입안에서 어떻게 고쳐하는지, 그러고 이빨이 아프지, 모자비를 못 눕지, 앉아서 얼마 자는지 모른다. 앉아도 바로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서 50분 거리다가도 어느 가리고도 조금 한 시간이나 반 시간 자고는 버티냈습니다. 그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저 좋은 정신만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지, 밥 뭐 먹던 게 밥, 아이 좋아가지고.

0: 잘 되고 그래. 혈압도 잘 되는 거 사람이 이제 정신이 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아이, 놀라던 게 그것도 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래, 그렇죠.
0: 그래, 예. 예, 할 때 솔직히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랬는데.
1: 예, 심장병은 제때 치료만 하긴다면 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아래 이야기 드리겠지만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관건의 관건은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 치료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초음 청심환을 견제하시면서 몇 가지 보조 제품만 견제하시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전혀 알 수 있는데 고맙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좋은 청심환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신장이 어전히 기관상 다 정말 정상적이나 다름없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선생님과 물어볼 건, 이게, 예, 신장이 또 좋아짐에 따라 혈압이 어전히 온정되는데, 예, 시간이 어전히 이 동산만 해도 지금 여름에는 그렇게 계속 높았다, 저도 이런 파도가 없다만.
1: 예.
3: 그래서 이 약 어찌, 예, 내 지금 어떤 때는 그 두근두근 뛰어봐도 그 계속 크게 아울더라고요. 근데 이 심장한 게 어떤 때는 혈압과 어떤 때는 자기 모르게 불시에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증상인데 그냥 물어봅니다.
1: 이렇습니다. 우리 혈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인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혈압을 생성하는 근본은 어디에서 생성하는가? 심장이 수축 이완할 때는 높은 혈압이 생성되고 이완할 때에다면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돼 있는데 심장 공능의 여하가 혈압이 어떤가 하는 걸 주의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 관련 인서로 놓고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게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서가 관련이 있는데 고혈압이 관련 인서로 놓고만 하면 신경계통의 문란으로 인해가지고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콩팥의 선수, 시유관 긴장소라는 게 이게 제대로 정상으로서 분비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고 면역계통 이상으로 인해서도 그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제일 관건의 관건은 어디에서 심장에서 정상으로서 수축 이완 이게 정상으로 수축할 땐 고혈압 이완할 때이라면 저혈압 이거인데 심장은 전반 혈압을 상승하는 제일 그 펌프 역할을 하는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는데 심장 치료를 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다 해서 심장만 치료만 하고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오늘부터 혈압약을 끊으라 절대 아닙니다. 심장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혈압을 매일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 가지 않아도 체크해봐서 넉 달 동안 당신이 정상으로 된다면 그 혈압약을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면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이 뭐 내 혈압이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혈압약을 딱 끊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3: 안녕.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우리 지금 심장병은 몇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 하면 지금 실리부친데 1분에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죠.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그 이상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심장 치료를 가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에 속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심장치료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중하게 막혔다. 두 가지로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의 40, 70 말하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90% 막힌 경우를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적인 치료하게 되면 그중에서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초음 청심환이다 몇 가지 보조제품 함께 쓰는 걸 건의합니다.
2: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하고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3: 연결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결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결생활 답박 활동을 펼쳤습니다.
2: 연변 동북아 려계군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보호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을 전면 가동해 얼음이 녹는 시기에 수질 파동 민감 기간에 국가평가 단면, 중점 하천과 호수 및 처음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체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정돈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문제 향도, 원천 예방 통제와 폐쇄 순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수생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전주 하천과 호수 수질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호전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도나시 액목진 주월도하 연안에 들어서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집중 질의를 거쳐 한때 강기슬기 오수선했던 하천 면모가 일신돼 강물이 맑고 제방이 깨끗하며 배수가 원활해 주변 생태 환경이 뚜렷하게 승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액목진의 변화는 우리 주 하천 정화 행동 성과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의 수질은 눈 녹은 물의 흐름, 잔류 오염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연중 물 환경 질의에 관건적이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 수리, 생태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는 관련 향진과 연동해 앞당겨 포치하고 전방위적으로 힘을 내 국가 평가 단면이 있는 하천과 호수, 지류 도랑 및 처음으로 정돈 범위에 든 소규모 수치에 대해 그물식, 전면 피복 조사를 전개함으로써 오염원 지점, 오염 류형을 전면 파악하고 문제 장부를 내와 조사와 시정을 병행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실행했습니다. 하천의 중점 오염물에 대해 각지에서는 인원과 장비를 동원시켜 집중 정돈과 운반을 전개해 오염물이 집중적으로 강에 유입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하천과 호수 기슬기의 전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했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당위석이 조백양입니다.
4: 自周河长办部署清河行动以来
2: 주하장제 판공실에서 하천 정화 행동을 포착한 이래 액목진에서는 구역 내에 23갈래 수계를 둘러싸고 두 가지 조사, 두 가지 정돈, 두 가지 실시를 약착했습니다. 즉 하천을 조사하고 강기슬기를 조사하며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짚을 정돈하며 책임과 시정이 실시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연 600여 명의 인력과 연 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내 수역 강기슭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힘을 내 문제 반응을 엄밀히 방지하고 액목진의 맑은 물을 잘 지켜낼 것입니다. 하천 정화 행동이 깊이 추진됨에 따라 향촌의 하천과 호수의 면모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들의 생태 획득감, 행복감이 끊임없이 증강됐으며 하천을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것이 점차 전민의 자각으로 됐습니다. 도나시 액목진 액목촌 초민 증려매입니다. 집중 처리를 거친 후 지금 하천이 깨끗해졌고 기슭도 부르러졌습니다. 우리는 식사한 후 별일이 없으면 하천 주변에 와서 산책도 하고 신체 단련도 합니다. 지금 환경이 좋아지니 기분도 좋고 살기도 매우 편합니다. 하천

0: 정돈을 전개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오염 치리와 관리 통제를 다잡아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의 규범화 정돈을 강화하고 연선 촌진의 오수 처리 공장, 중점 공업 기업 등 오수 배출 주체를 주시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화 행동과 아름다운 하천 호수 건설을 결합해 오수 배출구에 대한 규범화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전 시간대 온라인 감측,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실시해 오수가 강이 유입되는 마지막 관문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왕청현 오수처리공장 주황통제과 과장 루우입니다. 우리는 COD, 암모니아성 질소, 총린, 배수류량 등 관건 수치를 실시간 성환경 감측 플랫폼에 전송합니다.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근원을 찾아 처리해 방류수가 안정적으로 1급 A 배출 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합니다. 주 수류국 하장제 사업처 처장 챙룡수입니다. 올해 봄철 하천 정화 행동에서 우리는 강에 유입되는 오수 배출구 정돈, 하천 쓰레기 정돈에 초점을 맞춰 일상 순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 현시, 향진의 수역과 기습 동시 치리를 지도해 전주 물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해 각급 하장, 호장의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상시화 관리 보호 기제를 수립 건전히 할 것입니다. 봄철 하천 정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전주적으로 하천 및 량안의 각종 도시농촌 폐기물 4,502립방미터를 정돈했으며 발견, 이첩, 처리, 반영의 전사슬 폐쇄 순환 기제를 엄격히 실시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고 반등하지 않도록 확보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생태환경 선전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 하천 정화 행동으로 생태보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장기 효과화 관리보호 기제로 록수청산을 지켜 전주 생태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수생태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1: 5월 24일 우리조는 주왕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5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11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9건입니다. 그중 연계시 1건, 혼촌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용정시 1건, 안덕현 5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11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 생태 관련 사건이 8건으로 7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9%를 차지합니다. 연길 문화관광 특색을 깊이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연길시 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연길시 1인 미디어 업종 발전협회에서는 일전 2026년 1인 미디어 달인 연길생활 답사 활동을 펼쳤는데 20여 명의 1인 미디어 달인들이 현지 방문, 몰입형 창작을 통해 신매체 시각에서 연길 이야기를 발굴 전달했습니다. 이번 답사 활동은 로선이 풍부하고 내용이 다양했습니다. 1인 미디어 달인팀은 먼저 핸즈커피숍에 들러 연길커피의 도시 특색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레저문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북산가도 단청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모습, 민생봉사와 일상생활을 기록하며 연길 기층생활의 온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월정향산장에서 자연풍경과 특색미식을 체험하면서 연길의 다양한 생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답사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인원은 연구 토론회를 열어 창작 경험을 교류하고 전파 기법을 공유했으며 연길 생활 화제를 둘러싸고 주제를 다듬고 내용 발표 계획을 명확히 하여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0: 광범한 여객들에게 편안하고 원활하며 만족스러운 출행 체험을 제공하고자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통근 카드 출시, 출행 로선 승격 등 방식을 통해 연변 관광 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중심 버스역 매표 창구에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 발급 지점이 추가됐고 사업일꾼들이 승객들에게 통근 카드 수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는 사용기한 제한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버스역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친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승객의 출행을 더욱 명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변 동부가 여객운수집단위원회사 연길중심버스역 판공실 사업일꾼 장정정입니다. 광범한 여객들에게 보답하고 민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연변 동부가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내왔습니다. 일반 버스표 가격

0: 가격은 1인당 45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40원이고 상무차 표 가격은 1인당 70원인데 통근 카드 가격은 60원입니다. 현재 2개월 활동 기간 버스 통근 카드는 35원, 상무차 통근 카드는 55원의 활동 가격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연변 동북아 여객 운수 집단에서는 출행 로선도 승격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연길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로선을 이도베카 연길 울라지보스토크 연결 수송 로선으로 승격했는데 연길 수송 탑승권을 구매하면 1회 동안 임의로 연길에서 출경할 수 있어 여객들이 장백산과 러시아 관광을 떠나는 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주 장애인연합회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연변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예술로 연변을 따뜻하게 하고 한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523 13번째 중국 문예자원봉사자 봉사일 기념 및 36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문예 공연이 일전 연길시 아리랑 중심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연은 다채로운 문예 종목으로 사회의 관심을 전달하고 장애인 돕기 기풍을 고양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합창단은 격앙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깊은 정감과 찬사를 표달했습니다. 민요 련창은 우아한 노래소리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정감을 전달하고 휠체어 춤, 북소리 변강에 울려 퍼져는 자립자강의 견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동경 등 종목은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진실되고 소박한 공연은 사회에 크나큰 사랑을 전달하고 장애인 연합회의 융합, 평등, 공유의 리념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장애인을 돕고 지지하는 량환 기풍을 선양했습니다. 거시안 집단과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일전 용정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양측은 후원, 선전합작, 경기협력 등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펼치게 됩니다. 2026 시즌 거시안 집단은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에 600만 원의 자금을 후원하고 한 차례 경기 승리 상금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시안 집단은 구락부 건설, 선수 훈련 및 경기 보장을 지원합니다. 의식에서 연변 용정 축구구락부는 거시안 집단의 타이틀 유니폼을 증정했고 양측은 한마음으로 협력해 장기적인 공영을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시안 집단 리사장 박걸입니다.
1: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이나 이를 기대하면서 날이라 꼭 믿습니다. 연변 축구 화이팅!
2: 5월 23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 축구연맹전 개막 경기가 장춘, 심양, 할빈, 후쿼트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국가북방축구훈련기지에서 후쿼트 팀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에서 두 팀은 공수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전반전 5분경 연변팀이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왕자팀이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스치며 빗나갔습니다. 경기 10분경 왕호월이 프리킥을 공을 상대 박스 안으로 띄웠고 정천기가 헤드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13분경 리진이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골문 앞으로 쇄도하던 정천기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26분경 코너킥 기회에 리진이가 올린 공을 섭신가가 헤드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41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44분경 측면에서 진호그가 올린 크로스를 왕자침이 헤드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0-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리진이가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연속 코너킥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공격 찬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53분경 장수영이 상대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이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주심이 선제 파울을 선언하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월이 파울을 범해 조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진호거와 섬자우를 빼고 김수진과 장자기를 교체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연변팀에게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0: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선수 리진입니다. 우선 저의 활약이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해 팀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선수 장가명입니다. 연변팀은 매우 끈기 있는 팀이며 실력도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입니다. 우리 연변 축구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해서 우리 연변 축구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오늘 경기장에 오신 모든 축구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감독진이 경기 전에 지시한 전술적 의도를 수행했고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면의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욱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후코트 대표팀 감독 류월애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연변팀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경기 전 배치에 따라 준비한 내용을 잘 수행했습니다. 오늘 후코트 팀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후코트 시의 축구 팬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6월 13일 저녁 7시 40분 연변 대표팀은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0: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5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우리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 한 곽의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자면 원래 5,610원이지요.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립니다. 예.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외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드리고 눈에 떨궈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옌예르의 쇠병살 드립니다. 예. 이 쇠병살이면은 석 달 넣을 수 있습니다. 예, 눈에다. 예. 예, 36 꽉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 36곽을 사시는 분들 원래는 11,88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7,128원에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드리죠. 예. 예, 4,752원이라는 이 돈이 정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 그런데 총 금액에서 현금 이렇게 많이 감해드리는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리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고 시면 330원짜리 상약 심내방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번에 이 약과 약 3곽을 더 드리는 게 이번 이벤트 우리 활동에서의 포인트죠.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어떤 약은 아무리 드셔도 혈압약을 떼면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예. 특히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드시는 중약이라 할 때 24시간 약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문적인 혈압약이 아니기 때문에 혈압약을 떼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약은 어느 순간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으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 예, 그 혈압약을 이런 약으로는 근본 못 떼죠. 예. 우리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중약인데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다섯 가지 원인 가운데서 우리 장약 심내방은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내방에는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8달 드시고 어떤 분들은 9달, 심지어 어떤 분은 10달 드시고 나서 이 장약이 몸에 들어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루에 3번씩 드시면서 서약같이 효과를 보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병이 머리를 채들려 하면은 병이 중해지지 않게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혈압약을 끊고 이 장약 심내방만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 심내방은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이 약은 중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리각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다섯 가지 원인이 가운데서 첫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간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눈앞이 아찔아찔해 나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실면증이 나타나고 번져 불안해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죠. 예. 이게 중리가 그 첫 번째 이게가 중리 각도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는 간양이 울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좋은 성분인 지룡하고 천궁,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작용도 해주고 간을 보양해줄 뿐만 아니라 간 음이 부족하면서 간 양이 왕성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준다. 예.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1년 석 달 썼습니다.
1: 예.
2: 혈압이 높아가지고 예, 한 20년 부위 됐다 말입니다.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2: 그리고 내경색도 두 번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이랬는데 이거 약을 지금 장약을 내
1: 장약을 썼습니다. 예.
2: 저 1년 석 달 썼는데 예. 그 혈압 때문에 썼습니다. 혈압이 그냥 예. 안정화해야 되고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그 서약은 예, 세 가지 먹었습니다. 그 저기 그래도 저 혈압 조절이 잘 아야 되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하고 혈압 때문에 명심해서 선생님 강의 듣고 썼는데 야 두 달 반이 되니까 예, 혈압 약을 이렇게 다 끊게 됐다. 예.
1: 끊을 수 있습니다.
2: 예, 예.
1: 그때 되면 예.
2: 예. 그래서 서서히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1: 예,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예.
2: 예. 그래서 지금은 혈압약 안 먹고 심내방만 먹습니다.
1: 심내방만 잡사도 됩니다. 이거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소약같이 효과를 보는 게인데 될 수 있습니다.
2: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혈압은 지금 안정돼가지고 아직 그건 이선 시름 났는데 그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두 번이나 병원 쓰러져가지고 갔다 했습니다.
1: 네.
2: 그 적시적으로 그 치료를 받아놔서 크게 후유증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골이 아프단 말입니다. 골이 무겁고 예.
1: 네.
2: 골이 띵 하고 예. 언제나 정시에 넘다 그렇게 더부근하고 예.
1: 네.
2: 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예. 힝 돌아가서 그저 짚고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머리 개운하단 말입니다.
1: 머리에 많이 막혀 그렇습니다. 그게.
2: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또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 우리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허리부터 좋지 않습니다. 허리도 좋지 않고, 무릎부도, 무릎 관절도 아예 좋고, 발목도 다, 이 관절은 다 아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허리 아프다 하면 이렇게 그 옹심이부터 시작해서 발끝도 이제 찡찡 덜어나고, 예. 그래서 침도 맞고, 저기 뭔가, 저기 일일로 치료도 받고, 예. 물리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 예.
2: 또 예, 시가에 또, 예, 좋지 않아가지고서는, 그냥 딱딱 소리 나고, 딱 맞히는 것처럼 아프고, 예. 그래서, 딩딩 붓기고, 뻣뻣하고 이래서, 무릎 붓고 피지 못하고, 걸지 못했습니다, 잘.
1: 네.
2: 이게, 그래서, 혈압만 충실하고, 그래서 아픈 것만 충실했는데, 이게 어느까지 그렇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등집이라 하면, 우리 집은 뭐, 댄틀로 알고 이래서, 등집 올라 댕기는데, 거기서 계속, 거기서 짚고 올라, 허설 짚고 올라가고, 네. 네, 지금은 예, 편안하게 오르내린다 말입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예, 운동 제대로 하니까 예, 몸도 예. 좋아집니다.
1: 예,
2: 그래서
1: 그렇지.
2: 내가 예, 친척도 그렇고

0: 그 친구들도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1: 예.
0: 사람마다 다 좋단다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이 약은 이 소개를 해주면 욕 안 먹는 약입니다.
0: 예, 그래서 저 치사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0: 우리 친구도 이렇게 내 좋아지니까 자기도
1: 친구한테 소개해서 지금 잡수고 있습니다. 그분도 예.
0: 예, 예, 먹고 있는데 효과 좋답니다. 그래서 예. 자기 동생 한국에서 지금 일하는데 그 외국에가 일하면 좀 힘들다고
1: 맞습니다. 예.
0: 아프고 관절도 다 아프답니다. 그리고 예, 빈혈도 오고 예,
1: 아도
0: 없고 그렇다 잼가.
1: 예.
0: 그래서 내 소개를 했더만 그렇게 싸서 예, 배달해서 보냈습니다.
1: 아, 예.
0: 보냈는데 이용 효과 좋다며 좋다며
1: 예.
0: 언니 또 활동한다 이러니까 또 언니가 부탁해서 또 배달받겠다고 해서 소식이 왔단 말입니다.
1: 예, 이 빈혈에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이 피라미 우리 보충해 주잼까 이야기. 우리 약은 기도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빈혈에도 아주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0년 동안 고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피해서 어떤 동호법 너무 확인하고 예, 어떤 동호법이 뭐다 소리도 나고 했더니 이제 머리가 보이니까 진정 뻘어버렸답니다.
1: 네.
3: 이런 병원에 치료 못한다고 이 사람 말하세요.
1: 원래 치료 잘해야 됩니다.
3: 네, 이렇게 소리 나다가는 또 마감이 긴급하십니다.
1: 예.
3: 그래서 자유 방송에서 이 소송이 소방한 아기지도 깨졌는데 그게 방에서 제일 소중한 방법으로 지정성 치료를 하시다 나왔을 거예요. 이 약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방 싸워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두달 섯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동급 나가진 게 아닐 때가
1: 알리죠 그럼 예.
3: 네 6 달 만에 완전히 지금 위에 벌려오는 소리하고 동기마다 소리 안 난다
1: 예.
3: 제가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혈압도 거지 다 해서 예, 약 따서 이 약 먹고 있는데 혈압이 쏙 빼버렸습니다
1: 하, 예. 그 정도 되면 뛸 수 있어
3: 무릎 관절 아파서 예, 몇몇 못 걷고 쉬고 그러는데 지금 왠지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3: 식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먹지 못해서 못 본다.
1: 예. 그런 효과를 그, 봐야죠, 원래.
3: 예, 이렇게 효과 보니까 나는 그거 얘기하고 굳이 가지 못한다.
1: 예.
3: 그래도 이번에도 우리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 예, 아주 좋지.
3: 나는 예측을 내가 받아왔는데 우리 신우도 지금 내내 소개로 이왕 먹고 있는데 너무 좋다 생각.
1: 무슨 비?
3: 신우의 시정 쓰고 되면서 계속 돈 받지 못한다.
1: 아.
3: 신우의 너무 예민한 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 쓰고도 인한 게 다 있단다.
1: 아.
3: 예, 신경 쓰고도 위가 나쁘고 신경 쓰고도 고혈압이 있고 신경 쓰고도 잠 못 자고.
1: 아.
3: 어쨌든 신경 쓰고 인한 게 다 그
1: 그렇습니다. 예.
3: 예. 사대에서 이약 먹고 이제 그렇게 효과도 나는데 아니고 예, 활동이 오랜 시간 끝났는데 오늘 처음 모습을 내가
1: 예, 어서 거의 끝이 납니다. 이 예, 우리 할도이
3: 예.
1: 예, 이번에 36곽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뇨 심리방 그만 5년 이상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아, 맞습니다.
4: 예,
1: 5년 이상 저만 잡았어요.
4: 그날 강의에서 그저 오후에.
1: 근데 지금까지 잡습니까? 예.
4: 예, 지금까지 잡는데 약이 효과 없으면 이렇게 오래 먹겠습니까?
1: 그렇죠. 우리 약이 또 효과 없으면 이렇게 오래 또 강의하겠습니까?
4: 야, 이 약이 없으면 내 이 자리 있겠는지도 모르고 아예 제품 많아서 뭐 누워서 뭐 똥오줌 쏘겠는지도 모르고
1: 맞습니다. 예.
4: 지금은 정말 내 가고 이 반신 질식했던 게 그래서 노시산이 두 번 오다 나니까 나 저는 기울 부족을 왔단 말입니다.
1: 예.
4: 나중에. 그래야 나니까 반신 질식했고 그래서 여기저기 걸레 넘어지고 그래야된 게 이 약 덕에 지금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1: 예.
4: 눈 거기에다 이렇게 눈이 다 덮이고 예. 예. 오른쪽에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와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은 중이들은 풍을 옮기고 어떤 선생님들 신경을 와서 잘 치료 안 된다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친구라면 많이 하고 많은 광고약을 쓰고 많은 병원에 가서 정말 또 다른 암 마사지를 해도 된다 해서는 또 거기도 가보고 이래도 아이들 얼마쯤 치료되고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1: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네. 어느 만큼 치료되고는 그 정도로 치료된다면 또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디일 때는 다른 거 바꿔야 됩니다.
4: 예, 그러다 선생님이 정말 실망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이게 약재래 원이가 이게 옛날부터 소장약의 효과도 그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1: 이해가
4: 되지 못한 차례 예. 못해서 이거 못 썼는데 마침 선생님이 이게 소장이 이게 고산지대의 그런 4,500m 이상에서 이렇게 오염이 없고 산소가 소장량 많이 가지고 나온 이야기를 하지 공농도치 따끔공 허위증 치료한다고 심근경 3개 관상동맥경화에 내동맥경화를 치료한다고 요병인 딱 4개 그것은 딱 치료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중성에서 예. 선택에 쓰기 시작했는데 날이 날마다 물이 맑아지고 날이 날
1: 좋아지는 게 알기지요.
4: 네, 좋아지는 게 알기니까 나 지금 얼굴이 다 지성상을 대고 이렇게 그래서 엄마 선생님 앞에서 아이 또 사기 강의도 할 수 있고 얼마 좋아졌는지 뭐.
1: 예. 예.
4: 선생님은 항상 이게 약을 선택 안 해서 강의하는 거 보면 약재 그런
1: 대원이가 중요합니다.
4: 예,
1: 약재 내원이고
4: 하지. 정말 이게 소장약이 1등 약재로 만든 약이 돼 그런지 정말 효과가 더 어느 약보다도 이렇게 확실하게 크니까 저는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인데 두자도 아이하고 이 약이 더게 지금 편하게 심장이 커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보내는지 옛날에는 이 여름이 돌아오면 무시해 봐서 정말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1: 여름이 뭐 원래 더 바쁩니다.
4: 심장이 커서 막 아프고 했는데 지금은 편안한 게 얼마 좋겠습니다. 이 약이 덕에 정말 두자다 아이하고 아이 중풍에서 해탈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얼마 좋아졌는지 이 약은 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맥주 뚫어주고 녹여주고 아이 통하게 하지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약재로 이렇게만 아이 세포 수복 써요. 신경 활성해요.
1: 맞습니다. 예.
4: 신경 재생제요. 요런 약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1: 소한 약이죠. 원래 정체적으로
4: 예, 연한금이 소장에서 연한금 한 가지 달고 네 가지나 들어간 이런 약 되니까
1: 그렇지
4: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예. 예, 그래 근래 그게 그렇게 효과를 내는 게지요. 원래
4: 그러니까 혈압도 정상되고 병원도 모르고 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습니다. 좋은 약재가 원래 좋은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4: 맞습니다. 좋은 예. 약재가 좋은 예. 효과를 예. 나타내야 되죠. 고맙다.
1: 그렇지.
4: 그래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선생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우리 신비도 이렇게 큰 신비가 신경경색이 있어가지고 광고 이렇게 텔레비전 광고 약을 쓴 게 말 아이 듣더랍니다. 형님이 내 도와지는 거 보면 아약이 있는가 하고 서로 그랬던 게 그다음에는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형님은 진짜 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번은 주원을 한 게 이러 못 난다고 그다음에는 다 집에 가서 다 쓰고 싶은 거 해서 봐라고 자식들 보고 그래더라죠.
1: 아유 마지막이 지금 그때
4: 너무 솔림해 그래서 그러다가 네 이거 쓰고 좋다고 이 약 쓰라고 소리 이거 먼저 그럼 형님 믿지 못하면 그래서 세 통만 먼저 싸서 쓰라 했던 게 싸서 써보니까 가슴이 툭 트이고 대게라며 입을 당겨놓고 가고 지게 쉬던 게 그것이 그 다음에는 아이 점점 이렇게 숨이 쑥 올라오면서 살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뭔가 내가 이번에 이렇게 약을 5년 이상 쓰면서 제일 좋은 활동이라 했던 게 세통 도전도 하니까 나 그러면 어떻게서 이렇게 이거도 어떻게 그려달라 하면서 배달해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이 안덕꽃이 배달해달라.
1: 예, 배달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네, 맞을까?
2: 맞습니다.
1: 맞습니다.
5: 예, 나는 이 선생님께 과거할 때마다 명심에 한 번도 빼놓고 듣습니다.
1: 예.
5: 나는 지금 기억력이 아주 나쁘고 열쇠도 자꾸 잊어버렸다가 오늘 할라 찾고 전수 이름이 역세지라고 눈, 코, 입이 다 말라들고 밤에 잘 때는 입이 혓바닥이 지나고 싹 말라들어서 무릎 아침에 잡니다.
1: 예.
5: 그래서 보니까 이 자기가 침대에 박은 지금 먼저 밖에 사는 것도 잡으나 뭐 선물 주는 거고요.
1: 자 작게 싸는 건 없습니다. 세곽 씨람 우리 세곽부터 판단 말입니다. 예. 적게 싸는 사람은 없고 우리 이게 우대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 17곽 36곽 딱 두 가지.

0: 아직 우리 할도 있습니다.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는 사람한테 그게 혜택이 있는 겁니다.
1: 제가 사는 건 아니던가?
0: 하하, 그거는 없습니다. 예, 적게 사는 사람한테는
1: 없습니다. 받은 집입니다. 좀 쪼고 해주시오.
0: 그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그 먼저 그런 얘기를 해보시오.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근 10여 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해서 이 약제약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또 예. 발성되는 셉이 서놓으니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안 내낀 것 같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소리 나고
0: 예.
3: 또 심장이라는 게 시리부치가 심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막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쉽게 놀라고 쏙
0: 예.
3: 불안하고 눌려온 것 같고 그랬습니다.
0: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 아니 서장이 해발에 4,500미가 이선균 서장공원이 오염이 없는 야생약재로 만들었다고요.
0: 맞습니다.
3: 예, 특히 홍경푸는 또 해발 5,400미터에서 자란 산소 저장량이 특별히 많고 연산금으로 불리우는 약재가 네 가지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0: 예, 네, 예, 그렇게 저희가 강의하죠. 예,
3: 예 그래서 예, 참 이 서장약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우선 그건 1년 반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예,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0달 반 만에 혈압약이 떼고
0: 예.
3: 그러니까 반복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해 때문에.
0: 예.
3: 예, 그리고 거울이 계속 어지럽고 휑하고 하던 게 아침 일어나면 등시 바닥 나는 게 알기고요. 그리고 이쪽이 뭘까 요술이 굶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꾸 우리 안이 좋고 하여 밤에 2번씩 일어나니까 다시도 못하고 아까 고리도 뜨니 했겠죠.
0: 그렇지.
3: 예, 그게 많이 해결돼가지고 어서는 밤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보고 잠 잘 자고 할까에 정신 난단 말입니다.
0: 예.
3: 항상 더부르고 가고 소화해야 되고 수쿰물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하나 둘씩 지금
0: 해결됩니다. 원래.
3: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약이 다른 약과는 다르고 약 효과가 정말 영 정말 신기할 정도로 좋다는 것 절실하게 느꼈단 말입니다.
0: 아, 예.
3: 네. 그래서 나는 소리는 수껏 배달 받아보았습니다.
0: 아, 예. 잘하셨습니다.
3: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사람들과 손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 동생이 있는데 나이도 그리 안 많은데 60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떨면서 예.
0: 그러니까
3: 그 뭔가
0: 파키스의 짐이
3: 예, 파킨슨증이 오고 와서 자꾸만 머리를 떨고 그리고 다발성되게 세워서니까 고리심하고 기억력이 없고 이렇다
0: 하시는데
3: 신경으로 오는 문제도 있고 할까 이야기 그 방면에 용 좋다 했거나 동생이 떨고 뭐고 동생을 살고 나면 이야기 뭐 얘기 되겠다면 오늘 이번에 활도 있다니까 예, 오늘 배달 받겠다.
0: 예, 파킨슨 증상에도 좋고 다발성되게 세기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예, 이 당에서 내 방을 문을 한답니다.
0: 예.
4: 저는 예, 제일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고혈압 하다가 났어요. 그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때 그때부터 혈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난 혈압이 막 달고 한 30년 먹었어. 너무 먹었어. 그런 혈압 조절이 안 돼서 내가 신경 세게 쓰고 항상 뒷골이 헛벙하게 아프고 머리가 막, 머리 소리 나지, 귀에 소리 나지. 그래서 좀, 야, 속세에 태워서.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서, 이, 장약신 내방에, 이런 혈압고혈압 환자, 이제 도움이 될까지 선택해 먹는 게 안개라, 이약 먹을 거라, 야. 이런 내 두 가지 중약, 세약, 수약을 넣어서 먹는데, 그래, 아이디어 된 게 이약을 막 먹는데 요즘 혈압조절이 그래서 할 때, 나는 야도 따라다니 먹고 이런 약을 또 떼도 혈압조절이 그래서 할 때니까.
0: 맞습니다. 그렇게 잘 된다. 원래.
4: 글쎄 말해. 예. 그래서, 야, 저말해서 지금 수면에 혈압약 떼는 약이 어디 시간에 이약밖에 못 봤습니다. 얼마나 이약이 좋습니까? 이약은 예. 야, 정말 우리 주민 언니입니다. 네, 이제 나는 정말 이 혈압약 이제 얼마나 가방가본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예.
4: 다른 병도 있습니다. 신경인생하고 뇌경색이 있어서 항상 그 뒷골이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이 병이 발작한다 아무것도 막 앞뒤 가슴 쩔어지면 아프고 뒤 가슴이 특히 왼쪽 가슴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막 잡아당기면 아픈지
0: 그게 원래 통증이 압박감이십니다.

0: 예, 아파는 거라 진짜 못해서 나그서온 집안을 뭐 비싸게 해놨습니다. 너무 아파. 그래서 고태 불러서 입원 한 게 1년이거든. 때는 몇 번씩 입원하고 그러더니 약 먹고 지금에, 병원을 모르고 한 번도 약 먹은 날 한 번도 병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약입니다.
1: 그렇지.
0: 이 서장약이 이전부터 서장약도 다른 말을 맞는데 먹어볼까? 제 먹어볼까? 정말입니다.
1: 알리죠.
0: 서장약. 예, 이 수장약이 이렇게 좋은 거죠. 정말, 이걸 4,500m 건지돼서, 오염이 없는 이런 데서, 정말, 네 가지 그 중요한 약재가 이 안 좋은 거.
1: 네 가지, 이게 그게 로안황진으로 된 약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연방금으로 불리우는 게.
0: 정말 효과 확실하고, 니네 뭐 부작용이라는 게 없고, 다른 거냐고, 지난번에 뭐 부작용이 있어서 막 때는 연구까지 할 때, 이건 아무런 부작용이
1: 없습니다.
0: 이건 순조롭게 병치료가 잘 된단 말입니다.
1: 그렇지.
0: 나는 옛날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좋지 해서, 이번에 우리 아발까지 있었고, 그때 그모에 그때 이 병을, 이 약만 먹으면서 내 건강을 찾으려서입니다.
1: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0: 예, 섬유주가 가다 봐라. 활동이 얼른 썼어요, 이번에.
1: 예.
0: 이런 얼른 해가지고, 나 그 우리 신우나 됐는데, 연세도 그리 안 맞습니다. 나 그런 게 어쩌다 신경쓰 고혈압을로 그렇게 고래 세게 아파하고 어떤 집안에서 신경 쓸 일이 없겠습니까? 신경만 쓰면 혈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영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약 쓰면 자꾸 무리해달랍니다.
1: 예. 예, 일단 신경성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이런 병들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그 이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고 수복해줘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준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이죠. 예,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홍경천이란 천궁이란 담남성이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좋은 치료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도 해결해주고 또 이 약에는 혈압을 낮다 높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성 고혈압 치료에 아주 좋은 치료작용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여러분은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벽,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 때로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벽이 있다는 건 그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쳤을 때 어떤 것들이 벽 앞에 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을까. 자, 이제 좀 편안한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자,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이따금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2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9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고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이따금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2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9도입니다. 우리 주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오늘은 보르네오 열대우림 깊은 곳에 숨겨진 식물학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적같은 자연현상인 고대 거대 꽃의 자발연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보르네오 섬의 원시림, 평균 기온은 30도의 연중 무더운 비가 내리는 이곳에는 아직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생명들이 살고 있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것은 땅에서 직접 솟아나는 거대한 야생화입니다. 잎도 줄기도 없이 피어나는 이 꽃은요, 크기가 무척 크고 붉은 빛을 띠며 특이한 냄새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 꽃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고 하니 19세기 중반 현지 원주민들은 이 꽃이 완전히 피고 며칠이 지나면 아무런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타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실이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70년대가 됐습니다. 국제 열대식물 공동조사단이 보르네오 깊은 곳을 탐사하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꽃은 11개월에 걸쳐 서서히 자라며 단 5일 만에서 7일간만 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꽃이 핀 지 5일째가 되면 꽃잎 안쪽에서부터 이상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후 꽃잎 가장자리가 거멓게 타들어갔으며 화염은 피어오르지 않고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변의 나뭇잎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오로지 꽃 자신만이 조용히 재가 된 겁니다. 조사단은 수년간의 관찰 끝에 이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번개 맞은 것도 벌레가 갉아먹은 것도 사람이 불을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하게 자란 꽃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요, 토양과 꽃 성분 분석 결과에서 나왔답니다. 보르네오의 땅에는 린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거대한 꽃은 이 자라는 동안 뿌리로 이 린을 빨아들여 저장했고 동시에 꽃잎에는 천연 인화성 오일이 축적된 겁니다.

산화기가 끝나고 생명력이 떨어지자 린 성분과 오일은 천천히 산화하기 시작했고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꽃 속에 그대로 쌓였으며 결국 발화점에 도달하여 연소가 시작됐다는 것이 식물학자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요, 연소가 거의 예정된 시간처럼 꽃이 핀 지 5일째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화학 반응이라면 자연 시간이 이렇게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미스테리는 그 화력이 극도로 통제된다는 점입니다. 폭발하거나 주변을 태우지 않고 오직 꽃 자체만 조용히 제로 만듭니다. 마치 꽃 스스로 화력을 조절하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미스테리는 꽃이 탄 자리에서 1년에서 2년 후 다시 새로운 꽃이 자라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치 스스로 재물이 되어 자신의 종자를 비옥한 땅에 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더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자발연소를 통해 주변 토양의 유해세균과 해충화를 소독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보르네오 깊은 곳의 지자기 이상현상이 꽃 내부의 금속원소에 영향을 미쳐서 생체 에너지 교란을 일으킨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고대 거대 꽃의 재는 보르네오의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은 이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남다른 의미를 지닌 대작입니다. 바로 교향곡 9번에 대한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베토벤의 교향곡은 교향곡이라는 장르의 뼈대를 완성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홉 번째 교향곡은 완성도가 특히 높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구상부터 작품 발표까지 무려 3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작곡가들이 작품을 완성할 때 부제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 교향곡은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긴 부제글을 갖고 있습니다. 길고 긴 이 부제를 줄여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합창 교향곡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획기적인 시도 때문인데요.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에 실려의 시 환희 부처의 곡을 붙인 합창을 넣은 겁니다. 당시만 해도 교향곡에 합창 파트를 넣으려고 시도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베토벤은 실러의 시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마침내 이런 혁신을 이루어낸 겁니다. 어쩌면 베토벤은 먼 미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을 미리 그려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토벤은 빈에서 성공한 음악가였고 빈의 청중들은 베토벤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은 늘 움직이는 법이죠. 베토벤 말년에 빈의 청중들은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로시니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매력이 가득한 로시니의 오페라에 환호하며 정작 베토벤의 새 작품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베토벤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베토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려 34년간 공을 들인 교향곡 9번을 빈에서 초연해봐야 이탈리아 오페라에 밀려서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그는 빈 대신 베를린에서 초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시니가 빈의 새로운 스타로라고 해도 오직 베토벤만을 사랑했던 그의 친구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토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교향곡 9번의 초연을 베를린이 아닌 빈에서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를 써냈답니다. 베토벤도 이러한 마음을 받아들였고 결국 교향곡 9번은 1824년 5월 7일 드디어 빈에서 초연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베토벤은 이미 청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인 무대 뒤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는 청중들의 환호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기록이 전해집니다. 무대 위에서 소프라노 가수가 베토벤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겨서 객석을 향해 인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픈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토벤의 전기를 지필했고 스스로를 베토벤의 추종자라고 밝혔던 작곡가 바그너는 이 곡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작곡가들이 앞으로 교향곡을 쓸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로맹 롤랭은 이 교향곡을 두고 이렇게 칭송했답니다. 마치 산의 가장 높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최고의 경지와 같다.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의 사상이 단 한 곡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네, 정말로 위대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 인간의 노력과 재능이 이렇게 숭고한 형태로 꽃필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감동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 앞에 벽이 있었다면 그 벽 앞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좌절감이었을 수도, 분노였을 수도, 아니면 체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벽은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벽 너머를 꿈꾸게 하고 다른 길을 찾게 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지혜를 알게 하니까요. 벽 앞에서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서 벽을 넘거나 벽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벽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벽이 내일은 여러분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벽을 넘어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의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0: 도쿄 의술 우수 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 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 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허리 질환을 무료 치료해드리는 시간이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 이제 며칠 남아있으니까 이 나머지 시간도 잘 이용해서 무료 치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허리 질환이 허리에 흔히 발생하는 추간판탈출 또는 척추협착증, 예, 이 두 가지 병이 아주 흔한 병인데 별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증상만 공제해주는 소염 지통, 그리고 더욱 엄중하면 격소 치료, 또 더 엄중하면 수술하는 방법. 예, 이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연길시 현대병원에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강주사료법. 예, 주사라 해서 어떤 한 가지 약물을 주사기에 놓고 근육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10여 종류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병 정황에 따라서 또 매 시기마다의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떤 약물은 증가도 하고 또 어떤 약물은 감소도 하면서 주사 즉석이 이 10여 가지 약물을 배합해서 중요한 혈자리나 근육에 주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은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주사 방법은 다만 연길시 현대병원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 이런 치료는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다만 연길시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로서, 예, 이거는 어느 병원이나 있을 수 없는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아래 짝집 한

0: 예, 현대병원에가 이 허리 아픈 거 내가 알아서 치료했습니다.
1: 아, 예.
0: 그런 게 효과 좋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
1: 두 번, 예.
0: 예, 두 번 했는데 누워서 돌아도 못 눕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 안, 좀 뭐라, 안 닿다 이러도 못 나고 이러고 얘 또 집에서도 안 닿다 일어나기도 바쁘고 이랬는데 이제 맘대로 누워서 돌아놓고 화장실에서 맘대로 일어나고 얘 안 닿다 이렇게 가다 일어납니다. 집에다서 차들이 이래 짚는 것만 드러났습니다.
1: 운전하는 거.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예. 예,
0: 그런 게 그거에선 다 됐습니다. 맘대로 일어났거나.
1: 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0: 예, 예. 그래 며칠까지 그 집에서 싹 했습니다.
1: 만으로.
0: 예. 또
1: 예.
0: 며칠만큼 뭐든가 그거 했습니다.
1: 예.
0: 통집이 있거나. 그때 지내서 와서 또 여범이 가는 날입니다. 내려가겠답니다.
1: 이제 무료 치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예, 그분한테 아주 행운이라고 보는데, 아, 이제 한 번 치료 더 받으면, 예, 그것도 무료 치료 받을 수 있고, 세 번 치료면 기본상 낫습니다. 아주 엄중하면 네 번 치료, 예. 그러니까, 예, 이번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내가 같이 밖에서는 아줌마 단내 들어가겠단 말이 둘이 내 예약하겠습니다.
1: 예, 며칠이 없습니다. 예, 기억하셨죠? 예.
0: 예.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한 가지도 잠을 합시다.
1: 네.
3: 우리 친척이 있는데, 예, 부부가 지금 이제 나이 60살도 아예 됐습니다.
1: 아, 예, 50대.
3: 예, 근데 예. 지금 야는 어쩌든가 예, 전선적인 그, 되어입니다, 이게. 지금 허리가 어떻게 돼서, 예, 다가 좀 장애인입니다, 좀.
1: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은 아닙니까?
3: 아이 그런 건 없고 지금 검사도 가서 한 결과 가도 어째 젊어서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예 나 좀 장애 이 걸음걸이한 조금씩 그 제대로 그러고 돼. 근데 그때도 허리 아프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1: 예
3: 나이 먹으면 있잖니까 예 허리가 지금 거리를 해서 많이 고생하고 허리 많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 검사 듣거나 전선적인 데이라고 이제 이게 나 때부터 허리 있잖니까 예.
1: 네.
3: 그렇다면서도 그래서 수술을 해도 그런 큰 결과를 못 본다고 그랬다.
1: 큰 병원을 많이 찾았겠죠. 예.
3: 네. 그래서 가도 어떻게 허리를 해서 이제 뭐 이제 좀 더 나이 먹고 하게 되면 뭐 어쩌면 그 뭐 그런 거 저기 혈철을 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1: 예.
3: 그 밀철 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가 지금 진양해가지고 남자입니다. 여자.
1: 네. 예. 허리 어떻게요? 허리 앞으로 구부러졌습니까?
3: 구부러도 지금 구부러도 지자가지 엎드렸다 일어나 이렇게 힘들어한다.
1: 엎드렸다가 일어나서면 힘들다. 예.
3: 그래서 어떻게 현대병원에서 이러한 것도 지금 되겠는지 내 지금 그래서 그랬다.
1: 예, 일단은 가서 검사해봐야 예,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한 우선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예. 예, 아직 뭐 지금 무슨 진단도 지금 명확히 말씀하지 않고 하니까 아무래도 먼저 검진 받아야 됩니다. 검진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그래서 치료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예. 예
3: 그래서 본인도 그랬다. 돈을 뭐 파는 게 그건 문제 아니고.
1: 예. 예. 치료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겠죠. 예.
3: 받아도 좀 낫고 이래야 되고 뭐 언제 팔아도 이렇다고 예?
1: 예.
3: 그랬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나 어쨌든 다만 그래서 와서 뭐 와서 보고
1: 외지 있습니까?
3: 네 외지 있습니다. 와서 보고 검사를 가서 그 선생님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해야 되지. 지금 그것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누구도 결정 못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예, 아마 큰 병원은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3: 예. 예.
1: 그런데도 별로 효과를 못 보고 하니까 예. 뭐 어떤 치료하든지 돈은 얼마 들든지 간에 예, 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3: 예, 예. 치료도 여기서 와서 보고 여기서도 뭐 치료 된다 하게 되게 되면 그냥 어쨌든 대구 안 되고 여기와 치료를 한번 해봐라 오늘 지금 그랬나?
1: 네.
3: 그래 해봐야 알지. 아이하고 그래서 그래서
1: 그렇죠. 예, 말만 듣고 또 알 수도 없고.
3: 예.
1: 예, 치료 지금 요즘은 아직 무료 치료니까 한 번쯤은 예, 예 무료 치료 해보고 효과 있으면 더 치료받고. 예.
3: 내일이라도 떠나게 되면 모레 도착할 수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 뭐 모레쯤 한다고 해서 예약을 해야죠.
1: 예? 네, 예약해야 됩니다. 265-2120에 265-2120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나도 뭔가 여수가서 협착이 있으면서 골짜무 앞으로 자꾸 구부러들고 뭔가 걸는 게 펑덩거리면 막 걸는 게 좀 불편하게 걸었으나
1: 예, 내리 다리 무겁고 저리고 예, 예 걷기 예. 어렵고 예.
4: 그 저녁에 돌아 아프고 이렇게 둘러 누울 때도 좀 엄청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리 펴지 못하고 쌌댔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현대병원에 무료 치료를 지금 세 번 받았습니다.
1: 아 이미 세 번 예.
4: 예 너무 심해서 진짜 이제 붙잡고 나를 붙잡고 들어가다시피 들어가서 제국으로 들어갔다했는데 걸지 못해서.
1: 예.
4: 그런 게 지금 세 번 치료 받은 것도 완전히 나아져서 이제 심하니까 한 번 더 오라고 이랬대다.
1: 예.
4: 그래 한 번 더 가겠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도 두 번 치료 받았습니다.
1: 예.
4: 집에 아저씨도 허리 이렇게 자꾸 물러나는 것 같으면 무슨 작은 신경 턴지 가방에 다리 줄 자꾸 뻗친 다음에 이랬대다. 그래서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답니다. 줄이 뻗치던 게 줄이 안 뻗치답니다.
1: 네.
4: 예, 걸른 거 보면 힘들게 걸어서 예, 걸른 게 어느 정도 사람처럼 걸지 못하고 예, 막 응, 별로 가방 별로 걸었대서 다리 아파서 그런 게 네. 많이 좋답니다. 저는
1: 그분도 지금 증상은 엉덩이 부위나 다리 있지만 실제 네. 그 원인은 허리에 있습니다.
4: 옳습니다. 예. 네. 그 선생님이 그제도 그랬대다. 그래서 네. 두 번 치료받았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도 전 내 그 열 하루 우리 열 둘 다 열 하루 되니까나
1: 이제 한번 아, 예.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예.
4: 그래 열 하루 되니까나 갈 때 돼서 지금
1: 예.
4: 갈 때 우리 친구가 또 예. 내 말한테 허리를 물어 쳐서 안 되는가 자기도 가겠다면서 그 우리 그 친구도 허리를 물어 허리 물러나는 것 같아 이렇답니다. 그 검사는 아예 받았는데 가보가는 자기도 걸린 게 허리 막아져서 걸린 게 불편하다 이랬대다.
1: 네.
4: 그래서 통해서 자꾸 나아져서 지금 그 같이 가겠다고 소리 내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세 분을 예약하겠습니다.
1: 네. 265-2120에 네. 전화하시면 네. 됩니다.
4: 이 달이 끝이 나
1: 네. 이제 며칠밖에 네. 없습니다. 네, 무료 앞으로 치료가 네. 앞으로 치료 안 한다 이 말은 아니고 예.
4: 네, 네.
1: 그때는 본인이 예, 그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4: 이단 말 전에 빨리 갔다 오면서 무료 치료 받고
1: 그렇죠. 예. 예.
4: 그 내 데리고 가려고 예. 네. 세 분을 예약하겠죠.
1: 예.
4: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네, 선생님, 이 부강수사료법이 우리 모태 할머니 라디오를 싸서 몇 시간 전에 토요일 날에 가서 예, 부강수사료법은 그 허리 수사를 맞았답니다, 선생님.
1: 네.
5: 이게 요 사흘째 어떤 데는지 야 이렇게 좋은 수사를 처음 봤다니 밤에 이렇게 돌아눕기지 영 바빴던데 왼쪽이도 아파 그래서 왼쪽을 못 놓고 오른쪽을 이렇게 나 놓고 잤단다 이제 인생 왼쪽을 누워도 이렇단다 그래 네. 너무 좋아서 그래 났으니까 나 허리 좀 굽을 때인데 어선 통쇄하는 게 순할까나 그 아, 자기 아는 또 친구 있다면서
1: 예.
5: 지금 이달 말일까지 이렇게 그
1: 무료 치료 예 돈 받지 않는 치료
5: 그다음부터는 아예 하죠 예
1: 아니 치료 안 한다 이 말은 아니고 예. 치료비를 그때는 본인이 부담한다 하는
5: 아,
1: 뜻입니다. 예.
5: 예. 그러면 이 물어볼 건 그 친구 뭐 둘이 또 있답니다.
1: 예.
5: 이달 말일 전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도 들어가면 또 이렇게 책임집니까?
1: 이달 말까지는 한 번이라도 무료 치료해 드립니다.
5: 아,
1: 예,
5: 그러니까
1: 이달 말까지 무료 치료입니다.
5: 아,
1: 예.
5: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말이 지나면은 못하겠습니다.
1: 예, 그 다음에는 아마 뭐 치료비를 본인이 내고 예, 부담하고 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 예. 그렇구나.
1: 예.
5: 오늘 또 조금 알려주겠습니다.
1: 예,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6: 예, 저는 관절이 아파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거. 앉았다 일어설 때 뭐, 예, 이거 무릎에서 뚝뚝뚝 소리 나지. 이, 그럴 때면 또 막, 이게, 예, 소리 더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 통수여지 심한 데 전화기 살 때는 다리 지내 통수에 나서 정말 자기도 용심들을 냈습니다.
1: 예.
6: 그래서 예, 가서 현재 병원에 가서 두 번 주사 맞은 게 어디는 통증도 없어지고 어디 걸을 때도 소리 아예 나고 야 영패 난다.
1: 예.
6: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아픈 줄은 모르지.
1: 예.
6: 내가 이 좋아진 거 보고 우리 시누이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예, 허리 지내 아파서 가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뭐 척추 협착증이 있어서 예,
1: 예.
6: 거기서 수술을 하라.
1: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엄중하면 다 수술하게 합니다.
6: 어, 예.
1: 예, 협착증이 이게 아주 흔한 병입니다. 예.
6: 글쎄 말입니다. 그래, 예. 수술을 한, 그에도 수술한 그 친구들이 있다 합니다. 걔게 어제 그 수술한 게 어제 얼마 아이 가서 또 다시 도시더라 합니다. 그 수술이가 또.
1: 예.
6: 요 효과 아이 좋더라 합니다. 그게. 그래, 겁이 나서 하지 않고 이따가서 내가 여기로 오라고 여기 무료를 한가 여기 오래 해서 왔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온 지 사날 되는데 지금 예. 이번에 저기 수, 이거 뭡니까? 이달 말까지 한다니까 지금 내일 가겠다고 여행해달래 그럽니다.
1: 아, 예. 예. 이달 말까지.
6: 예.
1: 예. 기회 놓치지 그래. 말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예, 예,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말씀하세요.
7: 아, 저는 요소가 다수가 있어서 서서 좀 있으면 허리 싹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7: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또 맞은 게 어, 지금 우선 서서도 우선 이렇습니다.
1: 두번 치료, 예.
7: 예. 그러니까 효과도 우선 한 번만 더 맞고 세 번인데.
1: 예.
7: 세 번 맞자 영원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예, 세 번이 거진 났습니다. 예. 예.
7: 가서 한 번 더 하자고 그랬다.
1: 예. 다행히도 아직 며칠 무료 치료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번 달까지니까, 예, 세 번 치료까지 다 무료로 받으면, 그, 얼마나, 다른 사람 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크다고 봅니다.
7: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8: 예, 우리 남동생이 한국가 10년 일했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나이 무거운 거 세게 들었는지 허리 너무 아파서 병원 갈까 요새만 탈출이고 이게 자골신경 통으로 일이 덜이답니다.
1: 예.
8: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자니까 아, 형, 어서는 10년 일하고 나이 맥도 없지. 예, 그래서 내기로 전화 온 거 내 오라 했습니다.
1: 예.
8: 여기로 예, 그래서 와서 예, 여기 그런 현대병원에 부강치료 역도비 리원자의 황용한데 거기를 가라고 그래 우려랩이 두 번 치료했습니다.
1: 네.
8: 근데 나이 어리 그러는지 그렇게 다리 내리 저리던 것도 좋아지고 허리 아프던 것도 기적같이 좋아졌습니다.
1: 네.
8: 그래서 이내 좋아서 야 이거 한국에서 나이 된 거 중국에서 이렇게 뭐 치료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단다. 그런데
1: 네.
8: 우리 오랩이 그 또의 오늘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열 할리데이가 그래서 뚝 떨어질 때까지
1: 예.
8: 그래서 계속 맞겠답니다.
1: 그렇죠.
8: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어요.
8: 그래서 예. 그 우리 오래빈 청년입니다. 이제 59입니다.
1: 예.
8: 그래 놓고 나의 이런 없단 말입니다. 전화기람. 그래서 그 부강 치료역법의 리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1: 우리
8: 일본자에게.
1: 예.
8: 그래서 우리 오래비 내리 가고 그 다음에 갔다가 약간 이래다 보면 돈 내서라도 또 계속 치료하겠답니다.
1: 그래요. 예. 네, 아무래도 예, 예. 예, 낳는 게 목적이니까. 예,
8: 예, 예 낳는 예. 게 목적이니까 돈에 모으라겠습니까.
1: 그러면 예.
8: 또 저렇게 허리 상하면 이따 사는 데 힘이 드니까.
1: 아무래도 상관적이 있는 사람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8: 그래 많이 좋아져서 예,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랍니다.
1: 아, 예.
8: 좋은 걸 소개해줘서 예,
1: 예.
8: 예, 우리 어렵이 내리 예약한다. 예.
1: 예, 그렇게 하세요.
8: 감사합니다.
1: 안녕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9: 우리 어머니가 예, 지금 허리 몹시 아파서 예, 가서 두 번 치료를 했습니다. 어찌는가 하면 이 허리가 예, 자꾸 꼬부라두고 예, 번지도 못 놓고 이짝도 못 놓고 아, 고통스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1: 예.
9: 그런데 이번에가 두 번 치료를 한 게 효과 나니까 내일이 원래 가는 날입니다. 그래, 예, 그래 우리 내 동생이고 우리 엄마 동생은 이모를 모시고 같이 가겠답니다.
1: 예, 그분은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9: 아, 허리지. 허리 아파서 예, 그동안 너는 이었지만 못 오면 허리 아프지. 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몹시 고생합니다. 그 우리 어머니 좋아지는 거 보고 자기도 가겠답니다, 내리.
1: 예. 예. 그 이제 이달 말까지 무료 치료입니다.
9: 예.
1: 예, 무료 예. 치료받고 그다음에 효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그러면. 치료비를 부담하면서라도 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9: 예.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10: 예, 우리 큰고모가 전번에 그 요추판 투수 야소돼서 그래 현대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받고 검사하고 얘 다 그 치료받았습니다. 그런 게 오늘까지 열흘이고 내일 열흘이인데 가자고 예약합니다. 그런 게 처음에는 갈 적에 지탱일 짓고 갔는데 아, 올 적에는 그래 반 시간 앉아 기다렸다가 감사하고서 가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앉아 기다렸다가 그저 한 시간이나 앉아 있다가 그래 왔는데 그럴 적에는 정말 네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겠답니다.
1: 아,
10: 영
1: 아프지도 예.
10: 않고 돌아도 잘 눕고 해놔서
1: 예.
10: 그래 좋은 김에 이달 말까지 한다는데 그래 또 가보겠다고 내일도 예약해달래.
1: 이미 두 번 치료받았습니까?
10: 한 번.
1: 한 번. 예. 예. 예. 한 번이면
10: 두 번째입니다.
1: 두 번째. 예. 예. 좀 엄중하면 세 번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10: 예. 예. 예. 그래 면비를 할 적에 그래 치료받겠다.
1: 예.
10: 언니를 예약하자 그래.
1: 예. 그렇게 하세요.
1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동생이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11: 예, 우리 사촌 언니가 이 농촌에 있는데, 저기, 내가 소절해 가지고, 이 내병원에 가서, 이 허리 치료를 두 번 받았습니다.
1: 아, 예, 두 번, 예.
11: 예, 요축하면 탈출로 소리내서, 예, 그게 협착까지 와가지고, 소리. 이내 척하면은 걷지도 얼마 못 걸었습니다. 결국, 허리 자꾸 꼬부라들고, 예, 허리. 예. 통증이 심하고 저 허리 통증이 심하면서 내리 다리 저려가지고서 아파서 용걷기 바빠했단 말입니다.
1: 네.
11: 그리고 이 돌아눕기도 바쁘고 이래서 용고생 많이 하다가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그렇겠죠.
11: 많이 맞아 보고
1: 예.
11: 그런 것도 이제 큰 효과를 못 보고 용고생하다가 소리 이번에 이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 그 무강수사료법으로 두 번 치료를 받은 게 지금 많이 났답니다.
1: 네.
11: 저기 석가면이 그냥 걷기 바쁘고 얘 다리 먹어봐서 그냥 나아가고 통증이 심하고 이래던 게 첫 번 치료를 받고서 벌써 통증이 많이 완화되더라고요.
1: 네.
11: 그리고 또 다리 가벼워서 이렇게 걷기가 많이 흐르더라 제가.
1: 네.
11: 이렇게 두 번 치료를 받고 지금 많이 났답니다.
1: 네. 첫 번이 다르고 두 번이 다릅니다. 예.
11: 네. 지금 이 저기 걷는 게 이전하고 좀 먼 거리 걸 수 있고 예.
1: 네.
11: 통증이 많이 완화돼가지고서 이 저기 다른 끼도 여기 힘들어 그래도 그게 좀 많이 났답니다.
1: 예.
11: 그 통증이 왔으니까 또 허리도 펴질 수 있고 예.
1: 그분도 역시 척추 협착이 왔습니다.
11: 예.
1: 예,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 이게 좌골신경인데 그래서 그 다리가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허리도 물론 아프지만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걷기 어렵고 예, 네. 그래서 신경관을 넓히는 예, 그런 치료를 받으니까 신경이 제대로 작용해서 예, 예, 무겁지도 않고 걷는데 큰 장애 없게 합니다.
11: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좋아서 예, 예. 치료 받겠다고 해서 내일로 예약해달라고.
1: 예, 이번 주일까지는 무료 치료입니다.
11: 예.
1: 예.
11: 그 좋은 기회 해야
1: 그렇죠. 예.
11: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네, 안가?
1: 예, 네, 맞습니다.
12: 네, 예. 거기서 저기 그런, 그, 허리 아파서.
1: 예.
12: 저기 그런, 부강수사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나는, 예. 그를 세게 아파서 턱감에, 저기, 입원까지 했습니다. 사흘로.
1: 예, 허리 무슨, 요추간판 탈출 척추 협착입니까?
12: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기 맞으면 된다 해서 입원해가지고 사흘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기 댕기면서 맞고 그랬는데 저기 맞기는 일곱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났습니다. 그래 또가 되겠는지 해서네 물어보고.
1: 예. 그거는 그 치료 받을 때 전문가 선생님이 몇 번 오시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12: 그때 일곱 번 갔습니다.
1: 예, 아주 엄중한 것 같습니다. 예.
12: 그래, 아이 나도 많으니까 나 저기 잘 아이 났지.
1: 아,
12: 이제 86입니다.
1: 86, 예.
12: 예.
1: 아, 예.
12: 그래, 서류랑 거기다 두고 왔는데.
1: 예.
12: 또 가도 되겠는지 해서 내 물어보느라.
1: 아, 예, 됩니다. 265-2120에다가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12: 예, 예.
1: 예, 전화번호 아십니까?
12: 압니다.
1: 예, 다시 연락을 해서, 예.
12: 예,
1: 예 그렇게.
12: 난 그래, 예. 하도 나이 많아서 아이 낳는 거 알아서. 미안해서 말도 아예 하고 있다가 너무 아프니까나.
1: 예.
12: 그런데 다 된 게 또 아예 됩니다.
1: 예, 딴 곳을 다 다니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으니까.
12: 예. 예. 거기서 나와가지고 딴 데 다 댕기면 치료했습니다.
1: 예. 뭐.
12: 미안합니다. 예.
1: 아, 미안할 게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예, 무료 치료하니까.
12: 치고 가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12: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13: 네, 선생님 저번에 왔습니다.
1: 네.
13: 나도 이 부강성어 치료요법을 두 번에 했습니다.
1: 두 번, 어디 아파 그럽니까?
13: 허리, 여드간반, 탈수리, 자골신경, 턱이 협상성까지 와가지고, 다리 내리 들이면서, 걷기도 힘들고, 달아눕기도 힘들어서, 용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두 번 한 게 이전에 많이 났습니다.
1: 났습니까?
13: 그래, 예, 많이 났습니다. 저번에 원래, 치료라니까 내가 이 돌아눕지 못하고 밤에 자지 못하겠던 증상이 나서집니다.
1: 예.
13: 두 번 치료에
1: 예.
13: 그래 두 번째 하니까 내가 이선호 다리를 이렇게 내리 굵기도 예 둘이 뻗치는 것도 많이 났고예 등도 많이 나서집니다.
1: 예.
13: 그래서 오늘 들으라니까 이달 말까지라지 않습니까? 예.
1: 이달 말까지 무료 치료이고 예. 그 다음에도 예. 치료는 하는데 치료비를 그때 가서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1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예, 지금, 아예 갈 날이 지금 이틀이 없습니다.
1: 네.
13: 이달 말에서 해가 못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뭐, 선생님 말하는 게 거의 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1: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번에 거진 났습니다.
13: 예, 예, 두 번에 이 다리 내리 내리면서 그렇게 힘들던 게 저는 많이 나갔었습니다.
1: 예.
13: 많이 돌아눕지 못하겠다는 거는 처음이 맞으니까 원래
1: 예, 한번 치료받으니까 훨씬 좋아지고 예,
13: 예, 예.
1: 두 번 치료
13: 치료할까드나 다리까지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1: 예.
13: 이제 세 번 하면 이제는 완전히 낫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13: 우리 오빠도 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도 우리 오빠는 농촌이고 농촌에서 일하니까드나 더군다나 좀 나사스나 효과 보는 게 못하지 아무래도 일하니까드나 그래 지금 같이 또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13: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원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강 연안에서 장강 경제대 고품질 발전이 장엄한 화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0: 산동성 청도시와 길림성 길림시가 학습 교양을 심층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0: 중경과 호북, 하남 등지가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보도에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장강경제대는 지역발전 전반의 총체적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금형 정석기는 장강경제대의 고품질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여 중...

0: 한국식 현대화 건설이 더 탄탄한 지탱력과 봉사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강 연안의 성과 직할 시 조항 관련 부문들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드팀없이 관철하고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을 견제하며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친환경 전환을 적극 도모하면서 장강 경제대 고품질 발전의 장엄한 화폭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존경 종묘 종박지에서 존경 해사국 조초문 해사처 해사감독관리과 양양 보과장은 동료들과 함께 종박지 화물선에 올라 생활 오수 처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양양 보과장은 주로 선박 생활 오수 처리 배관의 자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현재 자단 납봉인이 원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중경은 장강 연안에서 최초로 제로 배출 관리 모드를 시행하여 선상에 저장했던 오수를 해안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리 모드는 장강 류역과 일부 연해 지역에서 조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경시는 관리 조치를 교체 승격시켜 수질, 대기, 소음 등 전방위적 제로 배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량강 유람선 7척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내륙 운항 선박의 배기가스 심층 정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부과장은 배기가스 처리 장치는 선박 배기가스 중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선박당 약 8.5톤의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감축률은 90%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며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고입니다. 2016년 1월 습금형 정석위는 중경에서 장강 경제대 발전 추진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재와 향후 한식이 장강 생태 환경 복원 사업을 압도적 위치에 놓고 공동 보호를 추진한 한편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은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강 경제대 발전을 위한 규칙을 세우고 금지선을 그은 것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장강과 장강 경제대의 지휘와 역할은 발전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전략적 위치를 견지해야함을 시사한다며 이는 자연법칙, 나아가 경제법칙, 사회법칙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습금형 정소기는 장강 상중하류 곳곳에 발자취를 남겼으며 선호하여 4차례 고위급 좌담회를 통해 장강 경제대가 공동보호에서 고품질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사천성 의빈시 삼강구에서 오염기업과 료식업 선박이 즐비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용 자취를 감췄습니다. 길이가 96km에 달하는 생태의 회랑은 이곳의 생태의 비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의빈 시민 후택분 씨는 물도 맑고 물고기도 많아졌으며 강변의 공원도 늘고 경치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변은 현지 주민들의 훌륭한 레저 장소로 떠올랐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연안에서 철거와 복원이 이루어진 강기슭의 총 길이는 160km를 넘고 철거 또는 정비된 불법 보도는 13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장강 보호법을 최종 실시하고 10년간의 오획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장강은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강의 삼림 비봉률은 46% 이상, 장강 연안에 분포된 소산종 자원보호구는 국내 총량의 42.8%, 분포된 담수 오류는 55.1%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질은 여러 해 동안 2급을 유지하면서 출렁이는 푸른 강물이 동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를 재현했습니다. 한편 혁신과 구조 최적화 산업이 장강 경제대에서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일성 마흔살에서 철강 등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들이 끊임없이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철강 소재를 저축으로 하는 구조 소재, 첨단 지능 장비 제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등 특색 집적 산업 단지들이 빠르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산시 공업정보화국 허봉부국장은 15초기는 전망계획기간 만산은 디지털 가속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층 추진한 한편 고급화 선도, 지능화 가속, 녹색화 전환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위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의 경제구조 최적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날 장강 경지대에는 세계 과학기술 혁신센터 8개 국가 실험실이 건설되었고 인공지능, 량자 정보, 핵 융합, 에너지 등 분야의 세계 선진 과학기술 성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51%를 더하는 국가급 선진 제조 클러스터 41개, 전국의 45%를 더하는 국가급 전략 신흥산업 클러스터 30개가 집적되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상해시 과학기술위원회 락대진 주임은 장강 삼각주 기초연구합동기금 설립을 계기로 대형 과학시설과 과학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여 요소 자원의 유동성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경제대의 지역 생산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대비 비중도 42.2%에서 47.3%로 상승해 전국 발전 대국에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장강 경제대가 발전의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는 초태이기도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림 부주임은 다음 단계는 생태장강, 혁신장강, 개방장강, 문화장강, 행복장강 건설에 주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강 경제대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더 큰 장강의 힘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1: 올바른 지적권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산동성 청도시 길림성 길림시는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개진하고 학습 성과를 업무에 반영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대중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심을 위로하며 민생의 혜택을 돌리는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시켰습니다. 산동성 청도시는 열린 교육을 견제하는 한편 학습, 조사, 개진 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력에서 당원 간부 5,200여 명을 기층에 파견해 현장 조담에 가정 방문, 설문조사 등 방식으로 민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중들이 반영한 기층 의료 서비스 부족, 진료 불편 등 문제를 학습 교양 중점 개진 과제로 정하고 마을과 지역사회에 700개 보건시설을 개선하고 승격했습니다. 창도시는 조사를 거쳐 각종 문제점 8,000여 건을 정리한 후 차례로 개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산동성 청도시 당규원회 조직부 일상사무담당 송길해 부부장은 공익을 위한 당을 건설하고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총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개진 성과를 계속 다지고 문제 재발을 방지하며 학습 교양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힘다할 것입니다. 길림성 길림시는 시와 현 향 3급 간부를 조직해 주민 55만 2천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노후 공업 기지인 길림시는 노후 주거 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영한 생활 환경, 공공봉사 권리 문제를 개선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서 현지에서 주택건설 부문, 도시관리 부문, 수리 부문 등 여러 부문과 손잡고 문제, 임무, 책임 3개 목록을 작성한 후 민원이 집중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구역을 우선 정돈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길림성 길림시는 기풍, 능력, 민생봉사 등 분야에서 문제점 6,743건을 찾아내고 사례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길림시 당규원회 조직부 부부장 조추양은 앞으로 학습교양 총적 요구에 비춰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 방문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장기적 관리 모식을 적용해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탄탄한 업무 성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0: 중국 요인 우주공중 방공실에 따르면 복경 시간으로 24일 밤 11시 8분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을 탑재한 장종 2호 FU-23 운반 로켓이 주천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10분 뒤 로켓과 정상 분리한 우주선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고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복경 시간으로 25일 새벽 5시 13분 궤도에서 임무 수행 중인 신조 21호 승무소가 우주정거장 선실문을 열고 신조 23호 우주비행사들을 맞이했습니다. 5월 24일 오후 8시 16분 신주 23호 요인 비행 임무 출정식이 주천위성 발사센터 문천각 원몽원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오후 8시 18분 조양조, 장지원, 려가영 등 우주비행사 3명이 출정했습니다. 24일 밤 11시 8분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10분 뒤 로켓과 정상 분리한 우주선이

0: 예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선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조천위성발사센터 리본기는 신조 23호 발사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화우는 로켓과 우주선 모두가 안정적으로 비행했다고 평가하고 향강특별행정구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를 포함한 승무조가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와 생활이 순조롭기를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향강특별행정구 정부 혁신과학기술산업국 선동국장은 이번 임무는 향강이 실제 행동으로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향강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여한 좋은 사례로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이 궤도에 진입한 후 25일 새벽 2시 45분 우주정거장 전화 핵심 모듈 방사형 도킹 후에 정상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전반 도킹 과정은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25일 새벽 5시 13분 두 승무소가 우주정거장에서 상봉했습니다. 이는 중국 우주사상 8번째 우주회합이자 전공 우주정거장에 향강 출신 우주비행사가 처음 입주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두 승무조는 기념사진을 찍고 전국인민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두 승무조는 우주정거장에서 임무 교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최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몇 며칠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영향 범위가 높고 강도가 세며 극단적인 양상이 뚜렷합니다. 호남, 호북, 중경 등 일부 지역은 호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앙기상대는 25일 새벽 6시 기준 폭우 주황색 경보와 강대류 황색 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각 지각 부문은 비상 대응 기제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야간부터 24일 새벽 사이 중경시 영천구에 순간적 극단 특대 폭우가 쏟아져 산홍수와 지질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3명, 실종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차산 축해가도 대교촌에서는 구조 인력이 대형 장비와 함께 현장 수색 구조를 진행 중입니다. 중경시 전문 응급구조총대 산하지대 총공정사 곽령구는 중경시 전문 응급구조총대는 총 1만 명 인력과 300여 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과 촌 간부들이 집에 있던 전 위치를 지목해주면 구조총대는 하류 쪽 퇴성물 지점으로 순차적으로 진입해 고립 인원을 찾는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구호 업무 필요에 따라서 국가재해방지 경감구조위원회 판공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식량물자비축국과 협의해 24일 중경계 천막, 접이식 침대, 가정용 비상조명 등 중앙구조물자 총반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5월 23일 8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호북성 여러 지역의 폭우,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형주, 남호 어장 수위가 급등했고 소감한 제방 구간은 23일 새벽 물이 둑을 넘으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북 소방구조 기동총대 이창지대 형주대대 정치위원 번근성은 연속 17시간 작업 끝에 제방 포강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하남성 전역 대부분의 소나기 또는 뢰우가 나타나고 국지적으로 폭우,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회양구 현대농사종합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일선에 내려가 타지에서 지원 온 수확기를 적극 연결하고 배치해 밀 성숙도가 높고 쓰러질 위험이 큰 필지에서 우선 작업하도록 조치하고 농가의 곡물 신속 운반을 돕고 있습니다. 센터 책임자 우금립 씨는 기상감시를 강화하고 농기계를 과학적으로 배치해 수확 봉사력 제공에 안전을 기할 것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센터 내 600톤 규모의 건조탑 2기가 상시 대기 중이라 언제든 건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기가 밀수확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안위성의 부분적 지역에 몇 며칠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국지적으로 대폭우, 특대폭우가 쏟아져 안위 남부에 지질재해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습니다. 자연자원부는 24일 19시를 기해서 안위성의 지질재해 방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호남, 광동, 강서, 호북, 귀주, 사천, 중경 7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의 지질재해 방어 4급 비상대응은 계속 유지됩니다. 수리부학 중앙기상국은 24일 오후 6시 산홍수 재해기상 조기 경보를 적색으로 올려 발표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25일 야간 사이 안휘 서부, 호북 동부의 일부 지역

0: 큰 산홍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시간 관측, 홍수방지 조기경보, 주민대피조치 등 방어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연일 지속된 강우 날씨로 호남 상덕 송문현 호병산진 이사지역사회 조시대 지역에 침수재해가 발생해 일부 가옥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사지역사회 당원 간부들은 재해구조 일선에 나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위험에 찬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키며 고리에서 준설, 살균 소독 작업을 펼쳤습니다. 기층 1선에서 높이 휘날리는 단기, 오늘은 모진 비바람에 맞서 나선 당원 편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니사지역사회 당총지부 문선연석이는 주민 대피 사업을 위해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이틀간 송문현에는 또다시 강우 날씨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선연석이는 지역사회 내 지질재해 위험 부담 있는 곳에 주민들을 지세가 비교적 높은 안전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송문현 호병산진과 소가향 등지에 극단적 폭우가 내렸고 그중 호병산진의 24시간 강우량이 359.6mm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하에 홍수가 나타나면서 량안에 위치한 이사지역사회를 위협했습니다. 지역사회 독거주민 담가학은 처음에 거실 바닥에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는데 침대 옆에 놓인 종전기를 챙기고 방문 앞까지 왔을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담가학은 무서워 밖으로 나올 염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급한 시각에 지역사회 당원 간부와 구조대가 급증하는 수위도 마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쇼크 상태에 이른 담가학을 구출했습니다. 감각은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수면 우러나온 후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에 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지역사회 당원 간부와 구조대가 구출한 대중은 5명, 대피시킨 대중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산홍수가 발생한 후 며칠 동안 주민 대피, 집중 배치, 입주 통계, 긴급 구조, 준설과 소독 작업 등으로 지역사회 당원 간부들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삐 돌아졌습니다. 지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구조대원들은 목소리가 쉬고 두 눈이 충혈 상태가 되었습니다. 호병산진 이사지역사회 주민 담정명은 이번 홍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대중을 관심하고 정부가 대중의 튼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상해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 지역의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5.9% 증가한 6조 1,400억 원, 전국 수출입 총액의 37.8%를 차지하며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 24일 국가데이터국 소식에 따르면 나라에서는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기술 표준을 연구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도성 기술 문건은 현재 12개에 달합니다. 연산력 관측과 조정, 연산력 전력협동, 안전보호 등 여러 면을 포괄한 기술문건은 전국 연산력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할 것입니다.
0: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연구 제작한 600kg 추진력급 F-406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선진 기상 무인기가 최근 내몽골 신림골맹에서 첫 비행시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항공 동력 분야에서 처음 중소 추진력급 고성능 터보팬 엔진의 자주적 통제와 국산화 적용을 실현했음을 뜻합니다. 한편 저고도 경제와 무인 체계 건설에 강력한 중국산 심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1: 백악관의 한 고위급 관원이 미국과이라는 24일 전쟁 종식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합의가 이란 지도부의 비준을 받으려면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비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달성에 대해 미국은 락관적이지만 합의가 체결되기까지 아직 변수가 존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쌍방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현재 질서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달성하고 인증하고 체결하기까지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견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선박 공공무선 채널 녹음에 따르면 24일 미군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발포 경고를 하고 해상 봉쇄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24일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고가의 존엄과 명예에 관해 이란 협상팀은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만과 이란 대표가 24일 오만 수도에서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원칙을 논의하고 해운, 무역, 공급체인 안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인 무후신 레자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이란의 합법적 권리이며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방종열기로 본 종국의 협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종국 외교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따주기스탄,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등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반년 사이 프랑스, 한국, 카나다, 영국, 독일, 에스파냐, 베트남 등 다국 지도자들도 속속 중국을 찾았습니다. 서방 주요 대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 조변국에서 대양 건너 동반자국들까지 잇따라 방문하며 중국 외교 활동의 밀도를 새로 썼고 이는 세계 외교 무대에서 주목받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 가지 중요한 역할, 즉 외교적 가교, 발전 구도 제공자, 그리고 전략적 안정의 닷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개월 사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북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들은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외신들은 잇따라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며 중국을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협력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다자간 공감대가 모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성과가 누적된 필연적 규결입니다. 협력하고 싶다 해서 협력할 수 있다로 넘어가는 데 있어 성의는 전제 조건이고 능력은 핵심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협력력이란 협력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능력이며 지속되는 외국 지도자들의 방문은 이러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안정 속 호조를 보이는 발전 태세에서 비롯됩니다.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원년으로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한편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세계 명확한 기회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정상 북경회담 현장에서 방중한 미국 기업인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대중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미국 상회가 최근 발간한 미국 기업의 중국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내 미 기업의 52%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들어 외국계 기업 고위급 관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가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은 이제 선택지가 아닌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화이부동의 교제지에서 나온 곳입니다. 전단 기념전 앞에서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원지방의 우수관과 조세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도강은 회고성에서는 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강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존인 합의를 치수지휘해서 대국 간 교제 도우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지령 대결이나 의식 형태의 기준 나누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명 간 대화로 마음의 다리를 놓아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상호 존중 속에서 협력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차이를 넘어 상생에 집중하는 이란 교제 방식은 불안한 세계에 중국이 주입하는 소중한 확실성입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다자주의를 고수하는 대국으로서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깊은 위해를 끼치며 세계는 다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단결과 협력은 국제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국들이 솔선수범하여

0: 글로벌 역량 균형과 국제 관계 체계 완비화에 대한 양국의 교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국제 질서를 소화하며 훌륭하고 선한 관리로 글로벌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잇따른 방중은 중국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감 있는 행보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좋은 세계의 리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동방으로의 시선은 이미 보편적 공감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세계 필수 요소가 되었고 중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협력 증량은 국제사회의 귀중하고 희소한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이 거듭 증명하듯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곧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며 안정과 함께하는 것은 곧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중국은 시종일관 개방과 포용의 초심을 지키고 호혜 상생의 길을 고수하며 자신의 확실성으로 세계 지속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수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중열기로 본 중국의 협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을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외국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거듭 바뀌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1: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키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양중강에서 발부한 통지는 이번 하습교량 활동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당사를 배워 사상을 깨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전당 동지들을 교양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총적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사상의 위대한 힘을 한층 더 인식하고 당의 혁신적 이론을 강화해 전당 동지들의 정치적 자각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사상은 곧 힘입니다. 한민족이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려면 한시도 이론적 사고와 사상적 지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중국이 가장 위급한 고비에 놓였을 때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막스 레닌주의를 도입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실정과 결부시켜 막스주의 진리의 힘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막스주의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그 발전 법칙을 파악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며 우리 당과 국가가 반드시 시종일관 따라야 하는 기도 사상입니다. 리돈의 생명력은 혁신에 있습니다. 막스주의는 중국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으며 중국은 막스주의를 지극히 풍부히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사상해방과 질서구시, 배원고본과 개정혁신을 통일시켜 막스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가운데 오택동 사상, 둥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형성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형성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에 과학적인 이론적 지도를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끊임없이 막스주의의 중국화를 추진해온 역사며 끊임없이 이론적 혁신을 추진하고 이론적 창조를 진행해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당의 비범한 역사적 행정으로부터 막스주의가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가를 이해하고 막스주의 진리의 힘과 그 실천의 힘을 인식하며 막스주의와 일맥상통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발전한 중국화된 막스주의의 이론적 품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특히는 18차 당대회 후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의 행정과 결부시켜 신시대 당의 혁신적 이론을 깊이 있게 습득하고 당의 혁신적 이론에서 이룩한 최신 성과로 꾸준히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의 발전 법칙과 그 흐름을 한층 더 깊이 파악하고 시종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서의 그들의 역사적 능동성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역사는 그 나름대로의 발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완전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역사의 발전 법칙과 그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적 변혁의 시기를 포착하며 그에 부응해 분발 진취한다면 우리는 비련코 더 잘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스와 앵겔스는 170여 년 전에 벌써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법칙을 과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류사회의 불가역적인 종적 발전 추세지만 기나긴 역사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의 착안에 매 단계의 역사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을 언급할 때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만리장성, 참대공, 특색 음식을 자주 떠올렸다면 지금은 과학기술과 유행 등 새로운 라벨이 잇따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브랜드가 급증하면서 오늘날 중국 요소는 갈수록 더 많은 해외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브랜드 금융그룹이 주최한 2026년 지역 브랜드 론단이 런던 금융성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런던 발전촉진소, 영국 내각 판공실, 터키 투자부문, 스웨디의 관광국에서 온 대표 100여 명이 이번 론단에 참석했습니다. 브랜드 금융그룹 데이비드 헤이그 회장이 기조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브랜드 금융그룹이 올 초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소프트 파워 순위 10위권 중 유일하게 평점이 상승한 국가가 중국이고 여러 지표가 세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현장 귀빈들에게 지역 브랜드 론단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은 국가 브랜드, 지역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사람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직접 체험하면 중국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가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런던에서 중국 원소가 각 거리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토론 단계에서 영국 해풍은행 전문가들은 은행과 향항, 상해도 중국 도시의 역사적 연분을 언급했습니다. 볼스가 게임 산업 일꾼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중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버블마트 브랜드 대표는 또 중국 유행 브랜드가 글로벌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관광산업 전문가 하모니 람은 중국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다며 중국이 결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시장에 알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해 경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런던에서 열린 중국 관광의 날 영국 특별 추천 소개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날로 풍부해졌습니다. 행사 영상에서 예전의 전통적 중국은 사실 새롭게 모습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영국 관광계 인사들은 중국을 거론하는 과정에 참대공과 병마용, 장각의 관광지 등 고전적 인상과 드론 편대 공연 등 현대적인 새로운 명함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외인 것은 영국의 한 여행사가 미래 도시라는 중국 관광 코스를 내놓았는데 일정에는 중국 자동차, 휴대폰 생산 기업을 참관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여행사 무역 판매 책임자 게리 킹은 관련 코스를 최고 경영자 여행이라고 명명했다며 그 목적은 기업 임원들이 중국의 발전 성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게리 킹은 관련 코스는 로봇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이 거둔 발전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서방 관객들에게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을 체험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지만 부동한 자연 풍경과 현대화한 모습은 그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중국 이미지는 브랜드 금융그룹의 연구와 판단에 부합됐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연내에 발표할 2026년 중국 도시지수 보고서의 일부 성과를 미리 공개하면서 중국을 제조업 기지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그 문화 창조력을 놓칠 것이고 중국을 시장으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현실 생활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장지수로만 중국을 본다면 우리는 그 뒤에 사람과 지방, 일상체험을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인상 속에서 중국인의 열정과 생활열기는 중국에 대한 해외 인사들의 공동 감수기도 합니다. 게리킹에서 인상이 가장 깊은 것은 북경 골목에서 통역을 통해 80대 할아버지와 환담한 것입니다. 람은 중국에 와야 중국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입담이 좋은지를 알게 된다고 개탄했습니다. 해외 인사들 속에서 중국 이미지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역사적 중국, 혁신적 중국, 녹색 중국, 개방된 중국, 인정미가 차넘치는 중국의 이미지는 더 진실하고 풍만하고 입체적이고 다원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듭 바뀌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후보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보스카의 병력 5,000명을 증파할 것이며 이 결정은 그가 지지하는 보스카 캐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선거 승리와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나브로츠키가 보스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지난해 6월인데 미국의 병력 증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미국 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의 배치를 바꾼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뉴욕 타임스지 등 여러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이 트윗 지시로 미 국방성과 볼스카, 나토가 크게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는 등 이달 초 독일 메르츠 총리의 관련 발언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미군 병력 5,000명을 철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한 일부 미군을 볼스카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스카는 나토의 독립 방어를 강화하고 유럽 안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미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비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미 국방성은 볼스카에 미군 4천여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 대행 크리스토퍼 라니프는 15일 허그세스 국방장관이 육군 제1기병사단 제2기갑료단 전투대의 9개월 일정의 보스카 교대 배치를 취소하라고 지지했다며 미군 유럽사령부는 병력 감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선발대 대원들이 유럽에 도착해 인수인계를 조율하고 장비를 운송하는 과정에 갑자기 관련 배치를 중단시켜 계획을 흐트러뜨림으로써 미국 군부와 국회, 볼스카를 크게 화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회 중의원 군사위원회 주석이며 공화당인인 마이크 로저스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사태 진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 대통령은 19일 보스카에 미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취소한 것은 군력 축감이 아니라 정대 교대 연기

경제였습니다. 펜스 부대통령의 해명이 논란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스가에 5,000명을 증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증파할 병력 5,000명이 독일에서 철수한 후 볼스가로 이전할 계획이던 병력인지 아니면 벤스가 언급한 교대 연기한 부대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결책 뒤에는 트럼프 정부의 혼란한 결책 조를 기재와 상벌을 병행하는 동맹국에 대한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볼스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양국의 친분을 이유로 볼스가의 병력을 증파한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여러 의제에서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는 독일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견해에 따르면 모츠 정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듭 강조하는 국방 지출 문제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볼스가는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두터운 친분을 쌓았습니다. 국방 지출을 높이는 문제에서 미국은 볼스가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국방 지출이 국내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나토 회원국 중 제1위를 차지하는 볼스가는 올해 국방 지출을 국내 생산 총액의 4.8%로 늘릴 계획입니다. 독일을 압박하는 동시에 보수가를 끌어들이는 등 주둔군을 카드로 삼고 동맹국을 짓밟는 행위는 예전에 또 나타났었습니다. 2020년 첫 대통령 임기 때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 예산 미달과 독일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노스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요구하면서 관련 병력을 볼스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둔군 배치를 수차나 바꾸면서 동맹국을 들볶는 등 동맹국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이런 동맹체계는 신뢰 부재로 점차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지속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이 감로장약이 밝은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로장약은 지금 현대과학기술하고 전통의학이 깊게 심층적인 융합이 진행이 되면서 더 놀랍고 깊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고전서적 속의 오래된 전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과학이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엄격한 검증을 걸친 이런 현대복합의학으로서 널리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몇 년간 국가에서도 민족의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연구자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우리 감로장약 산업은 전통적인 작업장에서 현대 작업장으로 전면적으로 가속화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들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로장약이라 할 때에는 이 현대 연구에 따르면은 많은 복합제에서 다양한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표적 치료 효과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은 진보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시대에 많은 만성병하고 인한병 치료에서는 아주 독특한 치료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상의사들하고 환자분들이 장의학에 대한 신뢰가 점점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족의학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현대인들이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감로장약 하면은 고혈압하고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강력한 근거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현대적 난치병에도 항염작용하고 항섬유화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사질환하고 자가면역질환 등 이런 중대한 만성질병 영역에서도 아주 효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로장약은 지금 보면은 자연에서 채취에서부터 지능형 제조로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화는 장약 산업에서 그 의미를 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장약 생산이 경험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우리 감로장약 산업은 엄격하게 품질 기준 체계를 전면화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좀 평상시 이렇게 콩팥이 좀 약한지 소변이 자꾸 예.
1: 네.
2: 그리고 좀 생각 이 뒷잔들이 옆구리가 예 개움에 개하고 여기 보통 차단 말입니다.
1: 네.
2: 부위에 허리 쪽에.
1: 네.
2: 그러면 소변 자꾸 밤에도 좀 몇 번 일어나고 이러면서 좀 밤에도 그 자주 일어나니까 잔 것 같지도 않고. 좀 평상시에 이랬습니다. 우선 몇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저 장약방에 가서 장주님 찾아서 얘기했더니 이 뭐니까 등칭 망제하고 허술이 내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으니까 얘 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달 포이 먹으니까 얘 섭에 우선 좀 잤던 게좀 적어지고 별로 이 한자 옆구리 개움에 이래던 창계에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좀 이렇게 나사질 때 좀 더 먹자고 그랬다.
1: 예, 맞습니다. 아, 예. 이 허술리노관하고 런칭망자를 같이 쓰면은 이 소변 문제, 예, 특별히 여성분들은 만성 방광염이 있으면서 하여튼 항생제를 써도 안 되고 기타 이 중성요들이 써서 다 아이 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 허즐리뇨환하고 런칭망제를 쓰면은 소변이 인차 정상으로 돌아온다. 예, 그리고 예, 허리 차거나 시리거나 뻣뻣하거나 예, 이런 증상도 개선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약방에 찾아가면은 예, 약들이 수관전환도 활동이 있고 기타 약들도 좀 우대로 해드립니다.
2: 예.
1: 네,
2: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예.
3: 네, 저는 간이 나쁩니다.
1: 예.
3: 그, 빈간이 있고, 그, 간수치 190 올라가고 나니까에, 간경화도 살짝 10% 왔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단남도 아이 좋고, 예.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영 쓰고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항상 배가 무지하고 밥이 마시고 예. 그래서 맥이 똑 떨어지고 때로는 예. 이 눈에 피도 솔고 예. 걸을 때면 옆구리도 개우고 예. 계란도 못 먹고 기름진 음식 파도 못 쓰고 예. 이러면서 진해 맥이 똑 떨어지고 그래서 누범만 있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전에 병원에 다니면 약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때 보이지 간수치 툭 또 이렇게 떨어지십니다.
1: 네.
3: 이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이 수관전화라든지 망질이 어서는 한 80일까지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런데 형 효과 썼습니다.
1: 네.
3: 이전에 먹어도 예, 간수치가 조금 떨어질까 하다가 그 약이 끊으면 예, 그렇게 완전히 용 아이 썼습니다.
1: 네.
3: 이게 이번에 이 약 어서 먹은 지 한 80일 된가 예, 저리 먹기 시작해서 한 달 전에 예, 한 번어 먹으니까 밥맛이 돌아온 게 알겠어.
1: 네.
3: 그래서 이거 어서는 먹은 지 한 80일인데 지금 얘 정신 난다. 밥맛이 가서 막 당긴다. 결국 일어나면 얘 몸이 급분하고 정신 나고 눈이 잘 배우고 그 눈에 피 나서고 얘 그래서 이 계란이나 못 먹던 게 어제 아침 저녁을 꼭꼭 계란도 챙겨 먹고 무침도 얘 기름 퐁 넣고서 어떤 중에 해 먹어도 영 맛있고 밥이 막 당기니까 맥이 난다. 예, 선생님이 지금 이거 활동한다는데
1: 활동이 그 저 한 달 분을 사면은 두 달 분을 드려서 90나루 드실 수 있는 양을 예, 드립니다. 예, 한 달 분 내지.
3: 예.
1: 그리고 지금 활동용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처럼 간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소화 불량이 있으면서 배가 좀 모두 부디사고 짱하고, 예, 결국에 이 복부 둘레가 모두 큽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수관전항 쓰면은 이 A전항에서 처음에 이 복부 둘레가 줄어든다. 결국 우빼 나오던 게 꺼지고,
3: 예.
1: 예, 그리고 변이가 좋은 변 보고 또 쉽게 봅니다.
3: 예.
1: 예, 그래서 장 속에 독소부터 제거하면서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치료한다. 예, 그래, 이번.
3: 제가 무지 가던 게 지금 급분한 감이나.
1: 예, 그래, 이번 활동을 대용하십시오. 예.
3: 예.
1: 전화번호 아시죠? 예, 508-9929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3: 예. 그
1: 뜻을
3: 약
1: 막 집에
3: 가겠습니다.
1: 예, 그럼 또 좋습니다.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정약을 저도 썼습니다.
1: 예.
4: 저도 따시하고 따창화 썼습니다.
1: 예.

0: 직성이염도 있고 위염도 있어서 소화가 안 되면서 아프기도 하고 위 차고 혓바닥에 철게 앓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가 많이 쉬고 잘못 끼고 하고 보니 변비도 있고 변비 색깔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이 약 쓴다는 것들은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변비도 없어지고 변이 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소화 안 돼서 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소장약 가지고 치료됐습니다. 소장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이 소화계통에 아주 좋습니다. 그 두 가지 같이 있으면 이 소화도 궤양
0: 그냥 쓰겠습니다.
1: 이 소화도 궤양 만성 위염, 천폐성 위염, 위축성 위염 이런 데 쓰는 상용약입니다. 그리고 감기도 통하게 하고 위도 건강하게 하고 지금 이 조주 다시 하고 망제를 같이 쓰니까 여러 가지 이런 위병 치료에서 효과를 잘 본다. 그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우리 남편이 세상에 왔고 또 이듬해 98년도에 심장이 주자를 또 어떻게 넣었고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수의 전수알과 바보의 정상화 장상화를 쓰고 있습니다. 나 산에 와서 말을 못하던 게 지금 이 약선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한 데 저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심장에 주자를 넣은 뒤에 민예적과 또다시 가슴이 켜고 숨이 차는데 지금 가슴이 켜지 않고 숨이 차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것도 정상입니다. 선생님 이 감나장약 써보가는 진짜 효과도 안 나옵니다.
1: 맞습니다. 그게 중풍 후유증 이 언어 장애하고 반신불수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쓰면 아주 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3: 무슨 약을 쓰나 말을 계속 못합니다. 이게 이 약수가 제품다 알고 말을 한다.
1: 맞습니다.
3: 우리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면 그 특히 약방에 찾아가서 한 달 살펴보고 약수이 무슨 변화 다 잘 나서지.
1: 빨리 낫고 또 몸에 손상이 없고 쓰는 분들은 완전히 지금 상태가 영 좋아집니다.
3: 우리 남편이 이렇게 효과 좋을까요? 내일 다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1: 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나장약 먹는 사람인데 실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 하루에 읽어도 두세 시간밖에 못 잔다. 어디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윙윙 소리 나는 소리 정시아이 나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맥이 없으면 꼼짝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머리 어지러운 게 휑한 게 고소 네 정신인지 내 정신인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의 전조가 나고 너도 고아라고 저래
1: 안성환
4: 안성환을 먹었습니다. 이전에 두 달 남아 먹었습니다. 그런 게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잠이 와서 화염제까지 저기 담다는 약까지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잠을 잘 잔다. 하루에 다섯 여섯 시간을 자는데 잠을 자고 나면 폭 잡다. 그 시간에는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이 약을 먹은 게 어찌 효과 좋은지 그리고 머리가 휘하면서 정신 대응하던 것도 나빠지고 그리고 저기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어디서 소리 나던 것도 이제는 많이 없어졌답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정신이 납니다. 할 것 같습니다.
1: 이로도 커와는 심신불안증 치료제라 합니다. 어떤 때는 몸도
4: 몸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던 게
1: 보통 내세 있으면 몸이 오늘은 소화 안 되고 내리는 머리 아프고 또 다리 아프고 어디 여기저기 아프면서 치료 잘 안

0: 되죠. 예. 이럴
1: 우리
0: 때
1: 아이 아픈데 없이 만나고서 다고 깨나 뭐 여기 아프고 얘 저기 아프고 예. 만나고서 아프다 소리 밖에 아이 나갑니다.
0: 예. 그래서 그럴 예. 때는 심신 불안증 또 우리 이학적 수련어는 예, 자율신경 문란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럴 때 이 치수의 로더코와 안성환 이 세 가지 쓰면은 아주 좋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예,
1: 정신합니다.
0: 예,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예. 예. 예. 그래 가드나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약방에 예. 연계하십시오. 예.
1: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예, 선생님 머리 거서 어지럽다. 맞대 집에서 이 막혀서 집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쌍했다 하고 예, 걸다가서 또 막 얼음지나무 길에서 딱 서야 됩니다, 선생님.
0: 그리고
3: 예, 혈압도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지, 거기다가 귀에서 소리 나지, 머리에서 또 소리 나지, 잠을 못 자는 게 특징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손발이 어떤가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다. 손발이 저리고 밤에 이 다리 한 짝캐니 왼짝캐니 맥없어 건지 왼짝캐니만 걸었습니다. 그냥 어디 한 7년 됩니다. 뛰어 올라온다 말입니다. 밤에. 그래 그냥 일어나 밤중에 살짝 일어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뚱 하면 아이들 제거서 약간 그거 뛰고 고가 붙이고 일어나고 주먹어서 살살 올려서 주먹어야 그래 이렇고 그런 게 내 그 헬로 나온 이야기 선생님 그 커프 이야기 좀 좋습니다.
0: 예. 화신 커프 예.
3: 화신 예. 커프 예 그게 어찌 이야기 그려졌습니까?
0: 맞습니다.
3: 벌써 한 일주일 모이까나 예. 이렇게 이 귀에서 설라는 게 좀 슬랍대다 약간 아니 또 쌩 설라고 거서 그러니까 이 뛰어 올라오는 거니 한 사람 먹거나 아직까지는 올라와 왔습니다. 이제 한 70일 썼는데 그런 게 선생님 잠 어쩌고 이리 자지 않을까 이야기
0: 맞습니다. 예. 불면증 치료에
3: 거부에 대해 그런 흡수가 빨랐거든요.
0: 예, 흡수 빨라서 예. 이 네. 잠만 잘 자는 게 아니라 예. 주의력이 집중력 이런 것도 다 좋아집니다.
3: 예, 예. 집중력도 좋아지고 예.
0: 예, 예.
3: 그 다리 이 저런 이 밤에 지어난 게 그게 없으니까 나 살 것 같습니다. 그때 예.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나와는 일어나는 게 거서 예. 약간만 눈이 어쨌든 내 잘못 움직여도 내 죽는 거 한다 말한다 지나와는 예. 저리고 그래서 올라오고 그때 못해져 살도 아침에 내 땅딱 불어납니다 선생님. 이 장단지 작은 장단지 불어나서 거서 예 지내고 다치 많이 되지. 근데 그게 이렇소. 그게 아직까지 한 번도 받자가 했습니다. 이거 먹어서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시리기도 하고 그런 게 그것도 낫고 예. 어쨌든 이 화신 커플이 좋습니다. 근데 이건 다음에 또 한 번 더 쓰다 그랬나 한. 예.
0: 화신 코프에하고 치수의 전두알 같이 쓰면 좋습니다. 예, 같이
3: 쓰면 좋습니다.
0: 예, 같이 쓰면
3: 이거 한 가지 썼습니다.
0: 아, 그래서 예, 지금 그 장 대표하고 상담하고 예, 같이 쓰십시오. 그러면은 효과로 또 더 잘 봅니다. 이게 러인 분들이 내세 있으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이 지티 인양 불량이라는 게 없다. 사지가 약해집니다. 예, 사지 근육이 빠집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용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좋기는 네. 이 주위 혈관 순환 장애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치수의 전주화까지 같이 쓰면 상호 효과를 더 강화합니다.
3: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장 대표하고 상담하고
3: 예,
0: 두 가지 같이
3: 예, 별로 조절 되는 것 같습니다.
0: 이 혈압하고 혈당, 불면증 이런 분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 좋습니다. 어지럼증 지금 70, 80대는 예, 어지럽지 예. 않다는 분들이 없죠. 대부분 좀 예. 어지럽다 합니다. 예,
3: 어지럽증은 없어졌습니다.
0: 예, 그런 증상 다 개선됩니다.
3: 아, 예. 우리 친구 데려가자. 우리 친구도 이거 써야 이제 자꾸 머리 어렵지 나고
0: 맞습니다.
3: 그다음에 머리도 서울 난다. 머리 이렇게 자꾸 빠진다.
0: 예,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3: 좀 쓰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럼 예, 같이 가자. 예, 같이 가겠습니다.
0: 예, 머리.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 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0: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염여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리고 양천공 25년도까지 장약 표준 3년 행동 계획이 추진되면서 장약, 바로 황정을 포함한 수십 가지 품종에 대한 새로운 우리 현대 표준이 발표되면서 국가 표준으로 규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약이 전면적인 제조 이런 방법이가 현대 기술로 최적화해서 독성은 낮추고 안전성을 높이는 이런 통일된 제조 규범화가 지금 현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대되는 점이라 할 때에는 근거 중심의 이학이 우리 장의학이 시장을 점점 더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의료보험 목록에서 이 장약 품은 민족의약품이 절반, 바로 100분의 4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본다 할 때에는 지금 장약이가 우리 만성병 치료에서 점점 더 확고해지는 이런 임상적 근거가 됩니다. 예, 그리고 표준화 재배하고 현대화 생산 라인, 전국적인 이 마케팅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장약은 1차, 2차, 3차 산업이가 융합 발전하는 이런 완전한 순환 경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천공 26년도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장약이 발전 전망은 세 가지로 주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라 할 때에는 과학연구가 심화되면서 더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유전학이라든가 단백질 제학 등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치수의 전조항과 같은 이런 귀중한 약품은 신경보호 분야에서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작용의 원리를 완전히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치수의 전주화를 쓰시고 아, 이 약은 어떻게 돼 이렇게 효과 좋은가? 예, 이것을 지금 우리 나라적으로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원리를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르는 이런 약물 사용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진단 기술까지 활용해서 장약이 더 효과적으로 질병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용을 또 합니다. 바로 우리 중의학하고 서양의학이가 결합 치료를 정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눈 덮인 고원이 보물을 국제 표준 인증을 걸쳐서 인전은 연성 국가들로서도 우리 장약이가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약은 단지 효과적인 좋은 약이라는 이런 칭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효능의 근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래된 장약은 현대 과학 기술을 하고 만나서 지금은 우리 고원의 지혜가 현대 과학이 이런 찬사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서장 고원의 이 신비한 이 감로 장약은 인류의 건강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여정에서 아주 지금은 이 보석으로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장약이 지금은 이게 쓰면은 효과가 좋고 아주 큰 효능을 보기 때문에 장약으로서 치료한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치수의 전주환이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효능, 바로 우리 인체의 모든 생체 통로, 바로 인체에서 길이 막힌 걸 열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특별히 고혈압하고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보면

0: 효과로 봅니다. 예, 우리 인체가 병이 나고 나서 화가 진행이 되면은 예, 우리 순환계통부터 막혔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체 내 생체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병도 나고 노화도 진행이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화신코 부예하고 칠수의 전주화를 같이 쓰면은 이런 막힌 미세 순환이 열리면서 많은 만성 질병들이 치료가 또 됩니다. 예, 특별히 이 화신코 부예는 대뇌하고 주위 혈관 순환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이라든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주의력이 분산되고 정신이 좀 혼란스럽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수면 문란이 오거나 예, 팔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좀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런 증상 치료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봅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친구들은 혹시 자신에게 남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서 고민이었던 적이 있나요? 눈에 띄는 모습,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습관, 혹은 작은 특징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을까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싫어하거나 위축됐던 적이 있을까요?
0: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 하나로 늘 마음이 아팠던 꼬마 고양이 얼룩이가 마침내 자신의 특별함을 알게 되고 마을의 행복을 위해 모험을 나서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입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함께 들으면서 친구들도 자기 안에 빛나는 특별함을 느껴보고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 이제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 고양이의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0: 동화 속 세상처럼 아름다웠고 햇살처럼 따뜻한 황토집들이 가지런히 즐비했어요.
1: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조금 특별한 꼬마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얼룩이었어요.
0: 얼룩이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온몸이 눈처럼 깨끗한 새하얀 털로 덮여 있었지만 오른쪽 귀끝에만 까만 반점이 하나 선명하게 있었어요. 마치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군 것처럼 둥글고 또렷했어요.
1: 얼룩이는 그 까만 반점이 정말 싫었어요. 마을에 사는 다른 고양이들은 모두 깨끗하고 순수한 색의 털을 자랑했어요. 검은 고양이는 윤기 나는 까만 털을 자랑했고 노란 고양이는 햇살처럼 밝고 고운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흰 고양이들은 얼룩이나 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 하얗기만 했어요.
0: 얼룩이는 매일 맑고 투명한 개울가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복원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유독 그 까만 반점만 눈에 띄어 마음이 자꾸 찡하고 슬펐어요.
2: 얼룩아, 너의 반점은 너만의 특별한 표식이야. 다른 고양이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너만의 멋진 증거란다.
0: 엄마 고양이는 얼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위로해 주었지만 얼룩이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눈에는 작은 슬픔이 가득 고였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3: 전 특별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깨끗하고 점 하나 없는 흰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이 반점이 정말 싫어요.
1: 얼룩이는 그 반점을 숨기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마을에 있는 예쁜 꽃밭에 가서 가장 붉고 싱싱한 장미잎을 따다가 조심조심 귀 끝에 붙여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 떨어지고 말았어요.
0: 또 마을 뒤쪽에 있는 흙탕물 웅덩이에 몸을 살살 담가서 털을 어둡게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물에서 나와 몸을 털면 흙은 쉽게 씻겨나가고 까만 반점은 여전히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1: 얼룩이는 매번 기대를 가득 품고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 얼룩이는 점점 더 슬퍼지고 자신감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0: 그러던 어느 봄날 평화롭던 이 마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광장에 모여 활기차게 놀이하던 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들의 맑고 예쁜 합창소리도 까치의 울음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런 새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1: 마을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두 걱정에 잠겼어요. 아침에 새소리 없이 깨어나는 건 너무 허전하고 외로운 일이었고 예전에 활기 넘치던 광장도 이젠 텅 비고 조용해졌어요. 마을에 살던 동물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0: 그 중에서도 가장 슬퍼한 건 마을의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였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새들의 노래만큼은 정말 기분 좋게 들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하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창가에 앉아 쓸쓸하게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4: 애들이 이제는 너는 노래하지 않는구나. 우리 마을은 이제 영원히 조용해질지도 몰라.
1: 얼룩이는 슬픔에 잠긴 할머니의 모습과 소리 없이 잠든 마을의 침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기 반점만 생각하며 마을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얼룩이는 오늘따라 슬픔이 훨씬 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0: 느껴졌어요. 얼룩에는 마침내 단단히 결심했어요.
1: 할머니, 제가 새들을 찾아서 다시 우리 마을로 데리고 올게요. 우리 마을을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게요.
0: 주변에 있던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얼룩이를 말렸어요.
1: 안 돼, 얼룩아. 위험해. 새들은 마법의 숲에 반 뒤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그 숲은 어둡고 미로처럼 갈림길이 많아. 그곳에 들어갔던 이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너는 아직 어린 고양인데 너무 위험해.
0: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얼룩이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눈에는 밝고 빛나는 용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1: 얼룩이는 엄마가 정성껏 챙겨준 작은 배낭을 메고 해질녘에 마을을 떠났어요. 마법의 숲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어요. 거대한 나무들이 마치 높은 벽처럼 빼곡하게 서 있었고 갈림길은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에 겁도 났지만 얼룩이는 마을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갔어요.
0: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어요. 수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한 얼룩이는 두려움이 어쩔 수 없이 발을 멈췄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춤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 깊은 노둠 속에서 갑자기 얼룩이의 오른쪽 귀 끝에 있는 까만 반점이 따뜻한 온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반점은 점점 더 밝아지며 은은하게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마치 작은 반딧불처럼 부드럽게 주변을 밝혀 비춰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빛이 닿는 땅 위에는 새들의 작은 발자국들이 하나 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점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이 반점이 새들을 찾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
0: 얼룩이는 그제야 자신의 반점이 그저 평범한 얼룩이 아니라 특별한 힘을 가진 마법의 표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주는 특별한 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반점을 싫어하고 숨기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가슴 속에 뿌듯함과 용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1: 반점이 내는 빛을 따라 얼룩이는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차가운 개울을 건너며 커다란 버섯 숲을 지나 마침내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 우뚝 솟은 커다란 은빛 나무가 홀로 서 있었고 가지마다 수많은 새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0: 하지만 새들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눈에는 빛이 사라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은빛 나무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안개가 둥글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들의 노래와 기억을 앗아간 검은 안개였어요.
1: 이 안개는 새들에게서 노래할 힘을 빼앗고 행복했던 기억까지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얼룩이는 안개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무서웠지만 슬퍼하는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꼭 새들을 구해서 함께 마을로 돌아갈 거야.
0: 그 순간 얼룩이의 까만 반점이 작은 별처럼 더욱 강하게 빛을 뿜었어요. 그 빛은 어둠을 뚫고 검은 안개를 향해 쏘았어요.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햇살처럼 따뜻한 마법의 빛이었어요.
1: 검은 안개는 그 빛을 맞자 바로 사라졌어요. 안개는 순수한 마음의 빛을 무서워했고 그 빛 앞에서는 그저 작고 약한 구름에 불과했어요. 안개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0: 그러자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의 눈에 다시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새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노래의 멜로디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새가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0: 시작했어요.
1: 노래 소리가 점점 커지며 숲 전체가 아름다운 합창으로 가득 찼어요. 그 노래는 슬픔을 녹이고 기쁨을 전하며 얼룩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0: 새들은 얼룩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작은 새들은 어깨에 앉아 털을 핥아주고 큰 새들은 하늘 높이 날며 행복하게 지저귀였어요. 새들은 얼룩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밝게 안내해 주었어요.
1: 해가 떠오를 무렵 얼룩이와 수많은 새들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은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모두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얼룩이가 무사히 새들을 데려왔다는 걸 알고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0: 노란 꼬리 할머니 고양이는 얼룩이를 꼭 안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얼룩이는 자신의 까만 반점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반점은 그만의 특별함이자 용기와 힘이었고 이제는 자랑스런 마법의 표식이 되었어요.
1: 마을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은 얼룩이를 존경하며 그의 특별한 반점을 마법의 반점이라고 불렀어요.

0: 네, 친구들. 오늘 마법의 반점을 가진 얼룩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을 싫어했던 얼룩이가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고 마을의 영웅이 되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나요?
1: 얼룩이는 자신에게 있는 작은 다른 점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만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0: 친구들도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특별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멋진 친구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종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가정문화월 및 신자취미운동회가 일전
2: 따뜻한 조치로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1980년대생 청년 장금붕은 그의 팀을 이끌고 각종 목욕 보조 설비를 휴대한 채 연결시 하남가도에 위치한 경복 공간에 가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방문 목욕 도움 봉사 종사자 장금붕입니다. 이 방면의 수요가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노인들이 목욕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데다 현재 나라의 정책적 보조금 지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창업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려면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배우고 관련 증서를 따야 하며 휴대폰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휴대폰으로 주문을 보내고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본상 매일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고 설날에는 기본상 매일 6건입니다.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봉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6세인 양 할아버지

0: 목욕을 아주 잘 시켜줍니다. 반달마다 한 번씩 씻는데 아주 잘 씻겨주고 아주 편안합니다. 장금복리 종사는 방문 목욕 도움 업종은 바로 우리조 양로봉사 새경영 모식 발전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목전 방문 목욕 도움 등 자택 양로 봉사는 이미 연변 양로 봉사 소비 보조금 범주에 들었는데 매회 268원의 목욕 도움 비용은 양로 소비 보조금을 사용한 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 거동 불편 노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정책 혜택에 힘입어 장금붕 팀도 점차 처음에 2명에서 현재 6명으로 증가했고 목욕 도움 외에도 청결 도움, 보행 도움, 진료 도움, 생활 간호 등 여러 양로 봉사를 새로 추가해 노인들의 다양한 자택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조민정국 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처 3일군 인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조사는 조건에 부합되는 중등,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매월 최고 800원의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을 발급하는데 보조금은 방문, 목욕, 도움, 자택, 간호 등 양로봉사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양로 창업 프로젝트는 자택 양로 봉사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노인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 노인 가정의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조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만 60세가 된 노인은 스스로 조작하거나 자녀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에서 평가기구의 방문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등 및 그 이상 거동불편 등급으로 평가받은 노인은 민정통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소비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이미 첫 보조자금 2022만 원을 쟁취했고 연 14,596명의 소비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정산 금액은 891만 8,400원이며 이미 133개 공립, 민영 등 각종 양로기구 139개가 보조금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양로봉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업종 발전을 규범화해 전문화, 다원화, 보편 혜택과 양로봉사로 여러민족 노인의 행복한 만년을 지킴으로써 노인 경제가 연변에서 활력을 뿜어내게 하게 됩니다.
1: 5월 25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6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연변조 가정문화월 및 친자취미운동회가 23일에 펼쳐져 전조 150가구 여러 민족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소통 속에서 우량한 가풍을 전승하고 민족의 정을 증진하면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따뜻한 화폭을 그렸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연변조 8개 현시 가정대표팀이 손으로 입장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애심 어머니 쉼터에 상패를 발급하고 가정대표가 제안서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공 운반하기, 줄넘기 등 여러 유희에 용약 참여했습니다. 경기에서 여러 민족 가정은 서로 배합하고 어른과 아이가 손발을 맞추면서 요희를 진행했고 곳곳에서 단결 우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용정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정선입니다. 따뜻한 정이 가득함을 느꼈고 우리 가족 간의 감정도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협조하면서 여러 가정 간의 거리를 좁혔고 민족 단결의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춘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리나입니다. 가정은 가풍 건설의 토대입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줬고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부녀연합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우량한 가풍을 함께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개막전 연변 대표팀과 후쿼터 대표팀 경기가 23일

0: 내몽골 후코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두 지역 축구팬들의 친밀한 소통과 특색 있는 문예 공연이 번갈아 선보이며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전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주의 축구팬들이 집결하여 내몽골 후코트로 원정 응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후코트 공항입니다. 연변에서 오는 축구팬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시 축구팬들은 멀리서 오는 버스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축구 축제를 통해 두 지역은 인연을 맺고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면서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연변 축구팬 대표단은 후코트에 도착한 후 당지 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의 20명 축구팬들은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변 축구팬들을 환영하면서 축구로 맺어진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입니다. 우리는 연변 버들을 위해 하마주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두 지역이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영광. 연변 축구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장면은 이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만 오늘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내몽골의 특색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 전 펼쳐진 친목 행사에서 두 지역 축구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특색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지닌 선물과 진심 어린 교류는 두 지역의 우정을 1층 돈독했으며 경기를 통해 벗을 사귄다는 체육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입니다. 연변 입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연변 입살로 만든 밥을 맛보렵니다. 연변에서 온 축구팬들을 환영합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몽골에 와서 내몽골 벗들과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첫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내몽골에 전파해 두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길 바랍니다. 후코토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이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 미식 등 면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개막식 현장의 문예 공연은 다채롭고 특색이 넘쳤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조선족 사물놀이 공연은 전통 문예와 현대 체육의 열정이 융합돼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후코트의 기세 더 높은 초원의 가무와 특색 있는 문체 공연은 관중들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동북축구연맹전 개막 경기를 위해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룡정시 문화관 부관장 황려입니다. 공연은 치열한 축구 경기에 문화 역량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 관광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계 성과 한계 자치구를 넘나드는 축구 축제 짙은 문화적 색채를 더해줬고 축구 팬들이 연변 무형 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문 교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고 관객석에서는 교류 분위기가 뜨거워 이 축구 성년의 온정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후코토 축구팬 고선생입니다. 연변 벗들 안녕하세요. 조국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내몽골 후코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연변 축구팬들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갑급 리그 시절 우리는 연변 축구 팬들과 만났고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다리를 놓고 문화는 융합을 촉진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의 따뜻한 에피소드는 짙은 대중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계속해 축구를 통해 교류하고 경기를 통해 힘을 모아 동북지역의 축구사업과 문화체육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 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6분경 연변팀의 도민 고스가

0: 전방으로 자로 잰 듯한 패스를 내줬고 황진비가 공을 잡은 후 상대 박스 안까지 긁어 들어가서 때린 슛이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17분경 광주팀의 중거리 강슛이 골문을 향해 가는 찰나 서계조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23분경에는 연변팀의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니가 상대의 뒷공간을 찌르는 송구 패스를 찔러줬고 황진비가 쇄도에 들어가면서 공을 잡은 후 차분하게 골문 구석에 차 넣었습니다. 그 뒤에도 흐름은 여전히 연변팀이 주도했습니다. 28분경 프리킥 기회에 도민 코스가 문전에 올린 공을 누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에 막혔고 31분경 황진비가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5분경 누네스가 상대 강슛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45분경 최태욱이 강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전반전을 치른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48분경 상대팀 강슛이 우리 수비수에 맞아나갔습니다. 52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앞으로 끌고 갔고 아크 바로 앞에서 도민 고스와 공을 주고받은 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때린 슛이 가볍게 골문을 갈랐습니다. 점수는 3-0. 상대팀은 꾸준히 추격에 나섰지만 54분경의 강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고 61분경의 중거리 슛도 구가호의 손끝에 맞아나갔습니다. 71분경 광주팀이 행운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외곽에서 때린 슛이 연속 두 명의 연변팀 선수 몸에 맞은 후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장거리 드리블을 거쳐 1-1 기회를 만들어냈고 자신이 직접 가볍게 차 넣으며 네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변수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79분경 광주팀이 헤딩슛으로 추가 골을 뽑아내더니 불과 3분 뒤 세 번째 골까지 뽑아내면서 골 차이가 불과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84분경에는 광주팀이 바로 골문 앞에서 때린 헤딩슛이 골대우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광주팀은 이악스레 추격했으나 연변팀은 한 골 우세를 지켜내며 원정승을 이뤄냈습니다. 30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장춘 아태팀과 제1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융한매체 간추리 뉴스입니다.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이 일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성에서 보낸 관광상품들이 전국 560가지 입선 작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기 한 매씩 따냈습니다. 그중 연변 배향커피봉사 유한회사에서 개발한 담배품이 은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화룡시 당미 선전부에서는 일전 고성리 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손잡고 화룡시 고성리 통상구에서 신시대 문명실천기지 현판 제막식 및 홍색 혈맥 전승 한마음으로 터전구축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전성 첫 통상구 신시대 문명실천기지가 국문일선에 자리 잡은 것은 신시대 문명실천과 통상구 개통 홍색교양 융합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근일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실외 고기구이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에서는 지금까지 실외 고기구이 가게 80여 곳을 검사, 권고하고 규정을 어긴 유동 고기구이 가게 35곳을 정돈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희노애락이 담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모여 먼 훗날에는 감미로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마음 아픈 옛 이야기로 떠오르기도 하는 게 바로 인생이고 삶이 아니겠습니까? 4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글과 친구지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글,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을 하다가 떠나가신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남홍란의 진달래꽃 블라우스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진달래꽃 블라우스 남홍란.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 희끗희끗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기억의 창고에도 먼지가 소복이 쌓인다. 그런데도 어쩌면 이렇게 선명한가. 그 옷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나들이 때마다 애지중지 입었던 그 예쁜 진달래꽃 블라우스가 문득문득 떠오르곤 한다. 첫날 함 속에서 유난히 빛을 발하던 2호 사이즈의 앙증맞은 그 블라우스는 동서가 연길백화점에서 구매한 최고급 질감으로 만들어진 옷이다. 연분홍빛 진달래꽃이 옷감 가득 정겹게 피어나던 그 옷,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시집간 날 저녁에 식구들이 함을 열자 눈이 부시었다. 여러 혼수품 중에서도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당연 그 블라우스였다. 어디 저렇게 예쁜 블라우스가 있었을까? 연길은 그때 나에게 있어서 수도만큼이나 신비스럽고 먼 곳이었다.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혼수품을 사러 연길에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살짝 귀띔해 주셨다. 연길에서 의사 사업을 하는 동서가 자네 혼수함을 염려하여 그 블라우스를 산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났다. 얼굴도 모르는 동서가 그것도 시집 식구가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옷을 장만을 했다니. 다른 옷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오직 그 블라우스만이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연분홍 진달래꽃이 옷감에 골고루 피어있는 그 옷은 너무도 예뻤다. 처음

둘러보본 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달라 보였다. 얼굴에 꽃물이 들었고 입가에는 절로 웃음꽃이 남실남실 흘러넘쳤다. 옷이 날개라는 말을 그때 나는 진실로 체감을 했다. 색상이 예쁘고 질감이 좋아서 얼굴이 함초로만 꽃잎처럼 피어나는 듯 했다. 나는 그 블라우스를 아끼었다. 병상복으로는 절대 입지 않았다. 오직 나들이 갈 때나 특별한 날에만 골라 입었다. 까만 테트론 바지에 살짝 굽 높은 흰색 샌들을 받쳐 신었다. 워낙 좀 특별한 걸음걸이라고 평받은 리듬감 있는 걸음으로 걸으면서 사람들은 모델 같다고 했다. 진담반 농담반인 걸 알면서도 귀를 간지럽히는 그 말에 나는 온몸에 행복이 산란해듯 기뻤다. 그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겼다. 평소에는 수줍어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이던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도 하고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진달래꽃 블라우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나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옷이었다. 세월이 흘러 동서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분은 옷차림이 아주 간소하고 소박한 여인이었다. 값비싼 옷보다는 편하고 수수한 옷을 즐겨 입었다. 평시에 그렇게 예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귀한 블라우스를 골라 산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옛 사연들을 진지하게 떠올리면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가슴 속에서 감동이 넘쳐 흐른다. 그런데 막상 일이 생기면 동서에게 화부터 내는 내 자신이 수양이 바닥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내가 아무리 말을 과분하게 해도 그분은 먼저 웃어주었다. 그분은 항상 같은 말로 나를 받아주었다. 동서가 힘든 걸 다 이해하고 집안의 모든 일이 무난히 풀리도록 두 양주가 아글타글 애쓰는 일을 내가 왜 모르겠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명언이다. 그런 속심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내 마음에 쌓였던 화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동서는 나보다 한 해 앞서 결혼을 했다. 어려서부터 도시 사람이었던 관계로 생활 양상이 나하고는 달랐다. 나는 촌에서 풀과 들꽃만 보면서 자랐기에 시장을 잘 몰랐고 물질의 빈약함을 뼈로 느끼면서 자랐다. 그분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였다. 여유가 있어야만 형제를 돕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앞서야 되는 일이고 고마운 손끝이 닿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폐부로 느낀다.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도 첫날 옷감이 없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시대의 국한성으로 남편의 혼수는 준비되지 않았다. 동서는 자신의 함 속에 있던 검은색 니트 옷감으로 남편의 첫날 옷옷을 지었다. 바지는 검은 곤색 사지로 지었다. 옷 한 벌의 색깔이 맞지 않아 좀 서운했지만은 동서

마음이 열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라고 하지만 그 정은 친자매보다 더 깊었다. 생판 모르는 시댁 식구와의 인연은 참 묘하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이 들고 그리움이 쌓인다. 시댁과 나와의 인연은 우연이면서도 필연적이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생의 기록이기도 하다. 물론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고 서운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는 여전히 행복을 느낀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모순을 피면하기 어렵고 성격 또한 다양하여 서로 양보하고 대방을 서로 포옹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손 아래 사람은 손우 어른을 존중해야 하는 한편 손우 어른들은 손 아래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가 어떠했던 지간에 아래 세대들 같은 빗줄로 얼기설기 서릴 물보다 진한 비로 이어졌기에 우리 세대의 시시비비에 감겨들지 않는다. 친사촌들, 고모사촌들, 이모사촌들의 명절이 되면 함께 어울려서 노는 모습이 그렇게도 대견스럽고 장하다. 며칠 전 청소를 하다가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 속에는 시집 오던 해에 찍은 흑백 사진이 몇 장 있었다. 사진 속 나는 그 진달래꽃 블라우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사진 속 블라우스는 여전히 곱게 빛나고 있었다. 네, 동서가 첫날 함에 넣어준 멋쟁이 옷으로 하여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는 남옥란 씨의 소필 진달래꽃 블라우스를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내 생활의 질이 제고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진 요즘 세월에 넣어없이 옷장에는 나들이 옷이 여러 벌씩 걸려있죠. 그 가운데서도 제일 즐기고 애착이 가는 옷 한두 벌이 있습니다. 진정 마음에 딱 드는 옷은 여러 해가 지나도 아껴 입게 되고 또 설사 색이 바랬다 할지라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감동과 공감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승호의 소필 2년의 향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년의 향기, 태승호. 어느 날 거리에서 오랜만에 제이를 만나 서로 얼굴에 미소를 지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수십 년 세월이 젊은 시절의 풍모는 빼앗아갔지만 소탄하고 유머가 있는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짧지만은 진솔한 말들을 주고받았다. 나는 우리의 인사가 단순한 내의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대화임을 느끼었다. 비록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짧은 만남은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내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었다. 기나긴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마주친다. 그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깊이 새겨지는 인연도 있다. 그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긴다. 아련한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무게가 담긴 교훈이 될 수도, 또 언제 떠올려도 따뜻한 미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남겨진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지인과 헤어진 후 나는 계속 길을 걸어갔다. 발걸음이 이전보다 묘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가슴 한구석에는 어느새 싱그러운 봄빛 같은 따뜻함이 스며들어 퍼지고 있었다. 길가에서 안면이 조금 있는 사람과 마주치며 주고받는 눈인사와 스치는 미소는 마치 오래전에 잊었던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들 자체가 나에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소중한 선물임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도 따스한 햇빛이 비추는 유난히 맑은 날이었다. 나는 불화통과 강가로 산책을 나가려고 집을 나섰다. 길가에 이름 모를 나무에는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조금 차가운 바람 속에도 봄 기운이 서려 있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매를 건너라니 온 세상에 봄빛이 쌓여 흐드러지게 피어난 것만 같았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거리며 요요히 흐르고 그 옆에는 삶의 여러 모습이 화암처럼 펼쳐져 있었다. 어린 손주의 손을 굳게 잡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세월의 따스함이 스며 있는 것 같았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강바람을 타고 저 멀리 퍼져나갔다. 발길이 닿는 대로 한걸음게 둘러보며 천천히 건너라니 지나가는 모든 얼굴에 맺힌 봄날의 평화로움이 조용히 내 마음의 언덕에 스며들었다. 서두름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빛과 숨결을 만끽하는 것이 삶의 본래 경지가 아니었던가. 뜨거운 햇살이 점점 강하게 강물 위에 금실을 수놓으니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뎌졌다. 이 여유로움 속에서 나는 비로소 봄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시간 자체 아름다운 무의임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나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가 가까워질수록 오래된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도 나와 같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미소가 우려있었다. 오래간만이구나. 이 짧은 한마디에 수년의 시간이 꿰뚫리면서 우리는 마주서 서로를 살짝 훑어보았다. 옛날에 항상 입에 달고 살던 익살스러운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여유는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나 역시 그에게서

예전의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진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흰 털이 보이었고 눈가에는 나와 비슷한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은 우리에게 주름과 흰머리를 선물했지만 그 세월을 견뎌낸 니만이 가질 수가 있는 평화로움도 함께 안겨주었다. 우리는 길가의 벤치에 잠시 앉아 옛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이 한 장 한 장 추억을 되살렸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한 마을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내게 됐다. 무더운 여름이면 동네 골목길을 누비며 밤새워 즐기고 세상 모든 것을 품은 듯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꿈 많은 청년들이었다. 앞집 처녀와의 첫사랑과 실련의 쓰라림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동시에 뒤돌아보니 아득히만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제 우리는 황혼의 언덕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고향을 떠난 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지만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하였다. 우리는 서로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걱정을 하며 깊이 팔고들지 않고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공감할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단지 너도 여기 있었구나 나도 잘 지내고 있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였다. 우리의 대화는 마치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과 같았다. 누군가는 지나칠 수도 풍경의 일부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발견한 나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작은 기적으로 되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나는 모든 만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깊은 인연은 사랑과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스쳐가는 인연은 우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길을 걷다 마주친 노인의 미소, 고속열차에서 우연히 들은 누군가의 고백, 길가의 커피숍에서 마주친 고향의 눈빛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옛 친구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각자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았다.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는 친구와 나는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확인하는 긴 여정 속의 작은 휴식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겠지만 그 모든 만남이 오늘처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네, 태승호 씨의 수필 인연의 향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는 동안에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수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사진 한 장 펼쳐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면에 있는 누구의 근황을 들었을 때면 함께했던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나 더 반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고 가는 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떠오르는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네, 오늘은 내 삶의 인생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상 싶습니다.

밤손서에는 상옥 씨의 수필 외길 인생을 마련했습니다. 외길 인생 상옥. 낙엽이 우수수 날리는 날씨. 하늘에서는 철없는 비까지 내려 꽤 을씨년스럽다. 이맘때가 되면은 빛이 못할 사정으로 엄마를 떠나보내고 홀로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다. 구질구질하게 지난날에 연연하며 아픈 상처까지 더듬어야 하는 게 씁쓸하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까 싶어 몇 자 적어본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의젓하고 씩씩한 군인이셨고 전역 후에는 직장에서 생활을 하셨다. 하지만 워낙 힘든 세월이라 적은 월급에 의지하기보다는 남들처럼 농사를 짓는 편이 더 자유롭고 먹고 사는데도 남을 것 같아서 자진해서 농촌으로 내려가시었다. 장애인이 된 몸으로 대대회계일과 가정살림에 힘겨웠을 고달픈 생활. 세월이 흘러 동네 어른들께서 새 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계모의 눈칫밥을 먹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지금 돌아보면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속마음이 담겨 있었을까. 어쩌면 아버지는 애초에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셨는지도 모르겠다. 가장 마음 아픈 기억이라면 밤이 깊어 외롭고 적적해지실 때면 고향에 계신 가족들이 그리워 애처롭게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이다. 기차가 기적소리 울리는 정거장에서 난로 불 곁에 모여 앉아

고향과 인연을 뒤로한 채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이 마음. 가슴에 사무친 가사가 바다 건너 고향 땅을 향하고 아버지는 친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셨다. 그렇게 구슬픈 노래로 마음을 달래시며 몰래 눈물을 훔치셨다. 더욱이 그 시절은 온 나라가 어려웠고 집에는 여자 어른 없이니 살림살이가 외로웠기에 가끔씩 아버지의 지친 모습이 보여 측은하기만 했다. 내가 수학교에 다닐 때 일이다. 어느 여름날 강가에 살던 강이 은순이와 같은 반 아이들과 하굣길에 강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그만 깜빡해지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옷을 흠뻑 적시고 물에 빠진 병아리처럼 후줄근한 꼴로 집에 도착했을 때 한참 나를 찾아 헤매시던 아버지는 내 처량한 꼴에 화가 나셨다. 나무 가지로 매맞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던 기억이 난다. 잠시 후에 아버지는 매맞은 내 다리를 살며시 오르만지며 아프지? 하고 물으셨다.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서름을 뒤로하고 마음속까지 따스해지는 걸 느꼈다. 하교하면 곧바로 집에 오라는 당부와 함께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긴 한숨으로 달래시던 그 저녁이었다. 그 시절 아버지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었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 삼켜했던 신음소리, 아무도 몰랐던 상처, 혼자만 간직해했던 많은 사연들. 그나마 당과 정부에서 장애인 무혈금과 살림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시었다. 계절에 맞는 옷, 명절 선물로 내려오는 음식들, 그때는 개눈갈 사탕, 닭똥과자 같은 것들이 참으로 감미롭고 잊혀지지 않는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이긴 하지만 그 고마운 배려를 잊은 적이 없다. 추억이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데려오는 법,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구나 싶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외로이 자식들을 키워 내보내고 나니 맘 한편이 텅 빈 듯 허무하다. 이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 것만 같다. 주름진 얼굴, 쇠약해진 몸, 머리에 내린 흰 서리만 남기고 자식들은 제 둥지를 찾아 떠났다. 바쁜 삶에 치여 효도 하지 못한 죄책감이 뒤늦게 뒤돌아보게 만든다. 아버지 부금자리를 떠난 죄송함, 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때늦은 후회가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이 보고픈 마음을 좀 달래주셨으면 싶다. 부모는 항상 곁에 계실 거라 착각했던 평범한 일상들, 새 구두를 신고 싶다고 하시던 그 무언의 암시를 그냥 흘려보냈던 일들, 그것도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야 후회가 되다니. 참 한심하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기억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82세 재혼한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당시 84세였던 동갑내기 부부는 서로 물도 떠주고 발도 씻어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황혼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효자가 악처보다 못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이다. 나는 철없는 자식들을 돌보느라 일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이 다 제 가정을 잃은 뒤에도 주책이라고 고뇌를 뿌리치며 외기러기로 남아 계시다가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필끝마다 묻은 얼룩진 자국들, 사연마다 맺힌 그늘진 마음에 나는 또 감정의 포로가 된다. 엄마 같은 아버지, 오늘도 가슴이 울컥하면서 내 가슴 속에 비가 내린다. 가을의 허허 벌판에 외로이 서 있는 듯한 나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 없다. 하얀 코스모스 길 따라 떠나신 아버지의 마지막 길은 부엉이 울음도 뒤로한 채

종이 하늘나라로, 생로병사의 길은 어쩔 수 없는 법이며 효도란 부모가 떠난 뒤에 더 간절해지는가 보다. 묵묵히 속으로 외쳐본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인생사는 세옹지마라 하였다. 세상에는 길흉화복이 엇갈리며 그것 또한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나름의 뜻일 것이다. 젊은 시절의 인생길이 짐 가득 실은 트럭으로 울퉁불퉁한 길을 힘겹게 달려온 것이라면 황혼의 길은 여유가 있게 아스팔트 위를 걷는 신선 노름일지도 모르겠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며 걸어온 아버지의 걸음걸음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렇게 힘겹게 걸어온 가시밭길, 그 인생의 길을 나는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리라. 아버지는 언제나 내 마음의 우상으로 남아 계실 것이다.

0: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아내를 떠나 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고생을 하다가 떠나가신 아버지의 삶을 그린 상록이의 수필 외길 인상이었습니다. 네, 이 부모님 생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저 세상에 보내드리고 난 후에는 후회로 남아서 오래오래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과연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었는가를 되새겨보게 하는 좋은 글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홍이,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참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스무 살 때는 촌스럽게만 느껴졌던 꽃무늬 접시와 그릇들이 지금은 너무나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꽃들이 지금은 그렇게 싱그럽고 예뻐 보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계절이 있나 봅니다. 조급함이 내려앉고 비로소 작은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아는 그런 성숙의 계절이 찾아왔나 봅니다. 요즘 연변 곳곳에서 꽃구경 축제들이 열리는데 이번 주말에 꼭 시간을 내서 가봐야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그때그때 받아두지 않는다면 아마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갈수록 많은 것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기적같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

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미꾸라지입니다. 보양식의 숨은 강자이자 가을 전용사로 불리는 미꾸라지는 예로부터 본초 강목에서도 가치를 높게 평가한 식재료입니다. 미꾸라지는 단순히 기운을 돋구는 음식을 넘어서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완벽에 가까운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미꾸라지 한자 추는 물고기 어

옆에 가을 추가 붙어 만들어졌습니다. 미꾸라지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1, B2가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꾸라지는 표면에 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뮤신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위벽을 보호하며 장내 요날제 역할을 해 체력을 급격히 끌어올려줍니다. 미꾸라지는 주로 뼈째 갈아서 추어탕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칼슘을 섭취하게 되는데 미꾸라지 100g당 칼슘 함량은 우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형성이나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지방의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꾸라지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손발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네요. 미꾸라지에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점막을 튼튼하게 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비타민 E는 세포 로화를 막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뮤신 성분은 피부 수분 유지에도 기여해 거친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의 해독작용을 지원합니다. 과음 후 추어탕을 찾는 이유도 이 타우린과 량질의 단백질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지친 간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꾸라지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지나치게 많거나 인삼 등 열성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이라면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고 기운이 강한 음식이라 소화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체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자체보다는 추어탕으로 섭취할 때 나트륨 과다 섭취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극적인 양념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므로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자는 국물을 다 마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특성상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익히거나 끓여서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미꾸라지를 고르는 것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꾸라지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잘 발달돼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비늘이 많이 벗겨진 것, 점액이 말라있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미꾸라지는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나 짙은 회색을 띠며 배 부분은 노란빛이 살짝 돕니다. 색이 너무 흐릿하거나 허연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 외에 퀴퀴한 악취나 상한 냄새가 난다면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것보다는 손가락 정도 굵기가 뼈가 연하고 맛이 달아 요리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네, 기운을 돋구는 미꾸라지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미꾸라지를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 500g, 삶은 시래기 300g, 숙주 150g, 대파 2대, 고사리 100g, 물 2.5L, 된장, 다진 마늘, 국간장, 들깨가루와 청양고추를 준비합니다. 해감한 미꾸라지를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 1시간 정도 푹 삶습니다. 삶아진 미꾸라지는 체에 받쳐 주걱으로 으깨며 살만 걸러내고 뼈는 버립니다. 걸러낸 육수에 삶은 시래기, 고사리, 숙주를 넣고 된장 3숟가락을 풀어 끓이기 시작합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2숟가락과 국간장 2숟가락으로 간을 맞춘 뒤 대파를 썰어 넣습니다. 마지막에 들깨가루 4숟가락을 넣고 구수한 맛을 더하고 먹기 직전에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곁들입니다. 뼈를 곱게 걸러낼수록 국물이 부드러워지며 시래기의 깊은 맛이 미꾸라지의 비린내를 잡아준답니다.

네, 이어서 미꾸라지 튀김입니다. 미꾸라지 300g, 깻잎 20장, 튀김가루, 얼음물, 식용유, 청주, 생강즙, 소금과 후추를 준비합니다. 미꾸라지는 소금으로 문질러 미끈거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뺍니다. 청주 두 숟가락, 생강즙 한 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 후추 약간을 섞어 미꾸라지에 버무려 10분간 밑간을 합니다. 깻잎은 반으로 잘라 미꾸라지를 하나씩 돌돌 말아줍니다. 튀김가루 두 컵에 얼음물 한 컵 반을 섞어 차가운 반죽물을 만들어줍니다. 깻잎에 미꾸라지에 밀가루를 살짝 묻힌 뒤 반죽물을 입혀 180도의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냅니다. 한 번 튀긴 후 건졌다가 다시 한 번 짧게 튀겨내면 수분이 날아가 훨씬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네, 다음은 미꾸라지 추어 숙회입니다. 미꾸라지 400g, 미나리 100g, 부추 50g, 팽이버섯, 대파, 양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올리고당, 다진마늘, 맛술과 들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미꾸라지를 소량의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기절시킨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합니다. 전골팬 바닥에 양파 반 개와 대파 한 대를 적절하게 썰어서 깔고 그 위에 데친 미꾸라지를 올립니다. 고추장 두 숟가락, 고춧가루 두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올리고당 한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맛술 두 숟가락과 들기름 한 가락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둡니다. 양념장을 미꾸라지 위에 골고루 얹은 뒤 물이나 육수를 자작하게 붓고 끓여주세요. 양념이 배어들면 미나리, 부추, 팽이버섯을 듬뿍 올리고 채소의 숨이 살짝 죽을 때까지만 더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둘러 향을 돋굽니다. 미나리의 향긋함이 민물고기 특유의 향을 가려주며 쫄깃한 미꾸라지 살과 아삭한 채소의 조화가 매우 뛰어납니다. 밥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훌륭한 별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것도 서로 옆집인데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오손도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비해 그 옆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티각태각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매일 싸우다 못해 다정하게 사는 옆집을 좀 본받기 위해 온 가족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하루가 멀다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다툴 일이 없던데요. 마침 행복한 집의 딸이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과일을 담은 유리 접시를 찬장에서 꺼내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엄마가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하필이면 그런 곳에 접시를 두었구나. 이번에는 엄마의 말을 듣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까 보니까 접시를 둔 모양이 위태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른 곳에 두지 못했어. 미안하오, 다 내 탓이오. 그 집을 방문했던 가족들은 식구들의 훈훈한 대화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정말 행복은 가까이 했군요. 저희들은 그동안 자신보다는 대방만을 탓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에 관련한 좋은 글로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율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한혜금의 글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눈에 분노가 꽉 차 있고 얼굴 표정이 험상궂은 것이 당장이라도 사고를 칠 것 같은 결혼 17년차 주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 사연의 보따리를 풀게 했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서운함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대면서 일일이 쏟아냈다. 맏며느리로서 나름 시부모를 공개하면서 애써온 로고가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데 그런 자신의 수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았다. 특히 다 같은 손주인데 동선에만 챙기고 사랑해주는 걸 많이 서운해했다. 오죽하면 큰 손녀인 딸애가 친할머니를 아무개 할머니라고 말하겠는가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해했다. 그녀는 집안일과 직장일 어느 것 하나 소홀할세라 완벽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맨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거기다 만나는 여자까지 있는 것 같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한참 울고 조금 진정됐는지 그녀는 자신이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면서 자기 결점을 콕 집어 말했다. 나는 본인의 무뚝뚝함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 것 같은가고 질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뚝뚝한 성격 탓에 남편이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피한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한테만 관심을 쏟는다고 몇 년 전부터 볼멘소리를 해왔다. 남편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 했으나 남편이 매일같이 술자리가 있고 늦게 귀가하니 또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잔소리가 나갔던 것이다. 하여 둘은 대화는커녕 점점 더 싸우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차에 우연히 남편 차에 어떤 여성이 올라타는 걸 목격하게 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흥분해서 남편한테 누군가고 따지니 직장일로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며 아내한테 미안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더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녀의 화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사 진지하여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는 의욕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것인데 문제는 직시적이고 명령적인 말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시부모 공개를 잘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를 가르치려 들고 본인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였다. 술 먹지 말라, 왜 만날 늦게 들어오느냐 등 말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했으니 남편은 대화를 회피하며 밖에서 겉돌았을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직장에서도 이런 어투로 동료들과 말했다. 나는 화법에 관한 의견을 완곡하게 말해주었고 그 말에 한창 불만을 토로하던 그녀가 자책을 했다. 다행히 자신의 잘못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서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들 부부가 사이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바로 매사 이혼을 들먹이지 말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찾을 좋은 계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나의 건의에 그녀는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후 몇 번의 방문을 통해 나는 이들 부부가 원망하던 사이에서 다독이고 이해하는 사이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화법을 바꾸는 등 어떻게든 혼인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좋은 변화를 불러왔던 것이다. 살다 보면 서로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이 가족의 경우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남편은 모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상황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결국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술만 들이켰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나오니 듣는 남편은 결국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되었다. 이들 부부에게 가장 화합이 맞지 않은 부분은 육아 문제였다. 대부분의 육아를 아내 혼자서 하다 보니 그녀는 몸과 마음의 피로가 나날이 쌓여만 갔던 것이다. 17년이란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대로 들어 그 무엇으로 쉽게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만의 감정이 있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았으며 그런 가족 간의 소소한 일상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기초가 되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 가정의 규칙이 세워져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첫 번째 규칙은 부드러운 소통이다. 시어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온화한 태도로 부드러운 노트로 당사자와 직접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드러운 소통은 남편과도 마찬가지다. 남편한테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다면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줘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두 번째 규칙은 서로 존중한 것이다. 부부끼리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그 결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작동할 수 있다. 상담 중에 적하면 상대한테 욕설을 퍼부는 남편이나 아내를 볼 수 있는데 막말이나 언어적 폭력은 습관이 된다. 말끝마다 상대를 무시하는 노트로 상대의 기분을 망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때문에 대화를 함께함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기교 있게 해야 한다.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사연 없는 부부가 없다. 부부가 살다가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럴 때마다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 어떤 관계에서든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최옹란. 어느 봄날 아침 문을 열자 선은 정문을 둘러보던 남편이 부르는 듯 얼른 방에 뛰어들어와 올방자 들고 앉았습니다. 딸려온 채취에 새순 같은 미소 날리며 연두빛 앞치마 두른 아내 모락모락 행복상을 펼쳤습니다. 이슬술 한 잔 사랑 따르고 흰 구름 두부 한 그릇 정성 담고 산나물 한 접시 손맛 버무린 달관의 맛을 보는 남편 얼굴에 송골송골 돋아나는 은구슬 바라보는 아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 여보, 당신, 우리 한잔 마주칩시다. 살아온 나를 위하여 한잔 쭉, 살아갈 나를 위하여 한잔 쭉.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윤이라면 여러분들 찾기도 쉽습니다. 바로 일백화 근방 북쪽에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도강중윤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는 여러 개 과실이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한 측면에서의 부동한 왕거성 질병 그리고 노인성 질병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0: 하는 이런 질병들을 맡기게 되면 완전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강중요원은 규모도 있고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과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신에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여기에 락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 치료에서 잘 낫지 않는다면 포기하거나 고통을 뭐 참으면서 견디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의료기기, 우수한 의사선생,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여기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고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용약 이 도강중요원에 찾아오시게 되면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요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와 이렇게 우수한 병원,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코앞에 있는 걸 모르고 고통을 참고 어떤 때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치료에서 헛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일단 찾아와서 치료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내 병원 내서는 맡겼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도강중요원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에 우수한 치료 과실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뭐인가 하면 3층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척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 발명한 척추치료기기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네. 3층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스피인 MT라 하는데요. 그저 척추치료기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척추치료기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침을 놓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아주 최신의 전 지구적으로서 제일 그 처음으로 발견된 우수한 비수술용 쌍의 제야 교정치료이기라는 게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서려 어떤 병을 치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와 요추관번 탈출, 그러니까 경추나 요추관번 탈출이 있는 분들, 그리고 척추퇴행성 질병,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측만증, 척추가 삐뚠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소관절 종합증, 여기 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막 통통 종합증, 근막 통증 종합증, 자골신경통, 그리고 경추 요추간반 팡추 뛰어나온 걸 말합니다. 경추와 요추의 그 요추관만 판 통추가 나온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척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척추 질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치료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펑세는 0입니다. 펑션이 없습니다. 이거 해서 어떤 분들은 척추 수술을 받게 되면 혹시 오히려 좀이라도 걸던 게 걸음도 못 걸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는데 우펑션. 펑션은 0입니다. 그리고 병발증이 없습니다. 이걸 치료해서 다른 기관에 영향 줘서 혹은 원래보다도 또 다르게 빼질까 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아주 현저하면서 치료율은 100분제 86 내지 96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료함에 있어서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좋은 세계적으로 젠출 그 범위에서 처음으로 나온 우수한 선진적인 치료 방법에 속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하면 그 한 번 치료하는 기한은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 치료하면 됩니다. 하루간 내. 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우리 집에 저 남편은 뭔가 뭐 만성염, 오래된 만성염 위험이 있으면서요. 몇 달 전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0: 예.
2: 밥을 먹자 하면 밥 맛도 없고 그냥 밥 먹이 걸리면 너무 많이 간다지. 자꾸 이렇게 몇 수 가면 자꾸 토합대다.
0: 예.
2: 예, 그래서 지금
0: 위장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0: 아, 그럼요. 예, 예.
1: 예,
0: 위 장도 문제 있어서는 리 명길 선생 찾는 분들이 결국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의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에 속합니다.
1: 막 깨치라지 않고 좀 밥을 먹으니까 조금 맥이 난단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보려고 오늘 가려고 그랬다. 지금 예약하시오.
0: 어, 그렇게 하셔. 예. 리 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시오. 오늘 오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 위가 이렇게 더부룩, 배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민길 선생님께서 그 중량을 갖다 저 두 번 갖다 먹은 게 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소화가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밥 원래 잘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나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다시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예약합시다.
0: 어, 두 분이 오시는 걸로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예, 예.
3: 예, 주일날에.
0: 예, 주일날 됩니다. 주일날이 완전히 됩니다. 예, 예, 예. 두 분이 오시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이 청포 후유증을 해가지고 저는 한 2, 3년째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아, 예, 예.
4: 한짝 다리하고 한짝 바지도 잘못 쓰고 그 다음에 건어 장애도 있고 혈압이가 팡 온정 아이 되고 그리고 항상 잠 제대로 못 자네 그리고 이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차갖고 그랬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한 2년 전부터 약은 그냥 팔고 있었습니다. 그냥 쓰고 이랬는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 중에 이 저 조인만 선생님이 지금 거기서 저 병 보시고 이런 데서 어서 가서 지금 두 번째 봤습니다. 지금
0: 예,
4: 예, 두 번째 그 약을 써다 지금 먹은 게 잠깐 약에 봤어요. 먹을까나 봤어 얼마 안 된 봤어요. 한 2, 3일 먹을까나 봤어요. 뭐 딱이든가 뭐 혈압이가 도저히 잘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저기 뭐인가 잠을 잘 잡습니다.
0: 아, 예, 예, 예. 그게 중요하죠. 예, 예.
4: 예, 예.
0: 신경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모든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 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못 잔다면 꼿꼿해 못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풍 후유증으로서 다시 못하게 되면 병은 병에서 더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생님 치료받게 되면 그 방면에서 확실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4: 예, 그래서 한 초부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까지 이번 저 먹고, 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요 시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인가게 되게 되면, 지금 그런가게 되면, 이 전신의 몸이가 많이 따뜻해, 지금 쨍짜.
0: 예? 아,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4: 그리고 원래는 한데 나가 좀 조금 걸음에 미네 숨이 차서 깜짝 못합니다.
0: 예.
4: 그래도 요 근래는 지금 요 시간에 나가서, 예, 한 20분씩 뭐 걸어 돌고 나와도 숨 찰거 모르고.
0: 아, 심장 공동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예.
4: 지금 많이 편안해지고, 예, 지금 뭐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여지가 내내 그래 야 이제까지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써도 못 봤다고 이렇게 선생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약을 지금 잘 받고 예 피어도 잘 되고 또 선생님 벌써 가볼까나 예 이거 진맥부터 잘 벌써 예 말하였는데 딱딱 맞았는데다.
0: 아, 길림성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서 예약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지금 여지간에 예, 야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게 좀 바짝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0: 어, 그렇게 하시오. 조일만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0: 월요일 오전에만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주소위원이고요. 그래서 사과 안 되고 속이 굳게서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예.
3: 또 예, 빙갈이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암에도 넣고 또 거기에다 당뇨까지 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지 허리다리도 세게 아파서 잘 굵지 못합니다.
0: 예.
3: 그래서 민길 선생님이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손이 밥을 용 잘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잠에도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또 달걀도 많이 먹어도 되고 예,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나서서 주변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예.
3: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서가에 치료도 받겠는데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리명결 선생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 아까 무슨 강의하실 때 무슨 척추관
0: 예. 척추병 치료 특수한 치료이기가 전 세계적으로서 유일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분지 86 내지 96 이런 효과를 보는 특수한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싸움의 치료법이라 하는데 뭐 주사 넣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는데 컴퓨터로서 완전히 우리 수술할 때 네이크징을 한다지 않습니까? 딱 칼을 대지 않을 뿐이지 딱 그 컴퓨터로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위에다 더 조금 더 가강하고 어느 부분 좀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한 특수한 의료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그 큰 병원에 그런 그 진단이 확실한 게 있고 사진 찍은 게 있고 뭐 그리고 여기 MRI 한 개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료기기는 전 센출 범위 내에서 아주 특수한 의료기기가 효과성이 높은 제일 낮아 86%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들어왔습니다.
3: 이번에 내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 남편도 같이 가겠습니다.
0: 두 분이 오세요.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한번 네. 시도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놀랄 정도 깁니다. 이런 검사단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더구나. 그럼 더 좋습니다.
3: 검사단 있습니다.
0: 그럼 그거 갖고 오세요. 예, 편지까지 앞에 결론 지은 그것까지 갖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 합니다. 이런 보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3: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젊은 선생을 예, 이것들은 예약하자고.
0: 젊은 선생 따라다니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예.
4: 예. 우리는 우리 가족은 몽땅 그 젊은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들.
0: 그래요?
4: 예. 우리 삼치가 또 중풍이 온 뒤에 춤게 지지 흘리고 바보에 손이 떨어져서 입이 들어 못 간다.
0: 큰일이죠. 자리 확인 바쁘단 건 말이죠.
4: 중하다, 쟨가.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가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못 봤답니다. 몇 달을 했는데 아이 된답니다. 그래 오늘은 모시고 가자고 저를.
0: 그렇게 하시오. 조일만 선생 찾아오시게 되면 그런 문제.
4: 오늘까지 합니까?
0: 오늘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빨리 오세요.
4: 빨리 갈게요.
0: 예. 전화 놓고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도일만 선생님이 우리 형부가 그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막 숨을 이렇게 막 나오면서 입이 한 따글로 가네, 눈도 삐뚤어지고 이랬네, 그랬던 게 지금 그 도일만 선생님이 친구의 동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친구는 이렇게 하루가 내지한다며. 그런데 예. 지금 그 어두운 숨이가 기본상 이렇게 거의 못다시피 한답니다. 효과가 예. 이렇게 한두 번씩 할 날에 이럴 때 있답니다.
0: 큰 효과죠. 예.
5: 예, 감각이 다 돌아지고 혈압이도 온정되고 해놓거나 지금 이 식사를 잘못하고 맥없다던 게 지금 맥도 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래놓으니까 이 정신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우리 언니가 오늘 또 친구 하는 날이 돼가지고 예약해달래서 오더니 가겠답니다.
0: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 예.
5: 그리고 선생님, 그, 백이명 선생, 이런, 뭐, 우리 저 아바의 친구가 이렇게 그런 게, 뭔가,
0: 피부병.
5: 서버짐이 있답니다.
0: 서버짐. 서버짐에는 이 백이명 주임 선생, 원장 선생,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

0: 바르고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당약으로 삼아 해결하는데 특수하게 여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뒷잔등이거나 다리나 혹은 또 얼굴이거나 소보짐이거나 여러 가지 그 피부병으로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완치된 그 대조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은 게 딱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는데
1: 혹시 다른 병은 뭐 습진이나 뭐가나 우리 저 그 동생 그 조카가 언니 딸이가 그 치료한 게 많이 도와돼가지고
0: 그렇죠.
1: 그 뭔가 이 소보짐을 치료
0: 소보짐 치료가
1: 됩니다. 그리고 많은 또 판된 다 돌아댕는데 치료 안 돼가지고 되겠는 거 안 해서
0: 소보짐 치료가 완전히 시름 놓고 맡기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내주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도강중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문의하시는 가운데 최기명 주임선생 문의하셨는데요. 이분은 행정적으로는 피부병원의 그 완전히 원장 그리고 이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놓고 말하면 주임이사입니다. 제일 높은 급의 이런 이사선생님에 속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피부병 치료에 좀 있어서 일단 뭐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딱 따라서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게 되면 이분이 상담하고 거의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소보짐이라든지 혹은 대상포진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리고 백전풍 알지요. 백전풍이라면 얼룩덜룩하게 얼굴이 되는 그런 모병이라든지 그 외에 손, 발, 그 수족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병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중한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 후이지자병이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다가 부스러 떨어지면서 완전히 손톱, 발톱을 잃게 되는 이런 이것도 역시 중한 피부병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매독.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도강병원의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성위원이 있으니까 음식을 못 깨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아이 먹으면 아이 되길래 해서 예, 혹시 먹으면 예,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또 소화되고 그랬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기름지고 먹으면 설사라고 가루 음식을 먹으면 예, 또 식후물이 올라오고
0: 만성위원이십니다.
3: 과일 같은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은 예, 이 선생님이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또 음식에 어떤 단기 와서 예, 그냥 잘 먹습니다. 소화도 예. 잘 되고
0: 예.
3: 그리고 예, 그리고 예, 밤낮 결석이 있어서 예, 아, 밤낮 그 결석이 움직이는지 어떤 때는 어질 아파서 그것도 땡땡 돌고 있었습니다.
0: 결석 있는 분들 그렇죠. 예예.
3: 예. 예. 그랬던 게 전기침하고 예,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이런 증상이 없고 예, 소화도 되고 입도 뜨겁지 않고 예, 달걀도 예,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지 않고 날마다 먹진 않습니다. 아주 예, 효과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예,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예, 매일 일요일날 없습니다. 일요일에
0: 오셔 토요일 빼면 예. 됩니다. 예.
3: 예, 그때, 예, 우리 친척 아주머니의 지방간이 있어서, 예, 그분, 그, 이동길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효과 좋아서, 예, 제가 같이 두 분 가려고 합니다.
0: 일요일날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잘 치료하시기 예,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리명길 선생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하게 되면 거기가 전화번호 대게 되면 앞순서에 배치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중의사업을 20몇 년간 연속해오시면서 국가중의학 과학기술 2등 논문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그 학술파 이사선생님이 속하고 이미 림상경험도 20여 년간의 림상경험을 쌓게 되었는데 주약에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위주로 많이 찾아서 효과를 봤다고 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비, 위, 간, 담낭, 장도 이 문제에서 특수한 효과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치료 방법은 우수한 처방을 내는가 하면 거기에 또 다각도로서 치료 방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친구료법으로서 골가동통 같은 것이 있던 분들, 혹시 기타 뭐 소화계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님한테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형간염, 그로 인해서 간이 굳어지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간경화 복수까지 있는 분들이 찾는 분들도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해결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분은 전기친구료법도 적당하게 사람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용약 찾으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변을 한번 보신다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드시면 금방 화장실에 달려간다는 이런 설사를 위주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길 선생 치료를 받고 완치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그 과실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도강 중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 하게 되는데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는 치아를 포함해서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 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외에도 뭐 입금 출혈이 생기거나 구취가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모질 나거나 이런 건 물론이지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흠과 구강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길 찾았는데 틀리리 했거나 혹은 새로운 치아를 했거나 혹은 또 그 치아를 심는 이런 임플란트까지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수한 치과병원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고 많이 어떤 데는 실수했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원만한 해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안마사 선생, 뒤강호 선생 계십니다. 이분은 중리 안마사 선생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22년간 안마하다 여기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도강중연 2층에서 안마하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근만성 요통이 있거나 요추가만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교정 안마라도 하게 되었는데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안마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안마를 받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실어놓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조일만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는데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고혈압, 현은증, 관심병, 그리고 중풍 후유증, 중풍 오기 직전의 여러 가지 증상, 중풍 온 다음에 자립이 곤란한 분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문란이 있는 분들, 식물신경문란은 뭐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진다든지 잠자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리고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이런 분들 골과 질병 원고성 예행 춤을 던지기 힘들고 쩍하면 감기만 걸리게 되면 예행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다 지는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제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도강중연에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새로운 과실이 여기 안치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과실 가운데서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확실하게 치료가를 볼 수 있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데 칼을 대지 않고 칼을 댄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과실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3층에 가면 되는데요. 이래서 한 개 그 치료 주기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로 되어 있는데 하루 건네 하면 됩니다. 무슨 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경추, 요추, 여기에 일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쌍의 치료 방법이라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로서 딱 어느 부분에다 조금 더 힘을 더 넣어야 되고 어느 부분 더 적게 넣어야 되겠는 그런 쌍의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뭐 요추간만 탈출이라든지 요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분들 허리를 펴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여기 왔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리원에서는 각종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너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이날 하늘은 온통 어두운 회색이었다. 아버는 정류장 표지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다. 허생과 조아가 아부를 보자 방금까지 감돌았던 긴장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화되었다. 허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조아 역시 긴장이 풀렸다. 아버 곁에는 조양 신촌 이웃인 서진과 소강이 함께 있었다. 서진이 창풍공원에 가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동의했다. 소강이 길을 인도하고 일행은 공원 근처의 넓은 채소밭 사이를 지나갔다. 창풍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관광객은 드물었다. 경치는 온통 회색과 누렇게 시든 책으로 물들어 있었고 운수어에는 작은 배 몇 척이 덩그러니 떠 있을 뿐이었다. 관광객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다. 일행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해 호수 옆 철벽산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예전에 소서 제일봉이라 불리며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맑은 날에는 시중심의 국제호텔과 소조아변의 굴뚝들이 보이지만 이날은 가까운 곳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주아는 서글프게 중얼거렸다. 상해는 정말 푸석푸석하고 황량하기만 하구나. 호생도 힘껏 여산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그저 안개뿐이었다. 서강은 한 봉지의 식용 식물을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주아는 억지로 하나를 먹었고 아버와 호생은 껍질을 땅에 쌓아두었다. 잠시 후 서진이 다시 제안했다. 자신의 외삼촌이 호주에서 배를 타고 와 부두에 정박해 있으니 함께 배에 올라가 보자고 했다. 일행은 산에서 내려왔다.

공무원 정면에는 화동사범대학교 뒷문이 있었다. 다섯 사람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방황하며 둘러보았고 안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연히 한적한 곳에 다다르니 작은 포도밭이 보이고 마른 가지 뒤로 철조망이 늘어져 있었다.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 천문대가 있었다.

건물 앞에는 찢어진 종이가 바람에 날리고 로비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일행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안은 적막했다. 복도 양쪽 방에는 크고 작은 유리병 표본이 놓여 있었고 일부는 깨졌다. 빛이 비추는 곳은 노랗게 색이 변했고 병 안의 액체는 혼탁했다. 마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형체들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땅에는 유리조각과 끈적한 액체가 흩어져 있었고 소진은 얼굴을 가리며 빨리 내려가자고 소리쳤다. 주아가 복도를 향해 누구도 없는지 소리치자 메아리가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공포감이 순식간에 퍼졌고 소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호생도 등이 오싹하여 주아의 손을 꽉 잡고 급히 내려왔고 아보와 소강도 뒤따라 뛰어나왔다. 일행은 학교 정문을 나와 길을 건너 모래석 부두로 향했다. 부두에 들어서자 넓은 소수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강가에는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소진의 안내로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배에 올랐다. 선장은 소진의 외삼촌이었고 모두를 갑판으로 따뜻하게 초대했다. 배는 꽤 컸고 갑판실은 깨끗했으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불이 놓여 있었다. 외삼촌은 식용식물과 사탕수수를 내놓고 뜨거운 고기소 종자를 대접했다. 허생은 드디어 살아있는 기운을 느꼈다. 갑판 밖으로는 소주와의 물결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생동감 넘쳤다. 모두 기분 좋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삼촌은 두 주일에 한 번씩 석회를 운반하는 일을 7년째 하고 있고 부두는 눈 감고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다고 말했다. 다시 갑판에 나와 바라보니 양쪽이 호성 선로이자 개활로 철교였다. 영화 상해 전투의 촬영지라고 외삼촌이 설명해 주었다. 아버는 소주화가 구불구불해서 밤말리라 불리게 된 것과 맞은편 송여한 대학교 이야기를 덧붙였다. 배에 해박한 호생이 재질을 물으니 외삼촌은 내하천 끌배는 철판지이며 내항만 운항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검은 바닥은 야간 항해선, 빨간 바닥은 주간 항해선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때 동쪽에서 순찰 기봉 보트가 힘차게 다가오고 있었다.

맞은편 송요한 대학교는 매우 고요했고 뒤로는 중산공원이 노랑과 초록으로 물들어 보였다. 주화와 호생은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화동에서 가장 큰 오동나무를 보려 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주아는 난간에 손을 대며 소주와 변의 노래 가사를 읊었다. 강가에는 오직 우리 둘뿐 별들은 웃고 바람은 신경 쓰고 부드럽게 내 옷깃을 날려준다. 우리는 걷다가 방향을 잃고 어두운 지방 강가에서 방황할 뿐이다. 세상이 우리를 떠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잊은 것인지 모르겠다.

7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어서 이야기는 90년대 지진원의 모임으로 돌아간다. 아버는 소환이 모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환의 한마디가 방 안 사람들을 모두 얼어붙게 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왕아씨가 서총재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건넸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실로 컸다. 왕아씨는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총재는 벌떡 일어나 소환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환은 오늘 목숨 걸고 온 듯 따라가지 않고 버텼다. 두 사람이 나가자 리리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아버는 문을 닫았다. 방 안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한참 후 리리가 간식을 시키자고 했지만 고부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왕아씨만 쳐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떡을 시키자고 했지만 림부인과 육부인은 시간이 늦었다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고부인은 북방인답게 격식 있게 인사하고 계산을 요청했지만 리리는 웃으며 만류했다. 아버는 왕아씨의 엄숙해진 얼굴을 보고 말을 참았다. 고부인 일행은 급히 일어나 나갔고 리리는 뒤따라 차까지 태워보냈다. 왕아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들을 보냈다. 방에는 아버와 왕아씨만 남았다. 아버는 종업원을 내보내고 문을 잠궜다. 왕아씨는 마치 친정을 만난 것처럼 아버를 바라보았고 아버는 임신한 것이 진짜인지 물었다. 왕아씨는 분노하며 서총재에게 따지겠다고 했고 소환이 왜 자신을 함부로 대하냐고 항의했다. 이때 리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아버의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온 일요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날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고 조양 신촌 길목에는 직선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소진은 시포실에 고소하며 북쪽 창문을 통해 멀리서 걸어오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아버에게 알렸다. 아버가 밖으로 나와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아버지가 도착했다. 당시 집에서는 11시 반이 지나 식탁에 반찬이 차례로 놓여있었고 아버의 어머니는 부채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었으며 아버지는 그릇과 젓가락을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작은 이모는 부엌에서 부족한 반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물건을 뒤지고 있었고 큰 병에는 미리 준비한 김이 담겨 있었다. 작은 이모는 달려온 소진에게 부탁하며 큰아버지가 오셨으니 반찬이 모자라 달걀 두 알을 빌려오라고 얘기했고 이달 하순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소진이 달걀을 가져오는 사이 아버와 작은 이모는 집 밖으로 나와

큰아버지를 맞이했고 마침 큰아버지가 집문에 들어섰다.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에는 젖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반팔 셔츠는 온통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작은 이모는 큰아버지가 들고 있는 인조가죽 가방을 받아주고는 부엌에서 얼굴을 닦고 문가 그늘진 곳에 앉아 쉬라고 권했으며 자신은 다시 반찬 준비로 바빴다. 큰아버지는 아버를 보며 웃으며 무더위를 토로했고 날씨가 더우니 사람도 자연스럽게 궁색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때 소진이 손에 달걀 두 알을 들고 돌아왔다. 큰아버지는 예전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괴로운 생활을 했으며 체면만을 생각하며 고생했다고 회상했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양복 반바지에 영국식 양모 긴 양말을 신어야 했고 중식 짧은 옷을 입을 때는 장옷을 규칙에 따라 항상 지니고 다녀야 했다고 얘기했다. 실제로는 더워 입을 수 없음에도 단정하게 접어 팔꿈치에 메고 다녔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가 왜 그렇게 불편한 옷차림을 유지했는지 물으니 큰아버지는 체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집안이 격식을 중시하는 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며 상해 부잣집 아주머니들이 향양에 갔을 때 더운 날에도 윙크 코트나 회색 가죽 코트를 팔꿈치에 메고 다니며 부유함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작은 이모가 서진에게서 달걀을 받아들고 큰아버지에게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서 왔는지 물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가난하다며 몇 정거장 걸어서 왔다고 답했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다음에 식사하러 오실 때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큰아버지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식사했다. 작은 이모는 달걀찜을 식탁에 갖다 놓으며 오늘은 반찬이 적더라도 예전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고 위로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 조선족 여성 생활 속의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두 편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실 씨의 수필 인생 드라마를 감상하겠습니다.

인생 드라마 전용실. 우리 부부도 한때는 남들처럼 퇴직 후에 멋진 인생을 설계한 적이 있다. 평생 태어난 고장에서 자라고 태어난 고장에서 취직해 살아온 우리는 그야말로 나사모처럼 한자리에 붙박혀 청춘을 다 바쳐 살아왔다. 하여 퇴직하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깨 나란히 여행을 즐기면서 세상 천지를 두루 밟아보는 낭만적 여행을 꿈꾸었었다. 정년 퇴직을 앞둔 어느 날 직장의 상사가 나를 찾아와 직장의 사정이나 상황을 보아 내가 좀 더 근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해왔다. 우리는 당의 부름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조직의 수요라면 두 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자랐다. 내가 30여 년을 하루와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없이 열심히 근무했던 정든 일터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선진 생산자, 주 요건공 기준병, 주 38 붉은 기수 등 분에 넘치는 용의 칭호를 받아 안았고 2003년에는 인민대회당 국가연회에 참가하는 행운도 지녔었다. 그만큼 직장이라는 곳은 나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다. 비록 개인이 낭만이 사그라지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나는 조직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흔쾌히 요구에 응낙했다. 우리의 꿈이야 좀 미루면 될 것을 그게 무슨 큰 대소랴. 진정으로 퇴직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두 가지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단 하루라도 아무 걱정 없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푹 자는 것. 두 번째는 남편과 함께 장가계 유람을 다녀오는 것이었다. 여행 계획 안에는 해외여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맨 먼저 한국에 가보는 것이었다. 나는 여행사를 찾아 장가계 여행 일정을 알아보았고 남편은 여권을 발급받고 비자를 신청했다. 우리는 여행에 필요한 비상약, 선물용 건어물, 등산복, 신발, 가방 등 꼼꼼히 준비했다. 그렇게 여행의 꿈이 무르익어 가던 중 먹장구름이 들이왔다. 남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아버린 것이다.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병원 세 곳을 다녀왔으나 연변병원, 장춘의과대학병원, 천진혈액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모두 똑같았다. 우리는 치료의 모든 것을 걸었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약은 국내산은 물론 한 알에 1,000원씩 하는 인도산 약까지 서슴지 않고 사서 투여했다. 하지만 돈은 이내 바닥이 났다. 돈을 실용 위에 쌓아놓고 사는 집은 없다. 고심한 끝에 나는 집 4채를 하나 둘씩 팔기 시작했다. 주위의 친척, 지인들은 효과 없는 치료에 왜 집까지 파느냐면서 그 꿈을 알렸다. 그러나 나는 같이 천명의 나이에 이른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집을 다 팔아 길바닥에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을 구하고 싶었다. 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척추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골수를 빼는 의사들도 진땀을 흘릴 정도였으니 남편의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고통스러운 치료를 포기하고 차라리 남편을 편한 세상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했겠는가. 하지만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다. 끝까지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천진혈액병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백혈병 환자들로 가득했다. 병 간호를 하는 동안 나는 극력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애를 썼다. 남편이 고향 쌀밥에 조기를 먹고 싶다고 하여 의사들의 눈치를 피해가며 손수 밥을 짓고 조기를 구워 먹이기까지 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든 다 해주고 싶었다. 지금에 와 생각해도 병실에서 밥을 짓고 요리한다는 자체가 큰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덜해진다. 2년간의 치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우리가 꿈꾸던 부부 동반 여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나와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그 일을 떠나보내야 했다. 지금 남은 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그리움뿐이다. 함께하지 못한 여행,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내 가슴에 영원한 한으로 남아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는 못 하나 박을 줄 모르던 여자였다. 모른다기보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그이가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이가 떠난 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나한테 고스란히 넘어오게 됐다. 오래된 단층집은 탈이 자주 났다. 하루는 하수도관이 막혀 수리공을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당하게 견적을 뽑아 나는 부득불 손전등을 들고 직접 어둡고 공기가 희박한 데다 주위가 우글대는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하로 내려가서 필요한 마이프 길이를 쟀다. 결국 800원으로 해결을 보아 1200원을 아꼈다. 돈을 아낀 보람보다 예전에 엄두도 못 내던 일을 스스로 해냈다는 자부심이 더 컸다. 오래된 집은 손댈 구석이 많았다. 전기톱으로 썩은 빨랫줄 기둥을 잘라내는 일이며 변기를 고치는 일이며 벽지를 도배하는 일도 거뜬히 해내었다. 나는 친구의 조언대로 100원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틀 내에 완성했다. 옳거니 남편이 없으면 내가 남편이 되면 되는 거지. 나는 외출 시 함부로 택시를 타지 않는다. 급할 땐 오토바이, 여유로울 땐 자전거, 짐이 많을 땐 전동차를 이용한다. 10년 전 어머니를 모셔올 때도 전동차로 모든 짐을 나르며 운송비 한 푼 쓰지 않았다. 그건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알뜰하게 해나가는 중이다. 젊은 시절 해왔던 글쓰기를 계속하며 요가를 보내고 있다. 재직 시 신문사와 방송국 통신원으로 전여편의 기사를 써서 10여 개 보도매체와 신문에 발표했다. 퇴직 후엔 수필과 생활 수기,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잡지와 방송에 실려 상도 받았다. 하여 연변작가협회 회원이 됐고 영화 드라마 애호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각본을 쓰고 조연까지 맡았다. 종일 배우처럼 작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친정에서 한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었다. 다들 딸은 출가 외인이라 말하지만 어머니는 기어코 만년을 이 딸의 집에서 보내겠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2014년에 85세였던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게 됐다. 연로한 어머니는 고혈압 심장병을 앓았고 중풍으로 드러누웠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둘러눕혀 욕창을 방지하는 일은 다 내 몫이었다. 친구는 양로원을 고려해보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영양사 말에 따라 매일 달걀 3알과 소고기, 돼지고기, 표고버섯, 당근 등 8가지 재료를 넣어 영양밥을 만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과와 바나나, 우유를 믹서에 갈아 비위관으로 위에 수송했다. 나는 이런 일상을 11년간 반복했다. 이렇게 명심해 어머니를 모셔서인지 11년 동안 어머니는 욕창 한번 생기지 않았다. 금년 3월 어머니는 체풍을 맞아 운

신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됐다. 그런데 머리를 깎아드리고 머리를 감겨주면서 비눗물이 들어갈까봐 눈을 꼭 감으시라고 하니 거분거분 말을 잘 들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누워 천장만 바라보신다. 가끔 눈을 깜빡일 때면 아직 살아계신다는 안도감이 밀려온다.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다. 어머니를 모신 지 11년.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도 이젠 나이가 많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음으로 하여 여전히 어머니의 무릎 아래 어린 딸처럼 느껴진다. 그저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 나는 10여 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를 챙기느라 외골수로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쉴 때가 된 듯 싶다.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숨도 가빠진다. 이젠 옆도 둘러보고 뒤도 돌아보며 여유를 찾아가려 한다.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연속이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 이루지 못한 꿈들은 마음속에 깊은 유감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빈자리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있다. 아픔을 견디며 찾아낸 나만의 힘, 홀로서야 했던 순간들이 쌓아올린 단단한 자존이다. 세월은 나더러 흐르는 강물이 되게 했다. 흘러내리는 눈물도 부딪히는 고통도 모두 내 발 아래 지나가는 물결이 됐다.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다. 삶은 이름과 어둠의 저울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것임을. 나에게서 어머니의 숨소리, 손자의 웃음, 종이 위에서 피어나는 글씨는 오늘을 살게 하는 작은 기적들이다. 비록 한쪽 팔은 영원히 비어있지만 다른 팔엔 여전히 안겨야 할 세상이 있다. 나는 이제 그리움을 등에 지고 걸어간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옛 사진을 넘기는 듯 아픔을 만지곤 하지만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 부재는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법이니까.

네, 장료상 수상작인 전영실 씨의 소필 인생 드라마는 일생 동안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직해 남편과 즐거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남편에게 닥쳐온 백혈병이란 불치병 때문에 한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남편 병고환에 드렸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던 남편은 끝내 저 세상에 가고 말았고 홀로 남은 작자는 남편의 빈자리까지 책임진 1인 다역으로 생활해 나가게 되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0여 년 동안 누워서 병치료를 하는 친정 어머니까지 돌보느라 본인의 인생은 돌볼 사이조차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허나 작자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오뚜기 정신으로 본인에게 닥친 힘든 일들을 척척 해결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처럼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듯 작자의 여생에 아름다운 이야기만 씌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 장려상 수상작인 김성옥 씨의 소필 할머니의 은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할머니의 은혜 김성옥. 5월의 두 번째 일요일, 어머니의 날이 돌아오니 엄마 생각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72세, 즉 금년 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신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짠해난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옛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 그리고 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할머니를 떠올리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와 같이 오직 가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며 사셨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할머니의 성함은 리쌍교로 1910년에 조선 함경북도 김책군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다. 할머니의 함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할머니는 진짜로 다리 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당시 할머니 엄마는 아들을 보려고 연속 자식 다섯을 낳게 됐는데 태어나는 족족 딸이어서 더는 낳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여섯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우리 할머니이다. 생활이 째지게 가난하여 할머니 엄마는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매일 밭에 일하러 나갔다. 1910년 여름의 어느 날 할머니 엄마는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좀 쉬려고 그늘진 다리 밑을 찾아가 누웠다. 그런데 그만 양수가 터지며 아기가 밀려 나왔다. 그때 마침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강가에 손 씻으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그분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마침 그 아주머니가 산파 경험이 있어 탯줄을 수습해주며 도와주었기에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귀여운 복달. 그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 엄마는 뭐라고요? 라고 되물으며 두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네, 복달입니다. 할머니 엄마는 마치 방망이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찔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당장 강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다. 한참 지난 후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염도 하지 않고 억지로 일어나 강물 쪽으로 천근대는 발을 옮겼다. 안 돼! 급해나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응아, 응아. 아기는 자기의 출생을 세상에 알리려는 듯 자지러지게 울었다.

곁에서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자기 웃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다. 자, 받으시오. 할머니 엄마는 주춤했다. 두 손을 덜덜 떨었다. 할머니 엄마가 손을 내밀려는 순간 아기는 웃음을 뚝 그쳤다. 어른 셋은 동시에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이 못난 엄마와 같이 살아보자. 할머니 엄마는 아기를 받아안고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 엄마는 괴로웠다. 아기의 존재를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으나 아기를 방구석에 눕혀놓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너무 울면 젖을 조금 먹일 뿐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이름 없이 커갔다. 머리에 가마가 두 개여서 그저 쌍가마라 불리웠다. 할머니는 건강하게 잘 컸고 어른들의 말도 잘 들었다. 학교는 고갯 너머에 있어 다니지 못하고 언니들을 따라 소에게 풀을 먹이러 들판으로 다니며 커갔다. 할머니가 12살 때쯤 할머니 엄마가 병환으로 들어눕게 됐다. 일찍 처리된 할머니는 엄마의 병시중을 잘 들었다. 그럴수록 할머니 엄마는 막내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 할머니 엄마는 어느 날 딸을 불러놓고 여지껏 숨겨온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 난 그 낯선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고맙구나. 내가 이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더욱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려고 애썼어. 넌 더 잘 살아야 해. 너도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쌍가마의 다리 밑에서 태어났으니 쌍가마 쌍에 다리 교자를 따서 쌍교라고 하면 어때? 네, 좋아요. 그렇게 되어 우리 할머니는 12살에 쌍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됐다. 3년 후 할머니 엄마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할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런데 15살에 결혼을 하고 보니 기가 막혔다. 시아버지의 호랍이 살림이 변변치 않다고 들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그다지도 한심할 줄은 미처 몰랐다. 부뚜막에는 온통 책가루가 널려 있었고 가마전으로 연기가 새는 걸 방비하려고 새끼 몇 줄에다가 흙을 버무려 빙빙 돌려놓아 1년 가도 가마를 닦을 필요가 없었다. 소래 안에는 달랑 사발과 숟가락 몇 개만 들어있었다. 방구들의 깔에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저기 찢겨져 발에 가시가 박히기 일쑤였다. 할머니는 결혼 후 자식들을 줄줄이 보았는데 병으로 연속 넷이나 잃었다. 할머니는 자식을 모두 열이나 낳았지만 그 중에서 겨우 셋이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머니는 엿을 만들고 두부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때로부터 할머니는 밤낮이 따로 없이 맷돌에 콩을 갈고 엿을 다려 자기 자식과 시동생들을 먹여 살렸다. 1940년 가을 할머니네 일가 식구들은 좀 더 배불리 먹고 잘 살아보려고 흥룡강의 어느 농촌으로 이사를 왔다. 이곳에 이사 온 후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 촌주임에 당선됐고 촌민들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촌주임직을 잘 수행했다. 1년 후 증조 할아버지는 한 동네에서 사는 자식 둘 딸린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됐다. 그 바람에 할머니 혼자서 시동생 둘과 자기 아들 셋을 끼고 살게 됐다. 할머니는 시동생 둘이 장가를 갈 때까지 엄마 노릇도 하고 형수 노릇도 했다. 1958년 봄 우리 아버지는 목당강 조선족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산고개 하나를 사이둔 농촌 마을에 배치받게 됐다. 버스가 통하지 않을 때여서 힘들게 걸어 다녀야 했다. 할머니는 산 너머에 있는 손군들을 먹이겠다고 도마도며 수박이며를 많이 심었다. 아직도 아버지 따라 할머니네 집에 가서 싱싱한 과일과 남새를 먹던 일이며 할머니가 직접 만든 엿을 실컷 먹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한 동네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네 집에 인사하러 가게 되면 모두들 할머니 일솜씨를 두고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증조 할아버지는 70세가 되던 해 겨울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3일이 되던 날에 후처 아들이 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자기네는 더 이상 못 모시겠으니 어서 모셔가라고 매정하게 말했다. 이거 헌심하네. 생원이 5살 때 자네 어머니한테 장가들어 벼농사, 콩농사, 담배농사를 지어 공부시키고 장가를 보내주고 송군까지 돌봐준 분이 누군데요? 말이 후다부지지 웬간한 친아버지보다 더 고생했는데 그 은혜도 모르면 여직 살았구만. 형수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만 친혈육이 아닌 것도 있고 주요하게는 대소변을 아무나 받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못하겠습니다. 결국 할

할머니는 막내 삼촌을 시켜 증조할아버지를 소술에 실어 모셔오게 했다. 바로 그날부터 할머니의 세 번째 그래 살아보자가 시작됐다. 증조할아버지는 심한 중풍에 치매까지 왔고 밥은 드리는 대로 드시고 말씀을 못하셨다. 당신은 지금처럼 일회용 기저귀나 비닐이 없었고 구들도 지금처럼 장판이 아니었다. 어느 것 하나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중풍을 맞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다. 증조할아버지가 욕창으로 고생할까봐 할머니는 겨우 150cm 되나마나 한 작은 몸집으로 자주 증조할아버지를 돌려눕혔다. 한번 움직이고 나면 진땀이 빠질빠질 났다. 낮에 병수발을 드느라 힘들었으니 밤에 잠이라도 푹 자야 할 텐데 증조할아버지가 밤이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한 해 겨울이 지나자 할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축해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아버님이 적셔낸 기저귀를 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대성통곡을 했을까. 할머니는 그때부터 매일 정통편을 한 알씩 드셨다. 그래야만 피곤을 물리치고 가까스로 지탱할 수 있었다. 나중에 할머니는 그 약에 인이 박혀 림종을 앞두고 어떤 날에는 다섯 알을 물도 없이 씹어 드셔야 조금 개운해 하셨다. 1976년 가을 나는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자마자 할머니 뵈러 갔다. 그날 저녁 나는 그때까지 특이하게 생각했던 할머니 이름에 대해 여쭤보았다. 처음에 할머니는 얘기하기를 꺼려하다가 내가 끈질기게 캐묻자 결국 입을 여셨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자 할머니지만 이야기를 어찌나 생동하고 조리 있게 잘 하시는지 오늘날까지 기억이 생생하다. 할머니는 무엇이든지 배워내면 다 내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은혜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할머니는 할머니 엄마가 해주시는 말씀대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평생을 애써왔다고 덧붙였다. 은혜를 갚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 증조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마지막까지 효성을 다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여태 살아오면서 모든 일을 양심껏 했기에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다고 하셨다. 증조할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할머니가 9살 때부터 키워준 막내 시동생이 오셨다. 국난의 충신을 알 수 있고 병중의 효자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형수님은 하늘이 알아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이고 우리 집안의 대공신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할머니의 시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두 분이 따로 생활하였고 별명이 번개뿔인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57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성정이 느린 할아버지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할아버지 식사를 직접 준비하실 만큼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하셨다. 한 가문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문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뽑고 싶다. 비록 다리 밑에서 태어나고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평생 시골 헐망한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피와 땀, 노력으로 악착같이 행복을 심어 가꾸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 할머니 자식들은 물론이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14명 모두 하나같이 부지런하고 착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란 나 역시 할머니를 따라 배워 72인생 살아오면서 나름 베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날을 맞으며 할머니께 무난 인사와 함께 이제 남은 인생도 할머니 손녀답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제일 이뻐하시던 손녀 송옥이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할머니, 고이고이 잠드세요.

네, 장료 상수상작인 김송옥 씨의 수필 할머니 은혜는 불행하게 출생해 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할머니가 가난한 남편을 만나 자기 자식들과 어린 시동생들을 살뜰히 돌보았고 시아버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오신 바람만장한 사람.

삶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남은 인생을 베풀면서 살아가려는 속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무거울수록 인생의 강은 넓어지고 물살이 세지는 법. 아침에 떠났다가 저녁에 돌아올 것처럼 홀가운 몸으로 길을 가다가 갈 길도 돌아올 길도 잊은 사람처럼 풍경 한 자락에 마음을 갖다 대서 비가 나도록 풍경에 마음을 비비다가 내가 풍경이 되면 결코 깊지도 넓지도 않은 인생의 강을 노을처럼 바람처럼 가볍게 건너

선보로 가는 길 권순복. 나무와 꽃들의 춤추는 모습이 길 양편에 줄지어 손뼉을 친다. 노랫가락 입에 문 철새의 날갯짓에서 무지개가 햇살로 피어오르고 하늘 나는 구름의 대안에는 신기루에 입덧 타임머신의 미소가 시공터널 그 언덕에 꿈씨 하나를 묻어둔다.

떨어지다 오경희. 오늘 스카프가 떨어졌다는 말 세 번이나 들었다. 스카프로 벤치에 생각을 메어놓아야 하겠다. 해는 떨어져 어둑스레한데 호숫가 벤치 뒤쪽 마른 풀떼에 떨어진 잠, 애인의 무릎에 모록이 쌓였다. 몽롱한 키스에 안개꽃마저 포르스름 풀어져 내리는데 네 번째만으로 떨어졌다는 말 듣는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호수 속 깊이 다 떨어져라. 텅텅 비어라 잡병 잡생각 잡념 스트레스 불안 걱정 피곤 다 떨어지는 한 해 되어라.

새처럼 나무처럼 리홍규. 어릴 적 산에 가면 사는 날더러 새처럼 살라 했다. 산 너머 산이 있고 그 산 너머 또 더 큰 산이 있다며 사는 날더러 새처럼 살라 했다. 어른이 돼 산에 가니 산은 이제 날더러 나무처럼 살라 한다. 너머 산에 그 산 너머 또 더 큰 산에 가보면 역시 나무의 산이라며 산은 날더러 차라리 나무처럼 살라 한다.

그러나 새처럼 나무처럼 살지 못한다니. 새로 살기엔 세상이 너무 좁고 나무로 살기엔 세상 또한 너무 넓어. 나는 여직 새처럼 나무처럼 살지 못한.

뽐삐 김춘희 아기의 숨결 같은 맑고 고르러운 선율이 속삭이며 흐른다.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손끝에 와닿는 부드러움, 내 속삭임에 계절이 옷을 벗는다. 머물지 않아도 잡을 수 없어도 마음에 닿으며 싹이 피어나는 너는 꽃을 부르는 계절을 알리는 천사.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에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길,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인연 아닐까요? 허도 작사 김남호 작곡의 방승길 가수가 부른 천생연분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와 함께 천생연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백신 시행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죠. 최근 작사 리태허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장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또 남성 가수의 조화로운 화음으로 전하는 기쁨 가득한 인생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박장길 작사, 백희남 작곡의 최성룡, 한철호 가수가 부른 기쁨의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정든 땅과 정든 얼굴이 아닐까요? 임춘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홍인철 가수가 부른 정든 땅.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성일 작사, 황양목 작곡의 오늘이 소중한 거야를 송경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전국 염견

를 중심으로 동부가 전역을 향해 종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 라디오 소선어 요소 종합 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 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 라디오 소선어 요소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생활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CAMP 더불어서 세신리로 콤팥을 치료해주는 젤이란 세신리로와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CAMP는 한과계 가격이 498원인데요. 이분의 무대활동 또 세 가지 특점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첫째는 보온제품 천이박사 15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죠. 두 번째 우대활동 지금까지 없었던 큰 우대활동인데요. 총값에서 1,500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1,500원 따진 잘 준다 그렇게 되는데 이 뜻은 바로 1,500원을 빼준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 자체는 15각에 15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를 무료로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는 너무 우수한 제품인데요. 일단 손목에 딱 끼게 되면 우리 모든 혈액이 한 대 엎혀 다니는 걸 그 한 방울 한 방울 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미 현미경으로서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차기 전하고 차기 후에 찬 다음에 이 그 딱 검사해 본 것과 차기 전에 검사해 본 결과 차기 전에는 한 대 혈과 혈액과 혈액이 한 대 엎혀 다니지만 해도 이걸 30분 동안 차고 딱 그 혈액 그 유리판에 넣고 현미경에다 딱 검사했는데 한 방울 한 방울 다 떨어져 갑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사면 됩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첫째 12각에 12각들이죠. 1,500원을 빼주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들게 되어 있지요. 한 각이 698원인데 한 각은 이전에는 25번이었는데 이번에는 35 복용하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달 반 그러니까 35일간 복용하는데 한 각의 가격이 28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거저 한 7, 8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이 되는데요. 딱 금액으로 말하면 이렇고 거기에 또 레이저 치료기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제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598원인데 첫째 15각이 15각들이니까 절반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권 더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뺏습니다. 총값에서.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또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에 24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은 한각을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249원 정도게 되면 뭐 한 뇌 복용하는 양이 8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은 치료하지 않게 되면 노는 게는 점차 시력이 떨어지다 마지막에는 실명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바로 명서방이 책임집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2: 네, 주소 이용이 있어서 예, 밥을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자꾸 속이 쓰리고 아리고 해서 예, 밥을 얼마 뭐
1: 조금 장소 움직여서 말씀하시오.
2: 네, 항상 예.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예, 이 세심이로 쓴 다음 또 예, 소화 잘 되니 예, 밥이 맛있고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1: 세심이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 개 방면의 공동을 동시에 쳐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예, 결국 나 이게 방광염에 뇌도염이서 예, 소변 볼 때 아프고 저리고 예, 또 물소리에도 소변이 찌끔찌끔하고 대책이 해도 예, 소변이 이렇게 나오고 해서 예, 아이 실수할 때 용 많이 됐습니다.
1: 그럼요.
2: 근데 예, 이 약 먹고 지금 이 증상이 해결되니까 예, 외출해도 시름 놓고 당길 수 있어서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콤팥이 오장을 관리하고 콤팥이 직접 비뇨계통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귀를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팥은 오장이 제일 주요한 장기에서 기타 장기를 이끄는 이런 장기에 속합니다. 예.
2: 예, 그래, 예, 이거, 천이박사 때문에, 우리 그 남동생 한랜인데, 예, 건강검진한 게 혈지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영 높아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약은 먹고 있는데, 어디 별로 크게 이렇게 뭐입니까, 허가나는 게 아예 알린다며 지금 이 전이 박사 지금 먹어봤으면 하는데 선생님과 문의해달라 문의하고 지금 먹겠다는
1: 거예요. 동생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2: 60대 중반입니다.
1: 예?
2: 60대
1: 중반이면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시작을 하세요. 그러지 않기라면 어느 순간에 혈지도 높고 그러니까 동맥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지금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풍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희 박사가 심장 뇌혈관 관리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코엔의 처방이고 특히 심장 뇌혈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장숙이라는 데는 바로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혈관 관리가 제일 생존을 오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기본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속하는데 이걸 풀어주는 게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2: 아 그렇던가 이제 들려는 우리 활동도 좋고 하니까 예. 우리 활동에 상관 이 두 가지 양지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명세방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예.
1: 아, 눈이 깔깔하고 피지고 예.
3: 바람 맞으면 또 눈물 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도 이런 사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물질이 뿌옇게 보인단 말입니다.
1: 백내사입니다.
3: 예, 백내사는 물질이 뿌옇게. 거기 지금 많이 저런 또 빤하게 보여요.
1: 어, 대단합니다. 예. 그런 효과를 본다는 게.
3: 겹쳐본다면 겹쳐서, 예. 한 개를 막 물질 겹쳐보니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예, 예, 예. 예.
3: 그, 이래도 야면체에서 밤에 잘 못 봤습니다. 사람이 딱 앞에 와 있는지 뭔데

0: 사람은 사람이 비싸 아기지 않았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1: 많은 안과 질병의 시작이 야맹증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야맹증부터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0: 이 농약을 많이 써봤지만 이 명소발 점은 농약 중에 좀 최고약입니다.
1: 아, 알았습니다. 모두. 예. 예.
0: 그래, 이번에 활동할 때 15곽 싸고 하나 물어보건 1200곽 싸요. 저희 옆집 할머니 중포에 왔어요. 걸른 것도 온전하지 못하, 식사할 때도 자꾸 흘리고, 예. 그런다 말은, 예. 중포 환자가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1: 그 환자한테는 천일박사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예. 천일박사 쓰라 하세요. 빨리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면 중풍 후유증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전에 들으셨죠. 여기서 73세의 미국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루에 앉았던 거 1군 제품이 바로 천일박사라 했습니다. 천일박사 CMP를 했으니까 이 제품 자체 그 할머니가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0: 천일박사 활동합니까?
1: 활동합니다. 천일박사는 지금 7가게 5가구 주고 한 가게에 498원인데 15가게 15가구 주고 두 번째는 1,500원을 빼주고 세 번째는 레이저 손목 치료 이기를 씁니다.
0: 예, 활동 좋습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예, 그 예, 할머니가 예. 15가구 사라 하세요. 그러면 15가구 주고 1,500원 빼줍니다. 예. 예.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나는 천일박사 어순이 1년 석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이 서간에 선생님 강의하셔가지고 인차에 노벨상 두 개 받았다. 제가 무슨 어라제 무슨 일세 다간지 뭐 이런 약 좀 먹고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지 닦고 싸서 먹은 게 먹어서 사흘 만에 정신 맑아집니다, 선생님.
1: 예.
3: 예, 그리고 예. 차차차 열보름 숨나 한다 이랬으면 아까에 그 다음에 길내지 벌써 빨리 돌아서는 보다 확 알리는 게
1: 빨리 알리죠. 예.
3: 예, 알게도 선명하게 알긴다 말다 깨지버리 알리네. 예. 제절이거든 한 숨 났을까에 제절이 알기 때다. 그리고 정신 이 머리가 항상 어제 선생님 나는 머리 남은 골이 따가 보면 옆이 아파 이내 나는 꼭대기 그렇게 열이 나네 아프다 말인다.
1: 정수리 부분이 예 원래는
3: 예, 그게 꼭대기 예. 이미 후댕긴 예. 여자들이 예, 예. 꼭대기 그냥 그 따가 봐서 그래서 그래서 약이란 게 무슨 이 무슨 치료함까 무슨 약이 여기 치료함까 그렇게 해서 그 수돗물이 깨고 찬물이 되니까 약간 찬물인 게 아니라 시게 찬물 나고
1: 그거 그래요?
3: 손을 내고 이제 아까 물을 제쳐서 꼭대기만 제친다.
1: 그 정도겠다. 예, 예. 심장열이
3: 내리대다.
1: 심장열이 세서 그렇습니다.
3: 그 약이 이렇게
1: 이게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냉각 방법입니다. 그렇죠.
3: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천일박사가 그래서 인간의 약은 아닙니다, 정말.
1: 그렇습니다.
3: 아니, 그래서 사흘 뭐 정신 막아지지 한숨 나르시까나 아이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기억력이 돌아서야 보되 어떤 일년 석달을까에 완전히 전부 사람이 기억력입니다. 예, 이리 줄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약이 이렇게 좋을 줄은.
1: 예.
3: 이번 우리 할머니 뭡니까 이 천일백은 코어 해준다는데 예. 맞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할 때 축사합니다. 15가게 1,500원은 빼주고 손목 레이저 치료 이기를 줍니다. 손목 시계 레이저 치료
3: 이기. 치료 이기도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그거 예. 끼고
3: 있기가 끼고 술나 용도할 됩니다. 머리도 따뜻해 나고 발이 손발 찬 것도
1: 머리가 찬 것도 머리가 뜨거운 것도 해결받습니다. 이제
3: 예. 그 무슨 약 먹으면 아이 그 자리로 그게 아이 그 손발 따뜻해 나겠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 예. 이건 용도 없습니다. 하가리 두번씩이니까 숙지도 않지 손발 시린 게도 안 낫지. 이번 우리 하더니 선생님이 참가하자 그랬다. 우리도 농세도 같이 쓰자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리 활동 잘 이용하실 만합니다. 501-77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3: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0: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이로 보온 제품 쓰시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신1호라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건파츠를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인데요. 건파츠의 젤이라 하는 이런 뜻으로 대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그러면서 건파츠 양을 도와주고 기혈 부속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허리 다리가 시끌고 양리가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양리가 생기고 요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인해서 피하가 얼룩덜룩 이렇게 해지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갑을로 나누는데요. 녹혈증하고 그리고 전록근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녹혈증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먼저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남성들 가운데서는 먼저 녹혈증 드시고 그 다음에 나을 저기 전록근 드시고 다시 돌아와서 녹혈증 드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여성들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에 전록근 먼저 드시고 그리고 그 이쪽 녹혈증 후에 드셔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그 녹혈증, 전녹근, 그리고 32가지 진기 중약제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약제는 보통 중약제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된 중약제들로 놓고만 하게 되면 주약에 지금 어떤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계시고 상하가 체온이 잘 조절되지 어떤 분들이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일 정수리 부분이 너무 뜨거워나고 어떤 분들은 또 손끝 발끝이 너무 저려나고 이게 모두 순환 장애를 의미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신선부조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데 콤팟하고 그리고 심장이 이게 제대로 조화가 잘 되지 못하면서 뜨거운 피가 머리에 올라가거나 혹은 또 손끝 발끝에 신경말처까지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거는 콤팟이 충분하게 이만한 열조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심장이 아예 좋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또 쉽게 놀라고 가슴이 계속 도르지게 누른 것 같고 어떤 데 또 쏙쏙 찌르기도 하고 그랬댔습니다. 그리고 또 다발성적인 색이 있었으니까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휑하고 안개 끼는 것 등등 시야이나 그랬는데 지금 이 천이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석 달 넘어 먹었는데 효과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3: 예, 걔가 제일 좋은 게 뭐인가 하면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말수한 느낌이 들고, 그런 정신이 나고, 기분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계속, 지지 누른 것처럼 답답하고, 쉽게 놀라고, 그런 박동이 고르지 못하던 게, 그게 많이 안정되고, 어서는 많이 이렇게 뭐니까, 환허리인 것 같습니다. 지지 누른 돌을 내려놓은 것처럼.
2: 아, 그렇죠.
3: 예, 그래서 용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 남편도 체내세이고, 관절도 나쁘고, 또 혈압도 좀 높고, 또 그런 게 이 세심히 이뤄가면서 이 방면이 좋답니다. 소변도 작고, 양이 적고, 자수가 많고 하니까 밤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심히 이뤄 좋다는데 이런 환자들도 잡으면 좋습니까?
2: 이제 집에 남편분이 세신이로 빨리 시작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쓰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쓰시고 지금 전열선 때문에 밤에 이제처럼 그렇게 소변 차수가 작고 여러모로 불편하던 분들 기신의 전열선이 콤파츠 해치는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골격모병 그리고 이제처럼 소변의 문제 심지어 시간이 지나가면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럴 수도 귀가 슬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가 남성 여성 포함해서

0: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이게 또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최신으로 빨리 선택하는 게 남성분이 많고 여사분은 이제 천이박사 CMP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1: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쉐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 근거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게 이 제품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첫째, 이 제품 자체는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코웬이라 하게 되면 자연과학의 제일 최고방에 속하는 이런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믿음성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갑, 을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게 되면 빨리 원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맥이 떨어지고 다리가 천근이고 어디 나가서 걸자하게 되면 다리가 무거워서 한 발 떼는 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2, 30m 가나만 하고는 또 앉은 자리부터 벌써 나가 찾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 시선이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 그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된 이름입니다. 시선이 허락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팥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32가지 또 중약재가 포함됐고 로켈정하고 전로권 특히 전로권 이 제품 자체는 전로권하고 로켈정은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이 처방의 특수성입니다. 전로권하고 로켈정 그러니까 로켈정이 들어갔는데 사슴이 피하고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 이 성분 자체가 인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대리까지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눈이 잘 배우고 정신이 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부선 정양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감각 콤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지금 천이박사 이걸 쓰고 있는데 이 나는 머리가 항상 흉함에 그 다음 기억력이 주요하게 기억력이 없단 말인데 그래서 이 약을 선택했었는데 야, 정말 아니구나. 한 달 쓰니까 기억력이 돌아서다 말입니다.
0: 전이박사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네, 세포의 네,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병행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네, 그리고 머리가 심하던 게 인상도 없고 혈압도 온정되면서 이렇게 약말을 좀 다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최신 이론은 문제는 집에 집사람이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항상 저 귀에서 소리가 습전 소리 자꾸 나고
0: 콤팥이 상당할 정도로 허합니다.
3: 그러면 또 허리 아파지 다리 아파지 이래서 소변 차수가 빈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신이로 썼는데 벌써 한달 약간 분할했을까네 이 귀에서 인소라도 이정사 없어지면서 소변 차수가 악인다만 합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어떤 대따를 쓰니까는 완전히 지금 소변 정상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둘 다 같이 지금 우리 하지식 이 둘이 같이 있습니다. 이 약을 우리가 지금 둘 다 맞는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이분의 활동에 좀 참가해서 좀 배달을 받게 됩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제품 두 분이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우대할 때 또 특수하지 않습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3: 네, 예, 알았습니다.
0: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원에서 낸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93년 전세기 93년도에 이 장수촌에 내려와서 장수 조사하고 논문과 더불어 처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와 보니까 8, 90세가 정간의 주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도시하고 머니까 자기들로 산약을 캐고 산나무를 뜯고 그리고 산근 짐승을 뭐 제때 약처럼 이렇게 가공해서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지금 정간의 노동력이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90세의 우리 말하는 할아버지 90세의 할아버지가 특작까지 했다는 이게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컴팟이 완전히 든든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쉽게 추위를 타는 이런 데 해결하는 육종형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건 주약의 원선주 양 컴팟이 양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쉽게 추위를 타거나 국부가 너무 따갑거나 너무 차거나 이걸 조절해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닦은 백술이라든지 네. 혹은 여기 예, 여러 가지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면 꼭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순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2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저열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큰아버지가 식사에서 항상 첫 번째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고 회상했다. 큰아버지는 기숙사 학교에서 8명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뺏어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답했다. 아버가 다시 물으니 큰아버지는 반찬과 밥이 모두 적어 뺏어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 음식 문제로 시위가 자주 일어나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와 아버가 규칙을 맞춰보려 했지만 답은 식탁장 제도였다. 각 식탁마다 한 명의 학생을 식탁장으로 뽑고 다른 학생들은 식탁장의 행동에 맞춰 반찬을 집고 밥을 받아야 했으며 식탁장이 밥을 다 먹어야 밥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설명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한 학년을 유급해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장으로서 식사 예절을 엄격히 지켰다고 회상했다. 식사 전에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어른이 젓가락을 움직여야 자신들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입에 밥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마구 뒤지지 않는 등의 예절을 지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식탁장이 된 이후 모두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예의 바르게 변했으며 큰아버지는 그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점점 음식에 대한 탐욕이 커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오늘 식사 모습을 보며 다시 젓가락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라고 농담을 던졌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욕심 많은 버릇이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때리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이모는 그릇을 내려놓고 예전 고향 마을에 살았던 유백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가는 대규모 재산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일생 동안 극도로 인색했고 먹고 쓰는 것을 모두 아꼈으며 허리에 열쇠를 메고 모든 물건을 잠그고 다녔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얼굴이 창백하고 앙상해졌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다시 아보, 호생, 소모

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호생은 변호사가 되어 출장이 비교적 적어졌고 밤마다 자주 소모를 찾아갔다. 당시 시민들 사이의 교류는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호생은 대자 명종 골목길에 들어가 우측으로 소리를 지르면 소모가 컵 두 개를 들고 내려와 가게 문을 열어주었다. 호생은 미용실에 들어가 컵을 거울 앞 탁자에 놓고 두 사람은 각자 미용 의자에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밤의 미용실은 소모의 거실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어느 밤 호생이 막 도착했을 때 아보가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나 놀라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아보가 소진을 데리고 와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소모가 호생을 끌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제안했고 앞쪽에 의자가 있으니 잠시 쉬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소모는 호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미용실에 데려와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미용실이 영화관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미용실 정문 열쇠는 소모만 가지고 있고 건물 주민들은 밤에 뒷문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미용실은 매우 조용했고 우측에서는 가끔 슬리퍼 소리가 들릴 뿐 그 외에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어느 날 소모는 호생에게 주아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아가 잠시 돌아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소모는 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여자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고 주아는 책을 많이 읽고 성격이 엉뚱한데 돌아왔다면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호생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주아가 현지에 간 지 1년 만에 조선족 젊은이와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때 24호선 전차가 지나가고 가로등 불이 깜빡이면서 두 여성이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소모가 그들을 보며 왜 왔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뜨들썩하게 이야기하다가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은 바로 대매매와 란란이었다. 대매매는 가게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경계심을 드러냈고 소모가 호생을 친구라고 소개했다. 소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고 란란은 오후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는데 운이 나빴다고 답했다. 소모가 저녁밥을 먹었는지 묻자 대매매는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고 란란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생은 밥은 꼭 먹어야 하니 모두 가서 음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네 사람은 미용실에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 유명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호생은 작은 만두 두 그릇, 튀긴 돼지고기 스테이크 2인분, 파기름 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가게 안은 사람이 비교적 적어 편했다. 대매매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에 매운 간장을 뿌려 느긋하게 먹었고 란란은 비교적 급하게 식사했으며 소모와 호생은 국수를 먹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대매매와 란란은 다시 자신들이 운이 나빴던 이유를 이야기했고 소모가 그 사연을 물었다. 대매매는 점심을 먹고 란란이와 함께
대광명 영화관

앞에 갔다가 뒤에 있던 경찰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붙잡혀 인민광장 경찰서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나왔다고 했다. 호생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다고 의아해했고 란란은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원래 두 사람 뒤에는 옷차림이 화려한 두 명의 건달이 계속 쫓아왔고 이 모습이 경찰에게 발각되어 경찰까지 함께 쫓아오게 되었다. 길에는 대매매와 란란, 건달 두 명, 경찰 두 명까지 모두 여섯 명이 한 줄로 걷고 쫓는 상황이 되었고 건달이 다가와 말을 걸자 이것이 증거가 되어 경찰이 즉시 네 사람을 붙잡았다. 상해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땅에 틈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원래 대광명 사무실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직접 인민광장 경찰서로 이동해 갇혀 있었다고 답했다. 대매매와 란란은 경찰서에서 무사히 풀려나왔지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터라 막막해했다. 결국 대매매는 호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란란도 애교를 부리며 호생에게 부탁했다. 호생은 도움을 청하는 두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호생은 가게 계산대에서 볼펜을 빌리고 담배 껍질을 찢어 나무 식탁에서 란란 대신 반성문을 써주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으로 정중하게 작성했고 덕분에 란란은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공장으로 돌아온 아버는 오동 아주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밑이 부어있고 얼굴 색도 좋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정비공 황모가 공장 본부의 명령을 받고 분 공장으로 전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황모의 집은 고량교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은 편해졌지만 다시 조양까지 오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이 아니면 오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그 후 황모는 겨우 한 번만 왔을 뿐이었다. 서로 예전처럼 동료답게 지내지 못하고 마치 손님처럼 격식 있게 굽실거렸고 황모는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돌아갔다. 새로 전근온 정비공이 이미 황모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 이후로 황모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아주머니는 평소 집과 공장만 오가는 생활을 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는 여성이었다. 어느 휴일 오후 아버는 아주머니가 밖에서 돌아와 얼굴이 침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초가을이 되어서야 아주머니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고 아버를 볼 때도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소진과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은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곧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부탁을 했다. 소진에게 줄 조끼를 뜨개질할 테니 아버가 전해달라고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지만 아주머니는 자신이 소진의 이모라고 소개하면 된다고 했다. 그 후로 아주머니는 공장 휴식 시간만 되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뜨개질에 열중했다. 양모와 면모, 혼방실을 풀어 세 가닥을 합쳐 하나로 만들며 정말 빠르게 또 내려갔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아주머니는 소가죽 포장 하나를 꺼내 아버에게 건네며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때 잊지 말라고 일렀다. 아버가 포장을 뜯어보니 베이지색 가는 실로 만든 조끼였고 가슴 부분에는 두 줄의 사슬 무늬가 정교하게 뜨개질되어 있었다. 사이즈도 딱 맞고 짜임이 고르고 예뻤다. 어느 아침 아버와 아주머니가 출근하려고 나오니 소진이 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색 신발에 흰 양말, 커피색 긴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아버가 전해준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모습은 정말 깔끔하고 바른 여학생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발을 멈추고 소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진은 아주머니 곁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소진이 뒤돌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주머니는 소진이 점점 더 예뻐진다고 감탄했다. 아버는 조끼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자신의 눈이 바로 자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조끼 하나에 담긴 섬세한 마음 덕분에 아주머니와 소진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당시 이웃들은 소진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직 할머니만 종종 찾아왔다. 할머니는 소진 어머니의 24살 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양복을 입고 영화 배우처럼 예뻤다고 한다. 아버의 작은 이모도 소진 어머니가 예뻤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산천 아니겠습니까?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우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 말입니다. 김종덕 작사, 문종덕 작곡의 렴손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 저울 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산천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의 미소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이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강옥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미소를 들으시며 각자 가슴속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 얼굴에 하나둘 생긴 주름살을 보노라면 미안하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정성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문춘산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어머님의 주름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며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석통량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통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맹노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석통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쇼웨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 그리고 칼침 쇼전도를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석통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0: 네.
1: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런 말제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죠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침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0: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대중이 문지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조근통,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에 오셨어요.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숙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숙중량 원장이가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저 질병들 같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시오.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준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의 신지연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검수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창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신장도우팅이라든가 심리쇠지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뇌해를 해봅시다.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종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강유산지.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광기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죠.

0: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마저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1: 네.
0: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예.
2: 예, 원장님, 예, 보이고, 예,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예,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선에는 일 없는데 어구에 좀 올라가고요.
0: 예.
3: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밤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0: 예. 예.
3: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 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저기 설명도 잘해주면서 얻은 의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의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약 질러가자고 예약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증상감이 있잖아요.
0: 예.
4: 제가 이거 예, 뭐 약 먹게가 이거 얼리 붙이지 못하겠어요.
0: 예, 견주염이 있는 모양.
4: 예, 견주염이 예. 견주염이가 이래가지고요.
0: 예.
4: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기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전에 소문 듣고 길태중연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심장에 어떤 때는 그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 오래 내는 것 같고
0: 예, 신조등 있고
5: 예, 또 어떤 때는 예.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0: 맞습니다.
5: 심장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1: 네.
6: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예.
6: 예. 네, 또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떤 점에는?
6: 예, 목대 튕겼지 뽀뽀다면서 그래.
0: 예.
6: 그리고 머리가 좀, 그치, 너무 무거워 비우면서 그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아유, 수고하시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매석을 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길대중이 강태수 설장 예약하겠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허리 다리가 아프면 좋지 않아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매석을 하십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내건합니까?
0: 예, 맞습니다.
8: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8: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아, 예, 당량이 안 좋아서.
0: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됩니까?
0: 예, 네. 예, 맞습니다.
9: 예, 저 오늘 저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제 출근하지?
0: 예, 예. 예.

0: 맞다 그럽니까?
1: 예, 예, 그 선생님 치무 잘 노는다.
0: 40년 놓았습니다. 예, 예, 예.
1: 예, 예, 예. 좀 치무 맞아 보려고.
0: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가슴이 답답하고 늘상 압박감을 느끼고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니 인천에 예, 심장내과에 가서 아,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에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2: 네.
0: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 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축하합니다.
0: 예.
3: 예. 나 오늘,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았어요?
3: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깨우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0: 예.
3: 깨우다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저기 이게 내 그 머리에서에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0: 예.
4: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른 맥이 없고
0: 예.
4: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0: 예.
4: 저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은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4: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4: 그래 오늘 또 그 좀 첨예부터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5: 예.
2: 말씀하세요.
5: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라는, 그, 폐를 저번에 약신 게 많이 좋아지고 한 번 더 쓰다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6: 그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0: 예.
6: 첨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6: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7: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 또 좀 만나야 되겠어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저 진단받은 게 심장에 관장형 저 우양화 동맥인 예, 동맥경화로 받았습니다.
0: 예, 동맥경화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7: 그 량 저 알제만에 저
0: 혈액이
7: 저 혈액이 방후한다
0: 그랬나. 예, 예. 심하구만요. 예.
7: 그다음에 또 수면 도멍하고 신쇼하고 예.
0: 예, 예.
7: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도 좀 가 보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0: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0: 예,
2: 네.
0: 예, 오장육부의 공능이가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예,
2: 네.
0: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신주허입니다. 예,
2: 네. 아, 심장, 물과 불.
0: 예, 네.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2: 네.
0: 이럴 때는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2: 네.
0: 어지럽단 말입니다. 예, 공능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예. 잘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혈이 통하지 못하죠.
2: 네.
0: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2: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다리라든가, 예, 얼굴이라든가, 예, 특히 눈 언저리, 이런 데 말이죠, 예, 수동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0: 부언한단 말입니다.
2: 네.
0: 예.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콩팥에 문제가 있는가.
2: 네.
0: 예,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현상, 부원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리상적으로 됩니다.
2: 네.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의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능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이 심공능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프로가
2: 네.
0: 거의 절반 되죠.
2: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쯔찬이라는데 우리들이 애락이 십자가 되면 병신이 된단 말인데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2: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2: 네.
0: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노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0: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예.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예.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고펑센이란데 위험이 예.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고펑센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예.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예. 고혈당의 예. 당뇨병 환자의 예.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에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 생활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0: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예,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예,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한 기회가 더 많습니다.
2: 네.
0: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예, 태아미 일어난 체질이 있는데 예,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아,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사주를 한단 말입니다. 예.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예. 첫째는 기초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저 음식 습관을 마저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다시고 과일도 마저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다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뇌란데 이야기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걸로 빨리 걸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 술을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를 해야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9: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가정문화월 및 신자취미운동회가 일전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2: 양로봉사는 민심과 연결돼 있고 천문만호의 행복과 관계됩니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1층 심화됨에 따라 고령, 고동불편노인의 자택 돌봄 문제는 적지 않은 가정의 걱정거리로 됐습니다. 근년래 우리 조에서는 노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로봉사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사회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전문화된 자택 양로봉사가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따뜻한 조치로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1980년대생 청년 장금붕은 그의 팀을 이끌고 각종 목욕 보조 설비를 휴대한 채 연결시 하남가도에 위치한 경복 공간에 가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방문 목욕 도움 봉사 종사자 장금붕입니다. 이 방면의 수요가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노인들이 목욕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데다 현재 나라의 정책적 보조금 지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창업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려면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배우고 관련 증서를 따야 하며 휴대폰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휴대폰으로 주문을 보내고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본상 매일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고 설날에는 기본상 매일 6건입니다.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봉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6세인 양 할아버지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지체마비가 와서 다리 활동이 제한받아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했고 혼자서 목욕하는 게 더 어려워 줄곧 전문 인원이 방문해 목욕 봉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연변 양로 봉사 보조금 정책에 의탁해 양 할아버지는 편리한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장금붕과 팀원들은 신속하게 목욕 도움 장소를 배치하고 설비 설치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욕 보조사는 전문 도구를 사용해 노인의 리발을 해주고 손톱을 깎아주었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목욕 보조사는 먼저 노인에 대해 혈압, 심박수 등 건강 감축을 해 노인의 신체 상황이 목욕 도움 안전 표준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목욕하는 과정에 물 온도는 전 과정 안정적으로 섭씨 38도에서 40도를 유지했고 목욕 보조사는 전 과정 노인의 신체 상태를 밀접히 조시했습니다. 2시간의 표준화, 전문화된 봉사는 노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게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 할아버지입니다. 목욕을 아주 잘 시켜줍니다. 반달마다 한 번씩 씻는데 아주 잘 씻겨주고 아주 편안합니다. 장금봉리 종사는 방문 목욕 도움 업종은 바로 우리조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 발전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목전 방문 목욕 도움 등 자택 양로봉사는 이미 연변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 범주에 들었는데 매회 268원의 목욕 도움 비용은 양로 소비 보조금을 사용한 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 거동불편 노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정책 혜택에 힘입어 장금붕 팀도 점차 처음에 2명에서 현재 6명으로 증가했고 목욕 도움 외에도 청결 도움, 보행 도움, 진료 도움, 생활 간호 등 여러 양로 봉사를 새로 추가해 노인들의 다양한 자택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조민정국 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처 삼일군 임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주에서는 조건이 부합되는 중등,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매월 최고 800원의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을 발급하는데 보조금은 방문, 목욕 도움, 자택 간호 등 양로봉사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양로 창업 프로젝트는 자택 양로 봉사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노인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 노인 가정의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조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만 60세가 된 노인은 스스로 조작하거나 자녀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에서 평가기구의 방문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등 및 그 이상 거동불편 등급으로 평가받은 노인은 민정통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소비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이미 첫 보조자금 2022만 원을 쟁취했고 연 14,596명의 소비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정산 금액은 891만 8,400원이며 이미 133개 공립, 민영 등 각종 양로기구 139개가 보조금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양로봉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업종 발전을 규범화해 전문화, 다원화, 보편 혜택화 양로봉사로 여러 민족 로인의 행복한 만년을 지킴으로써 로인 경제가 연변에서 활력을 뿜어내게 하게 됩니다.
1: 5월 25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6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변지 1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7%를 차지합니다.
2: 2026년 연변조 가정문화월 및 친자취미운동회가 23일에 펼쳐져 전조 150가구 여러 민족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소통 속에서 우량한 가풍을 전승하고 민족의 정을 증진하면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따뜻한 화폭을 그렸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연변조 8개 현시 가정대표팀이 손으로 입장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애심 어머니 쉼터에 상패를 발급하고 가정대표가 제안서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공 운반하기, 줄넘기 등 여러 유희에 용약 참여했습니다. 경기에서 여러 민족 가정은 서로 배합하고 어른과 아이가 손발을 맞추면서 요희를 진행했고 곳곳에서 단결 우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용정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정선입니다. 따뜻한 정이 가득함을 느꼈고 우리 가족 간의 감정도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협조하면서 여러 가정 간의 거리를 좁혔고 민족 단결의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춘시 친자대표팀 참가 선수 리나입니다. 가정은 가풍 건설의 토대입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줬고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부녀연합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우량한 가풍을 함께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개막전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 경기가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두 지역 축구팬들의 친밀한 소통과 특색있는 문예 공연이 번갈아 선보이며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전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주의 축구팬들이 집결하여 내몽골 후코트로 원정 응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후코트 공항입니다. 연변에서 오는 축구팬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시 축구팬들은 멀리서 오는 버스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축구 축제를 통해 두 지역은 인연을 맺고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면서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연변 축구팬 대표단은 후코트에 도착한 후 당지 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의 20명 축구팬들은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변 축구팬들을 환영하면서 축구로 맺어진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입니다. 우리는 연변벗들을 위해 하마조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두 지역이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연변 축구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장면은 이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만 오늘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내몽골의 특색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 전 펼쳐진 친목 행사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특색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지닌 선물과 진심 어린 교류는 두 지역의 우정을 1층 돈독했으며 경기를 통해 벗을 사귄다는 체육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입니다. 연변 입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연변 입살로 만든 밥을 맛보렵니다. 연변에서 온 축구팬들을 환영합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몽골에 와서 내몽골 벗들과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첫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내몽골에 전파해 두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길 바랍니다. 후코토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이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 미식 등 면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개막식 현장의 문예 공연은 다채롭고 특색이 넘쳤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조선족 사물놀이 공연은 전통 문예와 현대 체육의 열정이 융합돼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후코트의 기세 더 높은 초원의 가무와 특색있는 문체 공연은 관중들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동북축구연맹전 개막 경기를 위해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룡정시 문화관 부관장 황려입니다. 공연은 치열한 축구 경기에 문화 역량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 관광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계 성과 한계 자치구를 넘나드는 축구 축제 짙은 문화적 색채를 더해줬고 축구 팬들이 연변 무형 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문 교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고 관객석에서는 교류 분위기가 뜨거워 이 축구 성년의 온정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후코토 축구팬 고선생입니다. 연변 벗들 안녕하세요. 조국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내몽골 후코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연변 축구팬들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갑급 리그 시절 우리는 연변 축구팬들과 만났고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다리를 놓고 문화는 융합을 촉진합니다. 이번 동국축구연맹전의 따뜻한 에피소드는 짙은 대중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계속해 축구를 통해 교류하고 경기를 통해 힘을 모아 동북지역의 축구사업과 문화체육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 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6분경 연변팀의 도밍고스가 전방으로 자로 잰 듯한 패스를 내줬고 황진비가 공을 잡은 후 상대 박스 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때린 슛이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17분경 광주팀의 중거리 강슛이 골문을 향해 가는 찰나 서계조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23분경에는 연변팀의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니가 상대의 뒷공간을 찌르는 송구 패스를 찔러줬고 황진비가 쇄도해 들어가면서 공을 잡은 후 차분하게 골문 구석에 차 넣었습니다. 그 뒤에도 흐름은 여전히 연변팀이 주도했습니다. 28분경 프리킥 기회에 도밍코스가 문전에 올린 공을 누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에 막혔고 31분경 황진비가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5분경 누네스가 상대 강슛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45분경 최태욱이 강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전반전을 치른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48분경 상대팀 강슛이 우리 수비수에 맞아나갔습니다. 52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앞으로 끌고 갔고 아크 바로 앞에서 도민 고스와 공을 주고받은 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때린 슛이 가볍게 골문을 갈랐습니다. 점수는 3-0. 상대팀은 꾸준히 추격에 나섰지만 54분경에 강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고 61분경에 중거리 슛도 구가호의 손끝에 맞아나갔습니다. 71분경 광주팀이 행운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외곽에서 때린 슛이 연속 두 명의 연변팀 선수 몸에 맞은 후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장거리 드리블을 거쳐 1-1 기회를 만들어냈고 자신이 직접 가볍게 차넣으며 네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변수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79분경 광주팀이 헤딩슛으로 추가 골을 뽑아내더니 불과 3분 뒤 세 번째 골까지 뽑아내면서 골 차이가 불과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84분경에는 광주팀이 바로 골문 앞에서 때린 헤딩슛이 골대우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광주팀은 이악스레 추격했으나 연변팀은 한 골 우세를 지켜내며 원정승을 이뤄냈습니다. 30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장춘 아태팀과 제1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융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이 일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성에서 보낸 관광상품들이 전국 560가지 입선 작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기 한 매씩 따냈습니다. 그중 연변 배향커피봉사 유한회사에서 개발한 담배품이 은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는 일전 고성리 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손잡고 화룡시 고성리 통상구에서 신시대 문명실천기지 현판 제막식 및 홍색 혈맥 전승 한마음으로 터전 구축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전성 첫 통상구 신시대 문명실천기지가 국문 일선에 자리 잡은 것은 신시대 문명실천과 통상구 개통 홍색 교양 융합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근일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실외 고기구이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에서는 지금까지 실외 고기구이 가게 80여 곳을 검사, 권고하고 규정을 어긴 류동 고기구이 가게 35곳을 정돈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2도겠습니다. 우리주 산림화재위험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걱정을 하는 질병 중 하나인 암은요, 단순한 유전 요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평소 작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춰줄 수도 있죠. 꾸준한 자기 관리와 건강한 생활 태도는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암 예방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불에 탄 고기, 가공육 섭취를 줄여주고요. 채소와 과일, 잡곡, 홍류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과 음료는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적절한 온도에서 섭취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식도, 대장 등 여러 장기 암 발생 원인이 되므로 음주를 제한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운동과 정적 체중 관리 필수입니다. 적정적인 체중 관리죠. 비만은요, 여러 가지 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스트레칭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요,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염증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요, 혈액순환을 막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틈틈이 자세를 바꾸고 움직여줘야 합니다. 셋째, 유행한 환경과 나쁜 습관을 피해줘야 합니다. 흡연은 폐암은 물론 구강암, 방광암 등 수많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됩니다. 본인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 과다로 주는 피부암 원인이 되므로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고 오염된 공기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넷째, 정기검진과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말아야죠.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령별 구원장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요, 면역력 체계를 약화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여주므로 취미 활동이나 휴식,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제때 풀어줘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암 예방용 특별한 치료나 약이 아닌 일상 관리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나쁜 습관 줄이기, 정기 검진을 생활화하면서 누구나 암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고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요, 요즘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요즘요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치해서 학습해 줄 것이 좋습니다. 또 정서 조절도 잘해주고요. 영양 섭취에도 신경을 써줌으로써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험 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어떻게 심리 조절을 하고 부모님들은 어떤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시험 당일에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하고 또 시험 후에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림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이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요,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 불안해하고 또 긴장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 아, 그렇죠.
2: 날짜니까. 100일에서 90, 90일에서 50, 뭐 이래야 되고, 10일 뭐 이렇게 남고 그렇죠. 예. 갈 때는요. 예.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3: 예. 그렇죠. 대학 시험을 우리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은, 예, 부동한 심리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약간의 긴장감이라든지 또 긴장하면서도 동력이 느껴져서 더 힘을 내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복습을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올라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집에 와서 갑자기 울고 싶어서 통곡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주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정서 파동을 느낍니다.
2: 이때쯤이든 마음을 많이 저에게 되죠.
3: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의 불안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대신 이 불안이 점점 커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자신감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自我怀疑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들어도 알간다고 합니다. 공부 효율도 떨어지고 이게 불안이 가져다주는 인지 기능의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배 아파서 설사를 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진에 먹지를 못해서 식욕저하 그리고 수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나 화를 내서 민감해서 쉽게 성질내서 학부모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부분적인 학생들은 아직도 이렇게 밤을 패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역효과를 불허하고 이 조급증을 이렇게 처리하면은 예, 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네, 그래 평소에도 긴장한 학습 뭐 아침 저녁 밤이 깊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시험 날짜가 바득바득 앞으로 눈앞으로 다가오죠. 12일 뭐 이렇게 되면 많이 긴장이 되죠.
3: 그렇죠.
2: 이런 면에 심리 변화에 맞춰서 심리 조절이 필요한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요즘 그럼 어떤 심리 조절, 이 조절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3: 예, 조절이 아주 중요하죠. 우선은 이 시험을 맞으면서 이 조절 전에 우선 자신이 정서에 대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 수험 불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맹목적으로 이 불안이라는 거는 이게 그 자칫하면은 이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을 알면은 눈덩이 녹듯이 녹아집니다. 안다는 거는 눈덩이가 태양이 나와서 스르르 녹듯이 그런데 이걸 모를 때는 굉장히 크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학습 성적도 좋고 뭐 건강 상황도 뭐 좋고 하면 자신 만만한 사람은 거의 또 뭐 태어나더라고 보니까.
3: 그렇죠. 예.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불안 정도가 사실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적절한 불안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 그리고 불안하고 이 학습 효율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거꾸로 된 U자 형태라고 합니다. 거꾸로 된 U자 형태인데 횡축은 정서고 정축은 네. 효를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효를은 적당한 불안이 있어야 그게 제일 높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불안이 초과되기 네. 시작하면은 효를이 떨어지고 근데 하나도 긴장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호르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불안을 그 학습에 최고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정서를 어떻게 하면은 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불안하다고 황황해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생각 문득문득 들어오는 생각들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뭐지 어쩌지 이거 뭐지 망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유를 하는데 그 이 요즘 시점에는 이걸 바로 긍정적으로 지금 한 것만큼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만이 불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교감신경이 흥분 그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게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은 학교에서 온 뒤로 그 뭐 쇼츠에서 약간 한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고 온다든지 땀 내고 씻고 뭐 여러 가지 운동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 시간이 안 되면 10분 정도 줄뛰기 그래도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서 조절에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다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는 요즘에 찾아보면은 제일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호흡 이완법입니다. 478. 4초 들이쉬고 7초 멈췄다가 8초 내쉬는 거.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는 건 1:1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들이쉬었다가요. 4초.
2: 정지 상태에 있다가
3: 요거 정지는 자기가 정지할 수 있는 데까지 7초 정도.
2: 예, 깊은 숨 들이쉬고 내가 맞아요, 맞아요.
3: 한 3분 정도만 하면은 우리 교감신경 흥분을 뚝 떨어뜨립니다.
2: 맞아요.
3: 예, 긴장도가 떨어지거든요.
2: 7, 8.
3: 예, 그래서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생물종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이야기할게요. 예.
2: 그렇죠. 너무 긴장, 그렇죠. 무리하다. 학습과 휴식을 잘 결부함으로써 또 시험 치는 날까지 좋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학습과 휴식 어떻게 과학적으로 배합하면 좋을까요?
3: 우선 이 학습에서는 그 계획적인 복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계속 그 어려운 문제를 파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2: 네.
3: 그걸 멈추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큰 난티에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어려운 거 이렇게 가져다 해보는 예.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 손을 우리 그거 보원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익숙해서 그 다시 풀어봤던 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복습하면서 그 요즘 학생들은 초티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지도 많은 것들 딱 틀린 문제만 이렇게 펼쳐보기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시험에서 기초적인 문제와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학습 상태에 따라서 뭐 학습 방법이 좀 틀리지만 이 공부 잘하는 학생 중간 정도 하는 학생 특히 대부분 학생들이 꼭 이 기초적인 문제와 중간 정도의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집 정리를 체크해보고 특히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예, 그래서 지식점 카드라든지 수학이라면 뭐 각종 공식 늘 시험 보는 오문은 늘 시험 보는 원예문 문어문 뭐 식구라든지 외워야 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복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자기 시간 공부를 안배하는 게 좋습니다.

0: 공부 상태를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애 수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에서는 이런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복습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수면 관리입니다. 확실한 수면 관리가 필요됩니다. 보통 핵심 수면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 뭐 저는 6-7시간, 8시간, 뭐 어린수록 또 뭐 어떤 사람 더 자기도 합니다만 보통 6-7시간 뭐 이렇게 잠을 자요. 네.
0: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한 어쨌든 7시간 너무 잘 때도 있고.
0: 예. 7시간 앞뒤로 자제. 반시간 이렇게 하시면 6시간 네. 반에서 뭐 한 7시간 반은 기본이라고 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면은 개인차가 엄청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도 정력적입니다. 네. 근데 학생들을 놓고 볼 때 이게 수험생들은 항상 원래 시간보다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부터 반시간만 누려봐도 이 수면이 이 공부에 정신 상태에 가져다 주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수면 과정에서 우리 기억한 것들이 공고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적절한 운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대뇌 기능에도 유리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유리하고 긴장감도 풀어줍니다. 네.
1: 그래요. 왜 지나친 그러면은 긴장, 걱정으로 인해서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예, 량호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전 준비는 크게는 빨리 잠을 들 수 있는 두 가지 가위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가위괄. 하나는 전전두엽,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흥분시켜 놓으면은 잠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체온 변화를 가져오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예, 보아를 담근다든지, 샤워를 한 시간 전에 한다든지, 이것이 뭔가면, 우리, 이 수면을 지동하는 데는요, 체온 변화를 유도하면 좋대요. 우리 평소에 체온이, 우리 피부 온도가 체내 온도보다 2도 정도 적은데 우리 샤워할 때는 이 열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체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추운 곳에서도 막 잠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그 영화 보면. 네. 그래서 체온 변화를 유도하는 게 좋고요. 예, 이 생물종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 부모님은요.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요즘 잠들기 바빠서 그 멜라토닌 토이 해수를 사서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멜라토닌은 이 날씨가 어두워지기 우리는 낮 동안에 분비 안 됐다가 밤에 자기 전에 분비되는 수면과 관계되는 호르몬인데 지금 아이들은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예, 그것을 빨리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잠을 자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한두 시간 전에 요즘은 보지 말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란광은 우리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순고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낮이라고 생각하게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분비되는 걸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수면 예, 그것은 이런 두 가지 칼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낮 동안에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예, 다 털어놓는다든지 불안을 줄여주면은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1: 어쨌든 낮에 네. 있었던 뭐 어떤 생활 그리고 일 직장에서도 그것도 부담감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잠을 잘 자는데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하다 보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누구나 뭐 걱정 시름글 안고 삽니다만 그것을 뭐 잠깐 있어서 잊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1년이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안고 사다 보면 병이 되는
0: 되죠.
1: 거잖아요.
0: 그 서주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자기 전에 자는 네. 게 이 지금 내가 두 개의 가요갈 중에 대뇌를 계속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활성화시켰으니까 예, 예, 예.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수험생 부모들은 요즘에는 적어도 이 유도적으로 아이가 말을 하기 좋아한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말을 실컷 들어주는 겁니다.
1: 네네.
0: 우 그래 그렇구나.
1: 그렇지.
0: 절대 그거 긴장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애가 이거 다 쏟고 나면 잠을 잘 잘

0: 수 있어요. 어. 불안한 거 안고 엄마하고도 말 못하고. 근데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집사람들과 교제하기 싫어요. 바람이 너무 많대요. 그렇지, 기대를 그렇지. 너무 많이 한대요.
1: 맞아요.
0: 그리고 맨날 내가 잘하기를 바라는 눈이 내 맞아요. 뒤에 와서 이렇게 붙어있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1: 요즘 뭐 부모님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되기만 하면 점수 좀 1점이라도 더 맞았으면
0: 그렇죠.
1: 그래 이런 저는 걱정이
0: 6점에 네. 와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1: 맞아요. 그래.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신심이거든요. 자신심을 높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다고 봅니까?
0: 예, 사실 이 자신심 이러면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일을 겪을 때는 지금 큰 일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요. 이 자신감이 좀 드높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이거 못해 어쩌지 저거 어쩌지 저거 더 해야 될까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역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한 것만큼 해도 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그 외에 어떤 고무 경례를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1: 고무 경례. 그렇죠. 뭐 평소에도 늘 뭐 평소 하는 대로 하고 그냥 네가 했던 대로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항상 긍정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냥 얼굴 반갑게 대해주고.
0: 그렇죠.
1: 대화 한마디로 부드러운 말 그리고 담소의 얘기를 또 통해서 그런 눈빛이 서운하게 와닿아야지
0: 그게 중요합니다.
1: 꼿꼿하고 뭐 퍼러 딩딩해.
0: 예, 신체적인 언어. 예, 그렇죠.
1: 맞아. 저는 그걸 예전에 잘 못했네. 지금 보면은 아 잘해줬던 거 뭐 이런 생각을.
0: 그렇죠. 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이식을 못하고 자기가 직접 고3 부모가 되었을 때는 좀 불안합니다. 제가 요즘 보면은 부모님들이 불안도 굉장히 예, 그 홀씨가 할 수가 없어요.
1: 학생 못지않게 그건 불안해요.
0: 예, 그래서 이 자신감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게 내가 탁 인식했다면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때는 자기 불안 때문에 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이런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말을 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자신감을 올리는 법은 아까 말했듯이 지식점 카드라든지 내가 잘하는 것도 또 다시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또 불안을 낮춰주고요. 자기가 잘한 경험을 회상하면서도 고무경료.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말들을 자신한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는 자식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수험생 못지않게 잠을 긴장하거든요. 이 부모님의 태도가 시험을 앞둔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될 때도 있어요.
0: 그렇죠.
1: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어떤 올바른 심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사실 이 요즘 문진에서도 종종 봅니다. 이 시점에 와서도 아이를 독촉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그 행동 표현은 독촉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불안도 결국에는 학생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침착하고 안정적이고 평정심을 잃지 않은 그런 편한 모습,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눈길, 예, 그리고 말없이 안아주고 한다든지 그리고 애가 말하는 걸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 우리 엄마는 편안하게 듣고 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아 내 지금 이 바쁜 상황이 아니라 너무 긴장된 상황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태도에서 우리 아버지 태도에서 우리 집 분위기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기대라든지 독촉은 피하고요. 학생이 말을 좀 잘 들어봐 주세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고무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긍정적인 암시는 많이 필요하죠.
1: 네.
0: 그래서 이 집안 분위기가 최대한 아이한테 편하게 느끼도록 하고요. 부모님들은 저는 늘 권유하는 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 시험이 다가올 때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뒷바라지 의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이런 부모들 있죠. 예.
0: 그래요.
1: 많이 걱정이 돼서.
0: 많이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1: 시험 성적에 도움이 크게 안 되니지만 엄마 응원을 그렇게 너무 네. 열심히 하다 보면.
0: 그래서 좋기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1: 맞아요.
0: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갈 때 부모님이 휴가 내고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그건 그렇죠, 필요하지만 그렇죠. 아이가 학교 가는데 제가 그 뭐 휴가를 반달 냈어요 한 달 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대로 하시라고 운동도 가시고 그래야 그 불안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네. 맞아. 그렇다고 또 벌칙인데 시험 전날이나 당일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막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심리 조절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어떤
0: 네,
1: 심리 조절
0: 몇 가지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 당일 전날 혹은 3일 전 이렇게 가까워올수록 불안 정도는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불안을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도 중요합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너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예, 누구나 다 불안해.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불안을.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린 478 호흡, 호흡이완.
1: 그렇죠.
0: 혹은 너무나 긴장되면 애들은 어깨가 많이 뭉치거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손을 깍지를 껴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깍지를 껴서 당기는 겁니다. 세게 당기고 옆에 걸상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서서 세게 이걸 한 10초 당겼다가 쾅 넣습니다. 그럼 이 손이 이래 쏴 추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1: 네,
0: 이래면은 이게 근육이 긴장 딱 확 풀립니다. 아 이거 한 대게 하고요. 그리고 이 깍지 껴서 목 뒤로 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목 뒤로 놓고요. 목은 뒤로 밀고 두 손은 앞으로 당기고,
1: 아, 당기고.
0: 예, 꽉 당겨 보세요. 예, 순간 푸는 방법입니다. 목 뒤 근육하고 팔 근육. 그래서 팍 내려놓으면 팍 내려놓으면 이게 이완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긴장하게 했다 콱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심호흡법 근육 이완법. 그리고 정말로 자존감을 올리는 지식점 카드 외워보기. 지식적으로 자신감을 올려주는 거. 자기가 아는 것도 변제보고요. 그냥 불안하게 모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1: 그렇죠.
0: 아주 간단한.
1: 이게 나면 어떨지, 저게 나면 어떨지, 내가 하는 거 잘, 아, 나는 이쪽에 내가 이쪽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냥 마지막까지 긴장을 가진다면 좀 더, 원하는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편하신 대로. 그래서 이 대학 시험을 평소, 시험을 평소보다 잘 치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의 공동한 바람입니다.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자신감이 필수다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불안을 줄이고 시험에서 실력을 잘 발휘함에 있어서 수험생들은 시험 치는 기간에 어떤 면에 더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예, 몇 가지 면에 주의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선은 음식이고요. 음식은 그 담백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시험 전 일주일이라든지 며칠 전부터는 시험날 당일에 먹을 음식도 먹어보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식욕이 없거든요. 긴장하면서 밤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잡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맛을 끌어줄 수 있으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아이가 조금 먹어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음식이 너무나 먹기가 힘들고 조금 먹는 애들은 또 초콜릿 꼭 준비해서 시험 칠 때 초콜릿도 한 알 복용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굉장히 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준비물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시험장 출발. 일찍이 해야겠죠. 차가 막히니까. 그 시험장 들어간 후에는 이제 배워준 그 호흡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편하게 자기 긍정적인 최면을 하면서 후 이렇게 길게 들이셨다. 후 이것이 교감신경 흥분도를 뚝뚝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실험이 있거든요. 한 20차. 심호흡 시킨 다음에 다시 이 보면은 교감신경 흥분도가 이 긴장이 풀립니다.
1: 정서 안정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0: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호흡을 하면서 태양열을 안마해주기 이렇게 여기다 손 대고 이걸 하고 있으면은 많이 긴장이 풀립니다. 이게 주의력을 전이해야 오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호흡에 그러면 다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암막이 긴장 푸는 호흡 이완법. 네. 그리고 시험 치면서는 주의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그 지도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럼 시험 다 친다면 뭐 계속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얘기, 뭐 친구끼리도 답을 맞추지 말라. 더 불안하고 아 왜 그거 좀 더 했더라 이런 거 워낙 불안 있으면은 아쉬움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엄청
1: 맞아요.
0: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 치고 답을 맞추지 않는 것. 이것이 공부 잘하는 애들 속에서 있었던 뇌인데요. 딱 수학 시험 치고 나서 자기가 생각보다 10점 못 맞았다고. 네.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심리의사한테 아무도 막 그리고 안 치겠대요. 다음날 시험을.
1: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점수가 더 올라갔다 하니까 아, 벌써 내가 원래 월등하게 잘했었는데 벌써 밀렸구나 저한테. 그럼 그게 정서 시험 끝날 때까지 가지 않아요.
0: 예, 그래서 적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숙제예요. 제가 지금 좋은 대학 간 애들 부모님한테서 이런 경우를 한 몇 번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좋은 명문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수학을 친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엄마가 전화 왔어요. 왜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을 자기 생각보다 몇 점 잘한다고 다 이거 올해 시험 치지 말아야 된대요. 다음 날 못 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 위로 방법을요. 괜찮다. 그럼 내일 시험 오늘은 일찍이 잘 자고 그 다음에 호흡 이완법 해주고 그래 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긴장 풀어주고 그러니까 나 가서 눕더래요. 그리고 스르르 잠들던 게 아침에 일어난 게 엄마 나 괜찮아졌어 그러더래요. 그래 가서 시험 쳤는데 시험 발이가 어제 시험 치고 나 엄마 나 괜찮아. 종례로 안 물어봤대요.
1: 그 한마디 지도를 잘 해주셨네요.
0: 예.
1: 이 자네가 시험을 치고 또 시험장을 나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사용면에서 조심할 것이 꽤 많습니다. 어떤 말들을 삼가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시험 잘 쳤어? 어때? 이런 거는 정말로 피해야 되거든요.
1: 보통 습관적으로 잘 쳤어?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0: 수고했어.
1: 반대로 수고했어. 괜찮아. 뭐.
0: 그 이식해야 하거든요. 그 말 잘 쳤어 하면은 못 친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아이 정서가 바로 엄마 나 못 쳤어.
1: 시험 쳤어 물으면 대답 없이 얼굴 흐린다든가 말 없이 좀 그렇잖아요. 그늘이 진다든가 또 괜히 다 속 태우잖아요. 부모도 그렇죠. 그렇고 그 시험 친 자녀도 그렇고.
0: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혹시라도 아이가 먼저 못 쳤어요 이러면 괜찮아. 네가 못 치면 다른 애들도 못 쳐.
1: 그래. 맞아. 왜 다 비슷비슷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네가 또 이제 장기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는 네가 또 이제 더 나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생들에게서 시험 후에 정신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허탈감이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1: 이 추스리는 것도 참
0: 중요하죠. 예. 사실 그 가끔씩 이런 경우를 봅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갑자기 허탈하고 우울해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시험 치고 나서의 그런 정서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시험을 또 너무 중요한 것으로 보던 애들은 좀 못 쳤다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그 허탈감, 그 무기력, 우울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와서 자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수록 부모님들의 이해,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공부에 대해서 너무 기대했어. 이럴수록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시험을 구별해봤는데요. 너무 못 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시험 후에 그 복유한 시간들을 이 수능 때문에 오른 살찐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죠. 예.
1: 그렇죠. 시험 성적이 나온 후에 대학교 지망을 또 쓰는데 골머리를 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업이 분명하면 예를 들어 이학을 한다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하고 합의가 됐고 성적이 나온 뒤에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기가 요즘은 쉽습니다. APP가 있어서요. 점수를 딱 엮고 지방을 엮고 무슨 전업을 엮으면 몇 개 몇 개가 이거는 보증커 된다. 이거는 좀 충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이

0: 예, 괜찮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성적도 우리가 보건대는 잘 이게 맞추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입시도 전문가들이 예, 잘 예, 선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쓴다면은 그 지망 APP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확실한 요구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전업, 어느 대학, 어떤 유형의 대학, 그래서 놓으면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시험 성적도 그리고 시험 치는 것도 본인이 해왔던 대로 뭐 다소 긴장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만은 좋은 성적을 바라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도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최선을 다했다.
0: 그렇죠.
1: 뭐 그런 자세로서 임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시험 본 후에는 또 이제 젊은 애도 또 다음에 기회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죠.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 당사인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보면서 올해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에 참가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리학 전문가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건가요?
0: 대학 입시를 뭐 거대한 삶보다는 하나의 나의 과정,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나의 좋은 상태를 살리는데 제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최대한 좋은 상태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그 희망사항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1: 그렇죠. 좋은 대학. 뭐 중국이 좋은 대학 많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저기 다 뭐 그래 가장 가고 싶은데 그리고 뭐냐면 대학이 좋으냐 아니면 네가 전공이 좋으냐 전마 네가 학원 특장 뭐 이런 중에서 어떤 걸 보통 선택을 합니까?
0: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영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한 학생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요. 심지어 자기 신체 상황에 맞는 이 봄이면 꽃 알레르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선택도 이 환경도 좋고 이 알레르기가 좀 좋은 곳으로 이 북방에서 자랐는데 남방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전업도 많이 고려해서 이학을 할까 뭐 생물을 할까 예, 또 지능을 할까 뭐 리과생이어서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공정을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많은 유효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전과 시험 당일, 시험 후에 심리 조절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네,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리상담 림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흥자 박사님을 모시고 수험생들의 심리조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중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요 요즘은요 심리조절을 잘해주는 것으로서 심리적 안정부터 잘 찾아야겠고요. 또 학습과 휴식을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이미 배운 지식을 잘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만큼 절대 밤을 새우는 것으로 피로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네, 마지막까지 좋은 체력을 유지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여기까지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길